0: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만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그럼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파트 1.
1: 근데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Yeah.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1: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0: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1: 감성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네.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0: yes.
1: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So, 오늘 문구점 간 시츄에이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오,
0: 원하는 공책이 있는 거예요.
1: 있네.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Doggone.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Do you speak English? Sorry.
1: 아, 예. 오케이, 오케이. I find. I
0: Oh,
1: am
0: you're
1: finding.
0: trying to find,
1: Yeah, this
0: okay.
1: notebook.
0: Ah, like
1: Yeah,
0: this.
1: yeah, yeah, yeah, yeah.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ah.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0: Sorry?
1: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0: Oh, a different
1: Yeah,
0: color.
1: yeah.
0: It comes in blue,
1: Blue?
0: but it's sold out.
1: 아,
0: Yeah, it's
1: 그러면.
0: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0: I'm sorry.
1: 아, it's okay.
0: That's the most similar one. Yeah.
1: 아유,
0: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그러니까 찾기가
1: 다 같이
0: 쉽지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보세요.
1: 주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0: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에,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이것 여기서 끊어도
0: 오, 오케이.
1: 되겠네요.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

0: 네. 컴퓨터를 쓸때 사실 노트북 쓰잖아요.
1: Like
0: 랩탑인데, 그죠?
1: laptops, right?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원워드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0: 네,
1: 않으니까
0: 맞아요.
1: notebook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0: 교재요?
1: 그렇죠?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0: 예.
1: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교재,
1: 갑자기 안 떠오르죠.
0: 교재는
1: 별거 아닌데.
0: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1: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0: 예.
1: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보고
0: 배우는
1: 하는 거.
0: 거.
1: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0: 교과서
1: 거.
0: 같은 거.
1: Right,
0: 아,
1: right.
0: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1: Book.
0: 예.
1: Okay.
0: 북.
1: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0: 아,
1: textbook. Textbook,
0: 텍스트북이에요?
1: yes.
0: 오.
1: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0: 아.
1: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notebook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0: 네.
1: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0: 네.
1: for 뒤에. 그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1: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고
0: 아,
1: 했었죠.
0: 맞아요.
1: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0: 찾고 있어요.
1: yes. 이거는
0: 예.
1: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I'm
0: 네.
1: looking for something, right?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0: Okay?
1: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0: I'm looking for my sister.
1: 그렇죠? I'm looking for my sister. Have you
0: Yeah.
1: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0: 네.
1: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0: 그쵸.
1: 바꾸면 돼요. 이거. 너나 찾고 있니? 너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0: Yeah. Are you looking for me?
1: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0: 네.
1: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0: I'm looking for my sister.
1: Are you looking for me?
0: Are you looking for me?
1: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0: Yes.
1: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0: Ask for?
1: Right?
0: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1: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0: 오.
1: 이해가 좀 쉽죠?
0: 네.
1: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0: 어플라이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1: 아, 그거는 provide고요.
0: 아이고,
1: Sorry.
0: 많이 못 갔네요.
1: 많이 못 갔어요.
0: 예.
1: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0: 아, 찾고 있는 거네.
1: 맞아요.
0: 구직.
1: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0: 네,
1: 신청하는 것을 apply
0: 아,
1: for 한다고
0: 지원하다.
1: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뒤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아,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케이?
0: 네.
1: So, 요거는 notebook 원하는 거예요.
0: 네.
1: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1: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0: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1: 네.
0: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1: 심지어 디자인까지.
0: 네.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1: Might have.
0: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1: 겉, 오케이.
0: 예, 원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1: 여기에.
0: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

0: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1: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0: 아, same one은 이상해요.
1: Same one?
0: 예.
1: Yeah. Okay.
0: 그래서
1: same one은 뭐죠?
0: Same은 비슷한.
1: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0: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1: 맞아요.
0: 예, 네,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1: S로 시작하죠.
0: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1: 요즘에 약간 similar look 이 말이 또 유행이죠.
0: 맞아요. Family okay. look, similar look.
1: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0: 맞아요.
1: 비슷하게 가죠.
0: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스펠링이 관건이죠. C, mil, mil. Similar.
1: Okay.
0: Yeah. Similar.
1: Okay. S-I-M-I-L-A-R.
0: Similar.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Yes.
1: 정답? 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 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네.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예.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0: 오.
1: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0: 진짜 yes. 은근히 티내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1: 쌤쌤 쌤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0: 네.
1: 딱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0: 네.
1: 확신이 차 있나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네. 네.
1: 있을지도 모른다?
0: 확신 많이 떨어지는데요.
1: 어디서 예. 알 수 있어요?
0: Might have.
1: That's might. right.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렇죠?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0: 네.
1: Okay?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0: 그녀가 she might ask
1: you
0: 뭔가
1: something.
0: Yeah.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Mm-hmm.
1: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0: 오.
1: 아, 내가 내일 약속이 있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0: I might late.
1: 아. 이거 실수 잘 안 하는데.
0: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1: Mm-hmm.
0: I might Be late?
1: Be late.
0: 아, yeah.
1: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0: 네네.
1: 비동사의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리죠.
0: 그렇죠.
1: Right.
0: 이게 딱 안 떠오르죠.
1: Yes, yes.
0: 네.
1: So, might be의 동사원형 ask, might be의 동사원형, 비동사원형 be입니다.
0: 예, 예.
1: Right. 자, 요거 갈 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0: 그렇겠네요.
1: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I might be late.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병작을 하진 않겠으나
0: 네.
1: 항상 이 might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0: 오.
1: 그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0: 네.
1: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0: 오호.
1: So, might이 일지도 몰라. 라면은
0: 예.
1: may는 거의 비슷한데요.
0: 오.
1: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0: 예?
1: 그리고 must는 확 올라갑니다.
0: 와.
1: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0: 그럼 지금 이 문장의 might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1: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뜻이 달라지네요.
1: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네.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0: 네.
1: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0: 어,
1: 물어보는 거예요.
0: 다른 컬러.

0: 컬러가 필요하네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약간 화이트 컬러를 좋아해서요.
0: 아, 그래요?
1: 깨끗한 느낌이에요. 아.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0: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1: 실용적이었구나.
0: 예,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어, 뭐, 이게 약간 느낌이?
1: 이게 뭘까요?
0: Come in. 들어오나요? Come. 아,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1: Something like that, 예. I guess.
0: 그러면은 아까 그 이건 노트북이 될 것 같고 그 노트북이 다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다른
1: okay.
0: 거니까.
1: Alright. 예. Good try. Good try.
0: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1: Okay. 예.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 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 쓴 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오.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0: different이에요.
1: 왜냐하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colors.
0: 아, 그렇구나.
1: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그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오. other cover colors 이런 식으로. 오. 오케이. 네,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 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0: 아.
1: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티가 살짝 티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티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오. different.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1: right,
0: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이게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0: 맞아요.
1: 해석만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comes.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0: Oh.
1: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0: 오.
1: 중간에 also를 한번 넣어서
0: 예.
1: 느낌 살려볼게요. 뭐 그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dress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아, okay.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아,
1: 이렇게 하면 이건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0: 어.
1: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어, does it comes?
0: 아, does it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Does it come in black? To.
1: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1: Does it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옷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쵸,
1: 아, 나 이거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1: 아이고.
0: 꼭 없어요.
1: 꼭 내가 원하는 건 잘 나가더라고.
0: 잘 나가요.
1: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0: 왜냐면 모두가 원하거든요.
1: 그렇죠.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0: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1: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0: 오케이.
1: 워낙 이거는.
0: 이거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사실?
1: 너무 많이 그 현수막에.
0: 걸어놓죠?
1: 걸어놔요.
0: 그거 보면 눈물이 딱 나죠?
1: 맞아요.
0: 아, 못 샀구나.
1: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아,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예.
0: 그래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5초 만에 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광클 해야 돼요.
0: 광클.
1: 아주 열심히 클릭.
0: 그래도 될까 말까?
1: 네.
0: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1: Yes.
0: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1: 그렇구나.
0: So it is sold out인 상태예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old 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렇죠?
1: 네.
0: Right. Also 해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 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1: 아.
0: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 also it's free.
0: That's it. Also it's free.
1: Yes.
0: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1: 네.
0: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1: 아,
0: 좀 굵은 배터리
1: 있죠.
0: 살짝 굵은, right?
1: 네.
0: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1: I also need
0: AA 배터리들.
1: AA batteries.
0: 오케이. 그나저나 이거 사이즈 뭐 AA, 뭐 AAA,
1: 예.
0: AAA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Double, triple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1: Also, it's free.
0: I also need AA batteries.
1: Oh, I also need AA batteries.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1: 네.
0: Also는 to랑 비슷하고요.
1: 음?
0: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1: 알죠.
0: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1: 에지?
0: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1: 그래요?
0: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1: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0: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1: 아.
0: 하는데 자, 아우 잘했다 잘.
1: 아, as well. 인가요? 어 그래요?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한번.
1: 이것도 좋아요. 네.
0: 이거는 오.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1: 네.
0: As well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1: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아,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2: Yes.
0: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2: Okay.
0: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2: Oh, I'm looking for my sister.
0: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2: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2: I'm looking for a notebook.
0: 이런
2: Like this.
0: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 나 찾고 있는 거니? 너 나 찾고 있어?
2: Oh, are you looking for me?
0: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2: Yeah.
0: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2: 네.
0: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2: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2: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0: Yes.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2: Does it come in?
0: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2: Different cover colors?
0: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4: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4: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6: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5: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6: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Sorry.
5: Only this color?
6: At the moment.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0: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네.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2: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2: 네.
0: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0: Of course.
2: 네.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네.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뭐 그런 이게,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아하.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거예요.
0: 그니까.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1: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0: 오.
1: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0: 아,
1: 와,
0: 생각이 들죠.
1: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0: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1: 그쵸.
0: 같아요.
1: 무슨 일 있나 하면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오, 뭔가
1: 그치.
0: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1: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0: Yes. 다 영어로
1: 예.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0: 아, 그럴 수
1: 있어요.
0: 있거든요.
1: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Hang?
2: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Play.
2: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1: James.
2: James.
1: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hat are you saying?
1: You study bug.
2: Study bug?
1: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know? So I can't play with you.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Really?
2: Yeah, you should study with
1: Study with
2: me.
1: me?
2: Yeah, with me.
1: Okay, let's study.
2: Okay.
1: Yeah.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0: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1: Why didn't you
0: 왜
1: sit까지?
0: 너는 sit하지 않았니?
1: 네. 나와 함께,
0: 나와 함께.
1: 그쵸.
0: 언제요?
1: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0: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래요?
0: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비워놨는데,
1: 예.
0: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0: 오케이.
1: 런치 타임?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1: 아,
0: lunch.
1: 애쉬
0: 그죠?
1: 들어가는구나.
0: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1: 네.
0: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이렇게
1: 나인.
0: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1: 오.
0: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 그쵸.
0: 하면 되겠어요?
1: 그러면 at dinner
0: 그렇죠.
1: 이겠네요.
0: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1: 예.
0: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1: 근데 이게 런치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쓰면 안 돼요?
0: Lunchtime도 틀린 건 아닌데,
1: 예.
0: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Right?
1: 아, 좀더
0: So just
1: 짧게?
0: get at lunch,
1: 에,
0: at
1: at lunch.
0: dinner, 이런 식으로, at
1: 더
0: breakfast.
1: 간단하네요.
0: Yeah, of course.
1: 네.
0: 그 원어민들도 긴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1: 네.
0: 자, 여기 지금 앞에 Y가 나왔잖아요.
1: Why
0: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1: didn't
0: 자,
1: you?
0: 그러면 너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너
1: 뭐뭐
0: 왜
1: 하지
0: 뭐뭐 하지?
1: 않았어?
0: 그렇죠.
1: 예.
0: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안 했는지에
1: 그쵸.
0: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왜 과거에 알아,
1: 앉지 않았어?
0: 아하,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 원형. 해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따지는 게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1: 아, 믿고 잤잖아요.
0: Why? 그래서
1: 아,
0: 하는 거야.
1: 어떡해.
0: 너왜 나를 안 깨운 거야?
1: 아.
0: 너왜나안 깨웠니?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그렇죠. Wake me up 이라는
1: Yes.
0: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1: 네.
0: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왜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1: Library.
0: Library, the library, right?
1: 네.
0: 너그 도서관에 왜안 왔어?
1: Why didn't you come
0: To
1: to the
0: the,
1: library?
0: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그쵸?
0: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1: 예.
0: 왜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안 했지?
1: 오호?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1: 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1: 아, 뭐 이유가
0: 네.
1: 있네요.
0: 내가 제임스랑만 노니까.
1: 아,
0: 아, 질투스.
1: 질투쟁이.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게 빠진 부분이 있다고
1: 그쵸?
0: 치고요.
1: 너가 놀았어?
0: hangout한다.
1: 제임스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0: 만.
1: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1: 네.
0: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1: 그렇지.
0: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1: 아.
0: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0: 네,
1: 했는데.
0: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그쵸.
0: 비슷하지만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수 있겠죠. 자,
1: Yes.
0: 일단은 이 hang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 형태 쓰려면, 어떻게 하면
1: 이게
0: 될까요?
1: 헝 아닌가요? 헝?

0: 헝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2: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2: 정답은 맞습니다. 헹,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아웃 이런 식으로. 아, 이게 행드도 있어요.
1: 행드.
2: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오.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2: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러면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2: 그렇죠. 뭔가 행 아웃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행을 쓰는 네.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 아웃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그러면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2: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아,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었네. 아.
2: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
2: 걸. Ask me something. Yes. 자, 그러면 행아웃 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래서 놀자 이런 거 돼요.
1: 놀자.
2: 하자.
1: Let's hang out.
2: 그들과
1: with them.
2: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1: Hung out.
2: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2: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1: 네.
2: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1: Let's hang out with them.
2: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2: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1: 네.
2: 바로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네.
2: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1: 오.
2: 플레이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플레이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 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1: 네.
2: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right,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1: 네.
2: 보통 아이들이죠. 완전 아이들.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1: 맞아요.
2: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에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1: 네.
2: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1: 예, 예,
2: 밖에서
1: 예.
2: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2: 맞아요.
1: 에.
2: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가 좀 많지 않죠.
1: 매치가 잘 안 되죠.
2: 맞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행아웃이
1: hangout.
2: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예.
2: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네.
2: 티격태격 하는 느낌.
1: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2: 그렇죠.
1: 이렇게 해가지고.
2: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1: 그렇죠.
2: 네.
1: Well, you we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2: 네.
1: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2: 그거까지는
1: 꺼도 되겠죠.
2: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1: 그쵸?
2: 이러지 않아요.
1: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2: 네.
1: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2: 뭐가
1: 공부하느라.
2: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1: 공부하느라.
2: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2: 예.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1: 되게 좁네요 여기가
2: 네.
1: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2: 예.
1: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2: 일단은 스터디가

0: 써야 되긴 하겠죠, 그쵸?
1: 일단은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커즈 할까, 그럼 커즈?
0: 커즈?
1: 네, 커즈. 비커즈의 줄임말이에요.
0: 어떻게든
1: 커즈 스터디.
0: 짧게 줄이면서 넓고 단어에 되겠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
1: 어떻게 해야
0: 마음
1: 될지 모르겠네요.
0: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이것
1: 그래요?
0: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1: 아,
0: studying.
1: 뭐예요?
0: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1: 왜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우와.
0: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1: 예.
0: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 of, because예요.
1: 예.
0: 때문에라는 거.
1: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0: 오케이.
1: 머리를 굴렸는데요.
0: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네.
0: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1: 와.
0: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1: 네.
0: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1: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0: 아, 이거요.
1: 예.
0: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좀 무할진 없지만
1: 아니, 근데
0: 항상 있어
1: 저
0: 왔습니다.
1: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0: 그렇죠. 보통은
1: 예.
0: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1: 영어니까.
0: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더 중요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0: 틀린 건
1: 과거에는.
0: 아니에요.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1: Yeah.
0: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1: 아,
0: 원래
1: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Do my
0: 숙제라다.
1: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것 같지 않아요? 자,
1: 그러네요.
0: 일단 나 바빠. 그럼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럼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자, how about this? 있잖아, 그녀는
1: Yeah.
0: 항상 바빠.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구나.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이러면서,
1: 아.
0: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1: 아.
0: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그러니까
1: 그렇죠.
0: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말도
1: 예.
0: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0: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뭐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바빠요.
0: 뭐 그래서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 버리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두
1: 네.
0: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1: 와.
0: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0: 네.
1: 나뭐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0: I'm
1: 있잖아요.
0: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So,
1: 와.
0: 이러면
1: 와.
0: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0: Really
1: 실용 영어
0: nice. Yes,
1: 완전.
0: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바쁘다라고 해서.
1: 아,
0: 그래서, let me just
1: with로.
0: show you. 자.
1: 아,
0: 나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1: doing
0: doing
1: something.
0: something 였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1: 네.
0: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
0: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So,
1: 그러네요.
0: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1: 예.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Right?
1: 네네네.
0: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1: 아,
0: like that.
1: 그쵸,
0: Right?
1: 그쵸.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네.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저쪽.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Yeah.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아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Yeah. 약간 뭐 yeah.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0: 그렇죠.
1: 예.
0: 살짝 자존심 부리면서
1: 그렇죠.
0: Okay. Right.
1: Yes.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Mm-hmm.
0: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또
1: 네.
0: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1: 떨어지죠.
0: 미지근한 느낌?
1: 예.
0: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래서
1: 네.
0: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예.
0: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1: maybe
0: 그녀가 너를 안다.
1: You
0: 그녀가
1: 아 she knows you.
0: 그죠? Maybe she knows you.
1: Uh-huh.
0: Maybe she knows you.
1: 그쵸.
0: I don't know. 이러면서.
1: 예.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1: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s fact.
0: True.
1: It's true.
0: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 크게 바뀌진 않아요.
1: 아.
0: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1: 네.
0: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조금 이상하죠?
1: 아, 그러네.
0: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1: 그렇게 되는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1: 네.
0: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1: 네.
0: And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Yeah.
0: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1: Maybe she knows you.
0: Maybe it's true.
1: Maybe it's true.
0: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1: 네. 어? Maybe.
0: 제가 쓰는 게 아니라.
1: 아, 숙제예요?
0: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1: Okay, I'm busy doing homework.
0: 힌트 드리면 제 생각에는
1: yes.
0: 한 80% 막 알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0: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1: Yes.
0: P로 시작해요.
1: 아, 예.
0: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 예? Yeah? Okay.
1: 예, 뭐 노래 제목인지.
0: Perhaps. 맞습니다.
1: Yeah.
0: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1: 약간 문어체적이군요.
0: 예, 맞아요.
1: 예.
0: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1: 예.
0: 아마 그럴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1: 예.
0: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1: perhaps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똑같은 걸 쓰진
1: 않았죠. 똑같은 걸 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0: 자,
1: maybe보다 세고 P.
0: PR로 시작해요.
1: 와, 아 probably인가요?
0: 발음이 너무 probably 아니에요?
1: probably, probably 이건가?
0: 만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스펠이 헷갈리는데요.
0: 같이 알아내세요.
1: 오, 맞네.
0: 맞습니다.
1: 오.
0: 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probable.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 네.
0: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1: 네.
0: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1: Maybe보다는 확실히
0: 네.
1: 네, 좀 더 있네요.
0: 그러니까 물론 이 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1: 네.
0: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있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2: Yes.
1: 동사 원형. 너 왜 과거에 뭐 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나 안 깨웠어? 너 왜 나 안 깨운 거야?
2: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너 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그 도서관에?
2: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2: 네.
1: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 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At lunch까지.
2: Yes.
1: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2: Yes.
1: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2: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2: I'm busy doing my homework.
1: Doing my homework.
2: Yes.
1: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2: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5: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5: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2: Yes.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1: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2: 오.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Yes.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요.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수진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1: 응.
0: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아,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나 있어요.
0: 자, 예.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 중요해요.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1: 예.
0: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다 가면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0: 아하.
1: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0: 아.
1: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1: 예.
0: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아. 자리 맡아두기 해서
1: 아.
0: 학생이 아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되거든요.
0: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돼 있기
1: 네,
0: 때문에. 자,
1: 맞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1: 어허,
0: 자, 이
1: 예.
0: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Stay.
2: What room are
1: What room?
2: you staying in? What
1: 아,
2: room number?
1: number.
2: Yes.
1: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2: Well,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1: 아,
2: sorry.
1: 예. Okay. 310.
2: Ah,
1: Yes.
2: okay. Room
1: My
2: 310.
1: mom will come 2 minutes later.
2: Oh, your mum is coming in 2 minutes.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2: Yeah.
1: Room key? I have a?
2: Do you?
1: 아, 예.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예. 엄마가 오시네요.
2: Is that your mom?
1: 예. 그 저기 here key, room key
2: Okay, you
1: and
2: have.
1: my mom coming.
2: Okay, great, great, great. Oka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조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몇 호실에 묵고 있죠?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Right.
1: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

0: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1: Okay.
0: Yeah.
1: Alright.
0: Are you staying?
2: Okay. Yeah.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0: 오.
2: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0: 네.
2: So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정답은요?
0: Staying.
2: Because

0: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이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1: room.
0: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1: 에.
0: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1: What
0: 뭐라고 하냐?
1: color?
0: What color, right? What color?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1: What
0: What
1: room?
0: roo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병작이 아닙니다.
1: 그쵸?
0: 가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1: 아,
0: 색이 뭐라고요?
1: 무슨 색은 what
0: What
1: color?
0: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1: Are you?
0: 과거로.
1: Did you choose?
0: That's it.
1: 아.
0: What color did you choose? 그러면
1: 아.
0: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이렇게
1: 예.
0: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1: 네.
0: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1: Choose.
0: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1: 예.
0: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1: 어. What room did
0: 과거로
1: you stay
0: in 까지 해서
1: in?
0: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이렇게 얘기가
1: 예.
0: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1: 네.
0: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What
1: 아.
0: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1: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1: What room did you stay in?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What room are you
0: 네,
1: staying in?
0: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Okay.
1: 네.
0: 자, 미션입니다.
1: 오.
0: 310호실이요. 그래서
1: Yes.
0: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1: 어.
0: 자리를 좀 맡는 느낌?
1: 그쵸. 왜냐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0: 네.
1: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굉장히 현명한 역할
0: 현명합니다.
1: 분담이에요.
0: 달려간 거죠.
1: 예, 맞습니다. 310.
0: Okay.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10 호실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number 써볼까요? number.
0: Okay.
1: 예, number
0: 넘버
1: 310.
0: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눠볼까요?
0: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그럼
1: 네.
0: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1: 오고
0: 그
1: 있다는 건데.
0: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1: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0: 와요.
1: 와요.
0: 와요.
1: 네.
0: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1: 네.
0: 제가 좀 살려드릴게요.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1: 아?
0: 빠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1: 아.
0: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1: 아,
0: 이제 얘기하게
1: 그래요?
0: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수 있다는
1: 예.
0: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1: 네.
0: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1: 오.
0: 앞에 하나, 나머지 두개 읽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1: 310은요?
0: 선호에 따라 달라요.
1: 300, 아.
0: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많이
1: 아,
0: 했는데,
1: 그래요?
0: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1: 아,
0: 없어요.
1: 알아는
0: 없는데
1: 떠주시네.
0: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나씩 다 읽거나
1: 예.
0: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개 읽거나 이런 식으로.
1: 아.
0: Right? So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1: 예.
0: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So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right, so room 310 or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이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0: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0: 자, 비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1: 네.
0: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1: 예.
0: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1: 그렇지.
0: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1: 무조건 지켜질 네네네. 수밖에 없는 미래의
0: 맞아요.
1: 일.
0: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1: 네.
0: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 10분 있다가 버스가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1: 네.
0: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1: Okay?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1: 오,
0: 아니,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in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채우고
0: 뭐 그 30분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1: 예.
0: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페리를 타기도 해요.
1: 오?
0: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1: 오?
0: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1: 아.
0: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오, 네. 너무 좋은데요?
0: 아, 거기 주차를 해놓고.
1: 길 막힐 때는
0: yes.
1: 채우겠네요.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인가?
1: 예.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Mm-hmm.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1: 오케이. Okay.
0: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오케이. Okay.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1: I can
0: 나오다가 뭐예요?
1: I can come,
0: 나오다.
1: Come out.
0: 네.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1: Mm-hmm.
0: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1: 네.
0: 그러니까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Mm-hmm.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0: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아.
0: 둘 중에 둘 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네, 둘 다
0: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1: 아.
0: 그쵸? 이럴 줄 알았어요.
1: 아, 이거 알죠.
0: Within.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1: 저
0: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1: 아.
0: 그리고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못
1: 채웠네요.
0: 못 채우고 이기 때문에 해야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네. Alright. 자, 그렇다면 이거

0: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1: 네.
0: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오케이,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네.
0: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띵 이렇게 태그해서
0: 맞아요.
1: 들어가고.
0: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있는데,
1: 있어요.
0: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0: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1: 그러면은 여기 room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0: 오케이.
1: 예.
0: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오,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1: 오.
0: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어딨어? 키 어딨어? 하도
1: 그쵸.
0: 하니까. 그죠?
1: 모를 수가 없어요.
0: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이
1: 예.
0: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1: 오.
0: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1: 지금 당장.
0: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는
1: 그러네요.
0: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 아.
0: 근데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그게
1: 그렇죠.
0: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될수
0: 당신과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라는 것을
1: 있겠네요. 에.
0: 강조해 줄때쓸 수가 있습니다.
1: 으흠.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1: 아.
0: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아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1: 아, 그쵸,
0: 있으니까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1: Bill.
0: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ceipt.
0: Receipt.
1: Receipt.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1: Sir. Do you have the
0: The
1: receipt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With
0: 이러면
1: you?
0: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1: Oh.
0: 있냐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1: Yes.
0: 교환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1: Mm-hmm.
0: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1: 네.
0: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1: Receipt.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1: 네.
0: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오케이?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1: Yes.
0: Or, 뭐,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뭔가요?
0: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1: 아,
0: 거예요. 아,
1: 그러네요.
0: 엄마가 오시네요.
1: Nice timing. 예. 여기요.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0: Okay.
1: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okay.

0: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1: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0: 에, 그쵸.
1: 느낌인데.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0: 네.
1: Or right here.
0: Right
1: 이런 것도
0: here.
1: 괜찮겠죠. 그렇죠? 바로
0: 편한데요?
1: 여기에요. 뭐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0: 네.
1: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아.
1: 많이 많이 씁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0: 진짜
1: 있어요.
0: 많이 들어봤어요.
1: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죠.
0: 네.
1: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0: 응?
1: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0: She comes here.
1: That's it, right?
0: 예, 맞아요.
1: Oh,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0: 네.
1: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아,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0: here이 먼저 앞으로
1: 네. 원래
0: 빼고.
1: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0: 네.
1: 온다, 여기에.
0: 그쵸?
1: 그런데, 호! 감탄의 느낌? 예.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안 와? 그랬더니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0: Here they come.
1: 그렇죠?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0: Here he comes.
1: 그렇죠? Here he comes.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0: 그쵸.
1: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0: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1: Yes.
0: 네.
1: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1: Oh, here he comes.
0: Oh, here he comes.
1: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다 대명사죠, 그렇죠?
0: 그쵸.
1: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고 한가?
0: 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0: 마유, 슬기,
1: 뭐 그런
0: 모두죠.
1: 슬기 뭐
0: 예.
1: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0: 네.
1: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0: 아.
1: 예를 들어 고유 명사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0: 네.
1: 그랬을 때 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here
0: Here
1: comes
0: comes
1: the
0: the
1: bus.
0: bus. 오.
1: 자연스럽지 않아요, 느낌 자체가?
0: 이거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버스 노래 나올 때, Oh, here comes the, here comes
1: Comes the
0: the bus.
1: bus.
0: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0: Yes.
1: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Here she comes.
0: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Alright. 여기요. 엄마가 오시네요.
0: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엄마가,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그렇죠. 자, 페리가, 그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2: 아하.
0: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예.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엄마가 오시네요. 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1: 오.
0: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1: 네네네. Here she comes.
0: 그래,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어, 그들이 와.
1: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1: come.
0: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어, 그가 온다.
1: 오,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근데 그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마유.
1: 네.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5: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5: Oh, is that your mom? Hi.
0: Great job, you guys.
1: Yes.
0: 어,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0: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1: 그쵸.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아,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1: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럼요.
0: 영어가.
1: 그리고 또 이게, 어, 완전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요즘에 친구들 만나서 맛집 투어 다니느라 하루 세 끼에 디저트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니 화지가 꽉 끼네요.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는 영어로 I think I have some fat. My skin got fatter.

0: 기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Christine, I think we've been eating too much these days.
2: Yeah.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1: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
2: Hellsjang? What's that? Hell? Training in hell? No thanks.
1: No. 헬스장. The place where people exercise.
2: Huh? Oh,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1: Right. Do you want to come?
2: Of course. I can do about 500 bench presses.
1: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You are a fitness maniac.
2: I'll teach you everything. Let's do about 300 presses, 100 push-ups, and run for an hour. Kevin? Kevin! Where did he go?
1: Christine,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2: Stop the excuses. Let's go.
1: No!
2: Come o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쉴 새 없이 먹어온 케빈과 크리스틴, 아무래도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살이 쪘을 때는 운동이 필수죠. 운동을 하자고 케빈이 제안을 했지만 오늘도 이 크리스틴의 과한 열정에 케빈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 속에 유용한 표현들 잘 녹여놨거든요.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PC방에 앉아있는 두 사람 갑자기 몸을 막 이렇게 더듬더니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입니다. 나는 think, 생각해. 내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 I, 내가 gained, 얻었어, some, 조금의 weight, 체중. weight는 체중 또는 무게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체중을 좀 얻은 것 같아. 무슨 뜻? 나 좀 살찐 것 같아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자, 모두 붙여서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이때요, 여러분, 노란 부분을 좀 더 강조해봐 주세요. 노란 단어들이 문장의 중요한 뜻을 전달하거든요.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Very good.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그랬더니 How about going to the 헬스장? 이라고 케빈이 제안을 합니다. 헬스장 가는 거 어때? 그런데 크리스틴이 표정이 헬스장? 헬스장이 뭐야? 좀 당황을 하죠. 못 들어본 말인가 봐요. 우리는 늘상 쓰는 표현인데요. 케빈이 사람들이 운동하러 가는 곳이야 라고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바른 영어 표현을 알려주네요. You mean a fitness center or gym? 그렇습니다. 헬스장은요, health club이라고 할 것 같지만 아니고요. 올바른 표현은 fitness center. 몸을 튼튼하게, fit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fitness center 또는 그냥 gym, 체육관이라는 뜻의 gym 사용하시면 됩니다. fitness center, gym 기억해 두고요. 맞아. 우리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같이 운동하면 어때? 했더니 크리스틴이 자기는 벤치프레스를 500개나 할 수 있대요.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막 들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을 벤치프레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500개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놀라면서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라고 감탄을 하네요. It's no wonder you can eat so much. 역시 잘 먹는 이유가 있구나. 이 문장에는 no wonder 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죠. It로 완벽한 문장 만들어도 되고요. 빼고 그냥 no wonder만 해도 됩니다. wonder이 wow 하는 게 wonder이거든요. no wonder이니까 뭐뭐인 게 놀랄 일도 아니고 역시 당연하다 이런 뜻의 표현입니다. It's no wonder you're sleepy. 어젯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게임하더니 졸린 게 당연하지. It's no wonder you're sleepy.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It's no wonder they can't find it. 그들이 그걸 못 찾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순서를 다 섞어 놓으니까 못 찾는 거지. 이런 의미로 It's no wonder they can't find it. 문장 속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크리스틴이요. 나 운동 잘해. 내가 다 알려줄게. 벤치프레스를 300개 하고 또 이렇게 팔굽혀펴기 100개에다가 막 운동도 달리기도 막 1시간 하고 얘기하는데 케빈 어디 갔죠? 갑자기 케빈이 팔에 캐스트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나 팔 다쳐서 오늘 운동 못할 것 같아. I hurt my arm so I can't work out today. 변명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어디가 다치다라고 할 때는 hurt, 신체, 그리고 신체 다음에 hurt, hurts를 써서 아프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 hurt my arm. 나 팔 다쳤어. My arm hurts. 나 팔이 아파. 다양하게 쓸 수 있겠고요. 이 말에 든 크리스틴이 변명하지 마. Stop the excuses 라고 얘기를 하네요. Excuse가 변명입니다. Excuses 하면 변명이 여러 개가 되겠죠. 변명하지 마. 그만해 할 때는 Stop the excuses 또는 Stop making excuses 이런 표현들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러 가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살이 좀 찐 것 같아. I think I gained some weight. 비슷한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나 살이 좀 쪘어 라는 말에 gain 대신에 put on, 우리 입다라고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kilos, 킬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붙여서 I put on a few kilos. I put on a few kilos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요새 밤마다 야식을 먹었더니 나 한 1, 2kg 찐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I put on a few kilos. I put on a few kilo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나 좀 통통해졌어. 우리 절대로 뚱뚱은 아니잖아요. 통통해졌어 라고 할 때는 chubby 쓸 수 있어요. I got chubby. I got chubby. 이 표현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춥다고 웅크린 채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했더니 몸에 살이 좀 붙었네요. 나 좀 통통해졌네. I got chubby. I got chubby. Great. 오늘 카툰에서는 크리스틴의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잘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엄청 잘한다는 걸요. 우리 에너지 넘치는 크리스틴을 좀 배워야 되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과 또 즐거운 영어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

0: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기념할 날이 참 많기도 하네요. 응? 화이트데이는 처음이라고? 아,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didn't know white day. I heard white day first.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at are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2: Well, we have Valentine's Day in Korea.
1: We have that

0: America, too.
1: Hold on. But it's different in Korea.
0: Huh? What do you mean?
1: On February 14th, the women give chocolates to the guy.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en on this day.
0: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But what if I want both chocolates and sweets?
1: Okay, don't worry, I'll buy you both.
0: Great. If I don't get anything, then I'll have to eat jajangmyeon on Black Day, right?
1: Wait, how do you know that?
0: It's a secret!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의 방에서 크리스틴이 달력을 막 보고 있어요. 오, 한국과 미국의 기념일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념일도 각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기념일에는 어떤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문화도 알아보고 생생한 영어도 배워볼게요. 자, 케빈의 방에서 달력을 보고 있는 크리스틴. What are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하고 물어봅니다.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있니? celebrate이라는 것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 celebration이라고 해서 기념 축하 이런 말도 있고요. 기념하다, 축하하다. 이거는 막 야! 이런 축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서 꼭 챙기는 날들 이런 표현할 때 celebrate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쎄 한국에는 Valentine's Day가 있지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We have that in America too. 우리도 발렌타인 데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케빈이 다른 점을 얘기를 해주네요. On February 14th,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죠. The woman gives chocolates to the guy. 발렌타인 데이 2월 14일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다고 한국의 문화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는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우리는 다 알고 있죠. 3월 14일 무슨 날이요? 화이트 데이잖아요. 이 날에는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an on this day. 남자가 여자한테 sweet, 달콤한 거, 보통 사탕이죠. 이렇게 사탕을 준다라고 한국의 문화를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 케빈이요. 날짜나 특별한 얘기할 때 on 사용한 거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on 다음에는요. 특별한 날짜, 무슨 무슨 날, 또 어떤 요일, 이 날을 얘기할 때는 on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2월 14일에 라고 날짜를 얘기할 때도 on February 14th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렌타인데이에 라고 특별한 날을 얘기할 때도 on Valentine's Day 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라고 특별한 요일을 얘기할 때도 on Monday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날짜 날 또 요일 앞에는 on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이 말을 든 크리스틴이 너는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라고 했네요.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Yes,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이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ve는 I have를 붙인 거거든요.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뒤에 never 붙여졌죠. 그러면 절대로 뭐뭐 않다. I've never 같이 붙여주면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절대로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 heard, 들어본, 그리고 of, 뭐뭐에 대해서 white day, 화이트 데이라고 이름이라서 둘 다 대문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I've never heard of white day라는 말은 나는 화이트 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절대로 한 번도 없다라는 뜻이겠네요. 같이 말해볼게요.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노란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Heard of white day. 좋습니다. 그리고는 But what if I want I both chocolates and sweets? 라고 했네요. 내가 초콜릿도 원하고 사탕도 원하면 어떡하지? 크리스틴 답죠. 사탕이랑 초콜릿 둘 다 받고 싶으면 어떡하지? 이때 사용한 표현이 what if인데요. what if는 문장 시작에 써서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What if I'm late? 내가 만약에 늦으면 어떡하지? 또는 What if I don't have cash?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 라고 가정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죠. 뭐뭐라면 어쩌지? What if? 기억해 두고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케빈이 I'll buy you both. 내가 둘 다 사줄게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면 나는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케빈이 아니 그거는 너 어떻게 알았어? 놀랐더니 비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알쏭달쏭하죠. 자, 이렇게 카툰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화이트데이는 처음 들어봐.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기억하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또는 처음 보는데 That's new. New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 새로운 거야. That's new.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at's new. 좋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쟤랑 사귄다고?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어떡해요? That's new. That's new. 좋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 이게 처음이에요.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학원에 왔어요. 혹시 기타 쳐본 적 있냐고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이럴 때, 아니요. 저 처음이에요. 어떻게? This is my first time. This is my first ti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블랙데이까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념일과 또 미국에 있는 발렌타인데이 기념일을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재미있고요. 이렇게 카툰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생한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들은 좋겠다.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에 선물도 받고, 명절에는 세뱃돈도 받고. 나도 다시 어린애가 되고 싶어. 는 영어로
1: I want to be a child again. I hope to be younger.
0: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2: 와우! The numbers on the calendar are really big.
3: We call it a grandma's calendar.

눈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닉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더 어릴 때로 아니면 완전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오늘 카툰에서는 크리스틴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내비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오늘은요, 크리스틴이 케빈의 거실에서 신기한 달력을 발견을 합니다. 그림 보면 숫자가 엄청 크게 써있죠. 할머니 집에 어릴 때 가면 걸려있던 그런 모습의 달력인데요. 그랬더니 케빈이 We call it a grandma's calendar. 할머니 달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It's rare time이라고 합니다. 아마 rare 템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거 레어템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어템이라는 거는 구하기 힘든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이런 줄임말 표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We have a lot of abbreviations in Korea. 한국에는 줄임말이 아주 많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줄임말 한번 볼게요. Abbreviations라는 말 자체가 줄임말이라는 단어고요. OMG 많이 보셨죠? Oh my God 줄여서 OMG 쓸 수 있고요. DIY도 많이 봤을 거예요. 혼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키트 같은 거에 꼭 붙어 있는데요. 이 DIY의 뜻은 Do it yourself. 당신이 직접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또 LOL 같은 경우에는 채팅이나 온라인상에서 우리 많이 보는 표현입니다. Laugh out loud. 하하하 크게 웃는다는 뜻으로 우리말로는 기억을 여러 개 쓰는 크크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SAP, as soon as possible. 빨리 답장 줘,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할 때 쓰는 말로 가능한 한 빨리, ASAP이라고 줄여서 말까지 하는 그런 줄임말들이 있네요. 그랬더니 달력을 보던 크리스틴이 빨강색으로 5월 5일을 봅니다. 5월 5일은 왜 빨강색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런 날들을 빨간 날, 우리는 그런 말 쓰죠. 휴일들을 빨간 날이라고 해. Red Day라고 해. 그랬더니 어린이날 좋겠다. 나도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어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시 어린애가 되고 싶어.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이에요. I wish, 나는 소망한다 라는 뜻이고요. I could be, 내가 뭐뭐가 될 수 있다면 이 could라는 말이 지금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어떤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크리스틴이 다시 어린이가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상상 속의 바람이니까요. 이루어질 수 없고 현실과 반대인 것이라서 could 사용했고요. A kid.

did 아이가 again 다시 붙여서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나 다시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 라는 뜻이네요.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좋습니다. 어린이가 되면 선물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쵸? 그랬더니 우리 착한 케빈이 Let's pretend we're at the zoo. 우리 어린아이 됐다고 하면 되지. Let's pretend we're at the zoo. 동물원에 놀러 왔다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때 사용한 표현이 pretend인데요. pretend는 원래 뭐뭐인 채 하다.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더 발전시켜서 가정하고 상상하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Let's pretend we're teachers. 우리가 선생님인 척하자. 또는 Let's pretend it's snowing. 눈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다양한 동물 흉내를 내면서 크리스틴을 즐겁게 해줍니다. 너무 착한 친구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You're such a nice person. 너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Such라는 게 그렇게 라는 뜻인데요. 너무나 뭐뭐한 이라는 강조의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such a 그리고 꾸미는 말 명사를 써서 정말 어떠어떠한 누구누구 무엇무엇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 문장으로 보면 더 쉽죠. It's such a cold day. 정말 추운 날이야. He's such a funny guy. 걔는 진짜 웃겨.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I wish I could be a kid again.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으면 좋겠다. I wish까지는 맞는데요. I were를 사용했어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I wish I were a kid. I wish I were a ki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줬다고? 나도 어린이가 되고 싶다. 어떻게? I wish I were a kid. I wish I were a ki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진짜 그러면 좋겠어? I wish. I wish. 짧고 간단하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가 결혼한대요. 너도 내 결혼식에 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그래. 어떡해요? I wish. I wish. Great. 오늘도 즐거운 카툰 영어, 카툰 속의 재미있는 표현들도 놓치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고마운 사람에게 내 진심을 담아 선물할 때 이런 말 하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는 영어로 It's coming from my mind. 하트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Oh, what's that flower?
2: That's a carnation. Isn't it pretty?
1: Why are so many people buying those flowers?
2: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
1: Aha! In America, we have Mother's Day and Father's Day on different days.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2: Right. We can buy carnations for our parents on this da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1: I see. Then let's buy some flowers for your parents.
2: Great! I'm going to give them carnations and a cash gift that I made from my part-time job.
1: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2: Oh, that's right. Here's 1,001 for you.
1: Huh? Only 1,001?
2: Please, think of this as $1,000, not 1,001.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It's from my heart.
1: Oh, I guess I could.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점 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나 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스티는 또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카툰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카툰 속에 있는 영어 표현 배우는 것도 즐겁잖아요. 오늘도 카툰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꽃집을 지나가는 케빈과 크리스틴. 크리스틴이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나는 꽃을 보면 엄마가 생각나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마 크리스틴 엄마가 꽃을 좋아하셨나 봐요. 자, 이때 사용한 표현이 remind입니다. Remind me of 라고 하면 나에게 뭐뭐가 떠오르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가 떠오르다, 뭐뭐가 생각난다 라는 뜻입니다. This reminds me of my brother. 뭔가를 딱 보고 아, 이거 보니까 우리 형이 생각나네. 또는 Those pictures remind me of Picasso. 어떤 그림을 봤는데 피카소 그림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이 그림들을 보니까 피카소가 떠오르네. 누군가 또는 무엇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할 때는 remind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많이 사는 걸까? 그것도 특정한 꽃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바로 카네이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빈이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Parents, 부모님의 날, 즉 어버이날이 되겠죠.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Mother's Day, 또는 아버지날, Father's Day 따로따로 챙기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날이야? Parents Day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차이점도 얘기해 주고요. 케빈이 어버이날에는 우리는 Carnation이라는 카네이션 꽃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Appreciation,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 문화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너무 나이스하게도 그럼 케빈, 너네 부모님 위해서도 우리 카네이션 사가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아, 나도 꽃 사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part-time job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도 부모님께 좀 드리려고 해. Cash gift,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는 걸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요.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전에 널 부모님처럼 되게 잘 챙겨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케빈이 캐시 기프트 얘기를 했거든요. I remember. 이 나는 기억해. How. 얼마나 또는 어떻게 뭐를 했었는지 기억한다 라는 문장 표현인데요. I remember how it felt. 그거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I remember how you treated me.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예전에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는 I remember how you treated me.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거든.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Remember, remember 하시고요.

야, 자, 그랬더니, 아, 맞아, 맞아. 나를 부모님처럼 네가 참 잘해줬었지. 그러면서, 자, 1,000원. 캐시 기프트를, 케빈도 맞장구를 치면서 꺼내네요. 그랬더니, 뭐, 1,000원이라고? 막, 크리스틴이. 그랬더니,

입니다. 우리 mind라는 말은 조금 더 이성, 생각에 가까운 마음이고요. heart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It's from my heart. 이건 내 마음으로부터 온 거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라는 표현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It's from my heart. 좋아요. 여기서는 heart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s from my heart. 맞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이런 선물을 받고 크리스틴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카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문장, 이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It's from my heart.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야. It's from my heart.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게요. 우리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에는 I love you 이고요. With all my heart. 잘 봐주세요. 내 모든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나 너 정말 정말 사랑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Good. 진심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부분을 잘 보셔야겠죠?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상 소감 발표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떡해요?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Good. 오늘 카툰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진심으로가 되겠네요. It's from my heart와 더불어서 with all my hear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속에서 생생한 표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주변에서 듣자 하니 친구 한 명이 요즘 그렇게 몸 만들기에 열심이라네요.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나요?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며?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omeone said you exercise hard these days.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2: That's right, I am.
1: Well,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2: You really think so? Shall I show you what I can do?
1: Hmm.

0: You don't look well. Don't overdo it.
1: Where?
0: I hate mice.
1: No, not a mouse. My leg. It hurts.
0: Oh, you scared me, Kevin. You should have said cramp. Let me help you.
2: Thanks. What would I do without you? You saved my life.
0: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2: It's always food.
0: Of cours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케빈이 운동에 그렇게 열심인가 봅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케빈을 살짝 약 올리듯 도발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틴의 도발에 넘어간 케빈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무리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맙니다. 오늘 카툰도 너무 재밌고요. 또 그 속에 유용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크리스틴이 어디서 들었는지 요즘 케빈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며?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래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문장이 좀 길죠?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I, 나는, heard, 들었어, that, 뭐뭐라는 것을 하고 뒤에는 문장을 이끌어주고요. You're, 너는 무엇무엇이다. Working out이 운동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Really, 매우, hard, 열심히, these days, 요즘에. 다 붙여주면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내가 듣기로는 네가 요즘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노란 부분 강조해서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와우, 잘했습니다. 요즘에 너 운동 되게 열심히 한다더라 라고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못 따라올걸?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라고 했어요. 나 따라오려면 너 한참 멀었어. 자, 이때 사용한 표현이 catch up입니다. Catch up이 바로 무엇을 따라잡다, 누군가를 따라잡다인데요. to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붙여줄 수 있어요. Try and catch up to me 라고 하면 어디 한번 날 따라잡아 보시지 라는 뜻이 되죠. Catch up 그리고 catch up to 누구누구 같이 기억해 두고요. 하필이면 크리스틴이 이렇게 약 올리듯 얘기를 해서 이 케빈이 자극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더니 쌀가마니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표정이 좋지 않죠. 케빈, 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Don't overdo it. Don't overdo it. 아, 무리하지 마. 크리스틴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Overdo라는 표현 재밌죠? Do는 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Over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do, 지나치게 하다, 무리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오버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Aren't you a little overdoing it? 너 지금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막 무리하던 케빈이 으악! G! 나 G났어! G! 그랬더니 또 크리스틴은요 이게 G라고? 생쥐 말인가? 놀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G가 아니라 내 다리가 아픈 거야. 아, cramp

그래요. 우리말로는 쥐라고 해서 막 장난으로 냐옹냐옹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쥐라는 게 우리말 발음 표현으로는 사실 경련, 그죠? 근육이 이렇게 당기듯이 아픈 건데요. 이걸 영어로는 cramp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쥐라고 해서 영어로 바로 mouse 또는 mice로 옮기면 당연히 대화가 통하지 않겠죠. 이 cramp라는 표현은 I have cramp in 하고 신체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I have cramp in my leg. 나 다리에 쥐났어가 되겠네요. 자, 크리스틴이 막 이렇게 주물러 줬더니 You saved my life. 네 덕분에 살았어. 네가 날 살렸어. 역시 쥐났을 때는 주물러 주는 게 최고니까요. 근데 이때를 또 놓치지 않는 크리스틴이요.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무슨 뜻인지 딱 알겠죠? 내가 네 생명을 살렸다니,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러면 피자로 고마움을 표시하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은인, 또 구세주라는 표현 있죠? Lifesaver입니다. Life, 생명, saver, 구해주는 사람이죠. 이건 진짜로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좀 가벼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항상 음식 생각뿐이구나. It's always food. 라고 오늘의 대화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I heard that. 기억하면서 비슷한 표현 볼게요. 누가 그러던데 너걔 좋아한다며? 작은 새가 와서 나한테 말해주더라라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여자면 on her 말할 수 있겠죠. 야, 누가 그러던데 너그 남자애 좋아한다며? 어떻게 말한다고요?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Rumor has it. 소문에 의하면 풍문으로 들었소가 되겠네요. 그 파티 취소됐대.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Rumor has it the party is cancelled. 이 상황 그대로 연습해 볼게요. 소문에 의하면 그 파티 취소됐대. 어떡해요?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I heard that. 또는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Rumor has it. 다양한 표현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에도 생생한 카툰과 즐거운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airships. By the 1930s, large airships were carrying passengers on long journeys. People traveled in a cabin that hung below a giant balloon. Unlike hot air balloons, airships were filled with a gas called hydrogen. This gas is much lighter than air, but it also catches fire easily. Balloon, cabin. 아하, 이렇게 생겼군요. 자, airship. 자, airship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봐요. 자, this is our first actually expression of the day. 자, airship은 비행선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자, 여기서 보면은 큰 balloon, 비슷하게 좀 hot air balloon하고 좀 비슷하지만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cabin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객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에 이제 거기 객실이 있는데 Unlike hot air balloons, airships were filled with the gas called hydrogen. 자, 왜 hot air balloon하고 airship하고 다르냐면요. 여기에서 airships were filled with the gas called hydrogen. And hydrogen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Hydrogen은 우리 갑자기 화학 네,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이 수소는 훨씬 더 가볍지만 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도.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가볍고 잘 가지만 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on to the next page. A huge German airship flew passengers between Europe and America. But in 1937, it caught fire and 35 people died. After this disaster, people decided that airships weren't safe. The German airship was three times the size of a jumbo jet. Okay, 자, 여기에서, 아유,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it was a huge German airship. 독일 비행선인데요. 안타깝게도 1937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고는 이 disaster이라고 하죠. 이 disaster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이거는 참사입니다. 그래서 35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Right? So 안타깝게도 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airship 비행선이었어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Passenger planes. In 1919, the first passenger plane carried people between London and Paris. This was the start of a new age of air travel. People were soon traveling across Europe, America, and Australia by air. In the 1930s, flying boats carried people across the oceans. These planes had floats and could land on water. The first planes were made of wood, but plane makers were soon using metal, which was stronger. The float holds the plane up on the surface of the water. Okay, 자, passenger planes, 승객을 태우는 비행기. 네, 이런 비행기들을 만들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쉽게 여행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this was the start of a new age of air travel. 이런 문장이 있는데 a new age가 친구들 age는 뭐 나이 이렇게 뭐 my age, 뭐 I'm 15 years old. What is your age? How old are you?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새 시대라고 보면 돼요. 자, 에이지가 시대예요. 그래서 와, 정말 쉽게 뭐 미국에서 유럽으로 뭐 호주 막 이런 여행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친구들 이게 flying boat이에요. 자, 친구들 알죠? flying 날아가다. 그리고 배가 날아가요. 오케이. 자, 비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다를 갈 때 이런 flying boats도 탔다고 합니다. 자, 나무로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it started using metal, 금속.

0: 철로 이제 이 플라잉 보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게 됐죠. Alright, let's continue. In the 1950s, jet planes were invented. These planes were much faster, which made journey times shorter. Air travel became very popular, and today millions of people travel by air. People boarding a plane at a busy airport. 네, 친구들, 이 비행기를 보면은 나도 이런 비행기 탔어. 네, 요새는 우리 많이 흔히 볼수 있죠. 자, 1950년 때부터 이런 jet planes, 제트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 이런 비행기들은 훨씬 더 빨리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오랫동안 이제 물론 비행기를 탈수 있겠지만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지금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저 알죠? 요새 뭐 우리도 쉽게 막 여행을 갈수 있잖아요, right? So that is a passenger plane. Okay, so we'll stop reading here. So friends, 자, 시간이 갈수록 as time goes on, the planes go faster and faster. 그리고 더 편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여행을 하고. Very interesting. Okay,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be back next time. Take care. Bye.
1: Let's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reading. Okay, so 자 오늘 왠지 warplane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 all right, let's begin. Warplanes. Planes have been used for war since the early days of flying. During the First World War, British and German airmen tried to shoot one another down using machine guns. These mid-air battles were called dogfight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lanes called bombers carried bombs to drop on enemy targets. Fighter planes took off to defend their country against air attack. First World War dogfight. Okay, 친구들, 자, warplanes, 전투기. That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자, 여기 그림 보면은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네, warplane, 전투기가 보이는데요. 자, 우리 제1차 세계대전에, 아니,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에 이 warplanes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British and German airmen tried to shoot one another down using machine guns. 네, 총으로 두두두두, 네, machine guns. 친구들 이거 알잖아요.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는 그런 빨리 이렇게 발사하는, 네, those are called machine guns. 그래서 these mid-air battles were called dogfights. 자, 하늘에서 항공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게 바로 dogfights, 이름이 있습니다. Dogfight, dogfights, 공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막 영화 보면은 아시죠, 친구들 막 위에서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싸우고. 자, 2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bombers 이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bombers라고 하는데 왜 bombers이냐면은 이 그 비행기에 이 폭탄이 있어가지고, 네, 위에서 폭탄을, 네,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bomber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비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전쟁 때. Alright, 자, 또 다른 이 전투기를 한번 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Some modern warplanes look very strange. They are a special shape so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오, 친구들, 되게 특이하게 생긴 전투기인데요. 자,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자, enemy, they can fly over enemy territory. And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자, 아까 지역이라고 했지만 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 근처에 이 지역에 영역에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without being spotted by radar. 자, radar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ealth bomber. 오, 되게 비싼 전투기입니다. Okay.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licopters. Helicopters were invented in the 1930s. They can fly straight up and down, forward, sideways, or even backwards. Spinning overhead blades called rotors keep the machine in the air. The pilot tilts the blades to steer. A small tail rotor keeps the aircraft steady. This is what helicopters looked like in the 1930s. Okay, 자, 친구들, 헬리콥터 알죠? 영어 발음은 helicopters, helicopter. 네, 이렇게 하는데요. 아, 우리 헬리콥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helicopters were invented in the 1930s. 자, 1930년대, 이제 헬리콥터이 발명이 됐는데. So, it says here, spinning overhead blades called rotors keep the machine in the air. 자, 이 로터, 회전 날개, 이 plane, 이 헬리콥터를 공중에 뜨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a small tail rotor keeps the aircraft steady. Here comes our last word for today. 자, steady는 균형을 잡다 이런 뜻인데 꼬리에 있는 회전 날개가 이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거예요. So, 이 로터가
1: 굉장히

0: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Okay, so let's look at the helicopters and why they're so useful. 왜 이렇게 실용적인지 한번 볼까요? Helicopters can take off and land from a small space, such as the top of a building. They can also hover. These things make helicopters very useful. They are used to rescue people from the sea or mountains. Police use them to check on traffic, and they also fly soldiers into war. A modern helicopter carrying out a rescue at sea. Okay, 자,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달리 이런 착륙할 때 공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They just need a small space. 그리고 they can also hover. 자, hover는 맴돌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두두두두두.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렇게 구조할 때 아주 실용적이죠. 그래서 뭐 바다에서도 구조할 수 있고 뭐 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도 사실 이렇게 군인들을 빨리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고 네, pick up 하고 and take them somewhere. So they're very useful helicopters. 이래서 helicopters를 만든 거예요. 자, as you can see from this picture is the modern helicopter on a rescue mission. 자, 지금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네요.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of course today we learned about warplanes and helicopters and why helicopters are so useful for many reasons. All right, guys.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come back next time. See you.
1: D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1강인데요. 오늘부터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가생활 영단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상상 속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소설과 같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은 책을 읽거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을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이나 글, 이런 것들을 쓰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영어로 같이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read. read, 읽다입니다. read, read이고요. 우리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쓰면서 같이 스펠링을 외워 봅시다. read, r, e, a, d. read는 읽다입니다. 우리 책을 읽다, read a book 이렇게 말하죠. 자,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read his new book? Did you read his new book? 너는 그의 새 책을 뭐 했니? Read. 읽었니?가 되겠죠? Read는 이렇게 읽다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 Every morning은 여러분, 매일 아침이잖아요. 나는 매일 아침 newspaper, 신문을 뭐 할까요? Read, 읽는다가 되겠죠? Read, 읽다고요. 뒤에 이렇게 읽을거리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 읽을거리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쓰다, 글을 쓰다라는 단어 write. write를 살펴볼 건데요. write는 어떻게 쓰죠? write의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쓰면서 같이 한번 외워 볼게요. write. w r i t e. 자, 이렇게 글을 쓰는 행위를 우리 write라고 하고요. 동작의 뒤에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riter 하게 되면 글을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이 됩니다. write, 글을 쓰다, writer, 글 쓰는 사람, 작가라는 표현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첫 번째,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자, you have to 하면요, 여러분. 너는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너는 이야기를 뭐 해야 한다? Write. 써야 한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About your family니까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You have to write a story about your family. 너는 너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가 되겠고요. 하나 더 볼게요. I am writing a letter to my mother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write a letter 하면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근데 누구에게? To my mother. 나의 어머니께.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다라는 영단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rite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novel. novel. 소설이라는 단어 바로 외워둘게요. 자, novel 하면 소설이고요. 쓸 때는 novel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novel 써볼게요. novel. 여러분, 읽을 때는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세요. novel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novel. 한번 더. novel. 네, 우리 그러면 예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지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My hobby is reading novels라고 했어요. 나의 취미는 novels를 읽는 것이다. 나의 취미가 뭘까요? 소설을 읽는 것이다. 혹은 소설들을 읽는 것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This is a very exciting nove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xciting 이라는 표현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novel이다. 소설이 되겠죠? novel, 소설이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이 일글거리 표현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 정도는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야기라고 할 때는 story라는 표현을 씁니다. story, 이야기. 자, 그리고 newspaper 하면요. 신문이에요. 그래서 read the newspaper 하면 신문을 읽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잡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잡지, magazine. magazin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만화책 좋아하죠? 만화책은 영어로 comic book. comic book.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교과서는 한 단어예요. textbook. textbook. 그리고 일기도 알아둘게요. 우리 일기는 영어로 diary라고 합니다. 일기가 영어로 뭐예요? diary. 그리고 우리 에세이나 수필 같은 글은 에세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에세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짧은 이 시는 poem. poem이라고 읽으니까 같이 알아둘게요. 자, 여러분. 이야기 영어로 뭐라고 해요? story. 신문은 newspaper. 잡지는 magazine. 그리고 만화책은요? comic book. 교과서는 textbook, 그리고 일기, diary, 에세이나 수필, essay, 그리고 시, poem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단어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으로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novel이고요. 또 소설이나 글을 읽다. 읽다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read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쓰다. 우리 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writ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 novel, read, write, 그리고 플러스 표현들, 일글거리 표현들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2강이고요. 여가생활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즐겨요. 색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순간을 기록하기도 해요. 또한 쿠키나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색을 칠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 붓으로 색을 칠하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되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이 액자에 멋진 그림 혹은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찍는 취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이 단어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취미가 베이킹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단어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미 활동 영단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ke, 굽다입니다. 굽다, bake라고 해요. 우리 베이킹이라는 단어 잘 알죠? 이 bake에서 나온 말이고요. bake는 빵이나 쿠키 등을 굽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오른쪽에 한번 써볼 건데요. 이렇게 쉬운 영단어는 여러분이 꼭 스펠링을 직접 쓸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뜻을 아는 것 말고도 뜻을 보고 직접 영단어를 써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Bake, B, A, K, E. 읽을 때는 bake, 굽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bakery 하면, bakery 하면 빵집이나 제과점이 되겠죠? bakery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여러분,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bake bread in this oven. I bake bread in this oven. 나는 이 오븐에 빵을 뭐 해요? Bake bread니까 빵을 굽는다가 되겠습니다. Bake bread 하면 빵을 굽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장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이라고 했어요. I baked some chocolate cookies with my sister. 나는 언니와 함께 초콜릿 쿠키를 뭐 했을까요? baked. 구웠다가 되겠죠? 이 bake는 쿠키나 빵 등을 굽다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bakery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리고 우리 paint를 알아볼 거예요. paint라는 단어 알아두겠습니다. 페인트 하면 여러분 페인트 칠하다 할때그 페인트 있죠?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뜻은 동사로 그리다 혹은 칠하다입니다. 자, 페인트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스펠링 외워서 써볼게요. paint, P A I N T. 자, 여러분 같이 써보셨나요? 이 페인트는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I like to paint animals 하면 나는 동물들을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paint 하는 거니까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painted the door red라고 했는데요. she painted the door red. 그녀는 문을 빨간색으로 뭐 했을까요? painted. 칠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녀는 문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She painted the door blu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는 이렇게 그리다 혹은 칠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여요. 여러분, 페인트와 함께 기억하면 너무 좋은 단어들 딱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페인트라는 동작 뒤에 ER을 붙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painter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paint와 함께 이 draw라는 단어도 그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paint는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라면 이 draw는 윤곽 혹은 선을 긋다라는 느낌의 그리다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림으로 차이를 확인해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것이 draw고 어떤 것이 paint일까요? 왼쪽에 이 선을 그리는 것이 draw, 그리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색을 입히는 거니까 얘는 paint. 색을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raw, paint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picture인데요. picture 하면

그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둘다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Picture, 사진, 그림, 의미 바로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써봅시다. Picture, P, I, C, T, U, R, E. 읽어볼게요. Picture, 한번 더. Picture.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까요? Picture 앞에 take라는 동사를 써주면 사진을 찍다가 됩니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라고 했습니다. 나의 picture를 take, 찍어줄 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나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니가 되겠고요. 이어서 he is painting a picture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aint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여기서 picture는 그림이라는 의미로 쓰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picture,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배운 영단어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색을 입히면서 칠하다 혹은 그리다라는 영단어는 P로 시작하는 paint고요. 또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영단어 picture. 그리고 오른쪽에 쿠키나 빵을 굽다라는 영단어 make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취미 활동 영단어들을 공부했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영단어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돌림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뷰티 앤드 비스트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풍덩 빠져보는 그런 경험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뷰티 앤드 비스트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 이 아버지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내용어와 강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어의 억양과 문장의 강세, 어떤 부분은 좀 분명하게 읽고 어떤 부분은 좀 흐리게 읽는, 네, 그런 현상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연습해보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고요. 막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을 타고 누군가가 이동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뷰티의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으로 가고 있네요. 날씨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가 불러서일까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꽃밭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뷰티가 장미꽃 한 송이를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인지 사자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어떤 생명체가 지금 아빠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보니까 이 뒤에 머리가 묶여있네요. 뷰티인 것 같아요. 뷰티가 말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왜 가는 것일까요? 자,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 학습 팁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는 중요한 말은 분명하고 세게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 문장을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그들의 좋은 집은 불에 타서 부셔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Beauty and the Beast에 있는 문장인데요. 사실 영어는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요.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이렇게 fine house와 destroyed와 fire은 세게 읽고 나머지 단어들은 좀 약하게 읽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어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읽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입에 붙여봐야 됩니다. Their fine house was destroyed in a fire. 이렇게 입에 붙여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읽어보니까 좀 세게 읽네? 이런 단어는 좀 약하게 읽네? 그리고 이 약하게 읽으면서 좀 단어들이 붙기도 하네? 라는 거, 이런 강세들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읽는다는 이 높낮이가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경험해 보면은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듣고 따라하는 연습,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상세한 것들은 강의 중에 Fun Reading Grammar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오늘 펼쳐질 내용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 his way home, Beauty's father was caught in a terrible storm. He was soon lost in the forest. As night fell, he came to an old castle. Crash! The door was open, but no one was at home. He crept inside and went to sleep. In the morning, Beauty's father went into the garden to pick a rose for his daughter.
2: Thief!
1: Roared a voice. From out of a shadow stepped a beast.
2: As punishment, your daughter must come and stay in the castle forever.
1: The beast growled. Beauty's father returned home with a heavy heart. Beauty was sad and a bit scared, but she tried to make the best of it.
3: It will be such an adventure, Dad, she said. She set off at once.
0: Beauty and the Beast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his way home. 그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그는 바로 뷰티의 아버지겠죠. 뷰티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그 농산물, 그 직접 재배한 무언가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뷰티가 뭘 한 송이 구해달라 그랬죠? 그렇죠. 빨간 장미. 네,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뷰티의 아빠는 was 그런데 뷰티의 아빠는 잡혔습니다. 어디에 붙잡혔냐면 in a terrible storm. 그런데 어디에 잡혔냐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장미꽃 들고 가고 싶은데 근데 아직 장미도 못 구했어요. 끔찍한 폭풍우 속에 잡혔습니다. 어떡하죠? He was soon lost in the forest. 그런데 그는 곧 이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비바람이 휘몰아치니까 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As night fell, 밤이 떨어지고요. 밤이 오고 he came to an old castle. 그는 도달했습니다. 어디에 도달했냐면 그의 집이 아닌 to an old castle. 오래된 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여러 개의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는 어떤 부분을 좀 세게 읽고요. 분명하게 읽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읽고.

전혀.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첫 번째 듣기가 잘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듣기 그리고 소통이 잘안 되는 그런 순간까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이 문장 속에서 조금 더

0: 읽힐 정도로 유창하게 스무스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꼭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내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혹은 책을 쓴 사람이 그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정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여기 EBS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저라는 제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가, 조사 같은 경우는 내용어가 아니에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문법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내용어는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저라는 그 말이죠. EBS에, EBS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EBS에라는 게 정말 이게 어떤 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서 제가 상세히 어떻게 강세를 받고 어떻게 강세를 받지 않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s night fell, he came to an old castle. 자, 여기도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진짜 내용을 가지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용을 가지는 것들이고, 그 나머지는 내용어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기능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As night fell, he came to an old castle. 자, 느끼셨습니까? As를 as, he, to를 to, on 이렇게 to, on 이렇게 읽지 않고요.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s night fell, he came to an old castle. To, on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발음하자고요. To an old castle. To an을 붙여서 to an old castl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문장에서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조금 익숙하게 되고 이거를 여러 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면은 훨씬 더 유창해집니다. 듣기도 훨씬 더잘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Beauty told the beast that she was worried about her father. 자, 여기서도 뷰티는 비스트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she was worried about her father. 그녀 아빠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Beauty told the beast that she was worried about her father. 자, 그러니까 that she was도 붙여서 Beauty told the beast that she was가 아니라 that she was worried about her도 about her father. father는 분명하고 세게 말했지만 about her father. 나머지는 좀 약하고 흐리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요. 사실 내용어가 이거 말고도 숫자나 또 다른 감탄사 같은 것도 내용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어이니 일단 이것만 먼저 한번 보시고요. 또 차차 우리 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씩 더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 he was soon lost in the forest. As night fell, he came to an old castle. 이제 들리시죠? 넘어갈게요. The door was open. 그 오래된 성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네요. But no one was at home. 그런데 아무도 거기 없는 것 같았어요. He crept inside. 이제 그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겠죠. And went to sleep. 그리고 이 폭풍우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폭풍우를 마주하다 보니까 또 너무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he and went to sleep. 자러 갔습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Beauty's father went into the garden to pick a rose for his daughter. 그리고 아침에 뷰티의 아빠는 went into the garden. 거기에 정원이 있었나 봐요. 정원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to pick a rose. 장미를 거꾸로 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따님을 위해서. Thief roared a voice.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From out of a shadow stepped a beast. From 뭐뭐로부터 out of a shadow. 그림자 밖으로 stepped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A beast. 야수. beast는 야수죠. 야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떡합니까? 혹시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설마 잡아먹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읽는지 그거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 On his way home, Beauty's father was caught in a terrible storm. He was soon lost in the forest. As night fell, he came to an old castle. Crash! The door was open, but no one was at home. He crept inside and went to sleep. In the morning, Beauty's father went into the garden to pick a rose for his daughter.

0: Thief! Roared a voice. From out of a shadow stepped a beast.
1: 자, 뷰티의 아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s punishment. Punishment는 벌입니다. 벌로서 your daughter must come and stay in the castle forever. The beast growled. 아, 여기서 이 야수가 벌을 내립니다. 무슨 벌을 내리냐면 당신의 딸은 must come 여기 와서 여기 와야만 합니다. And stay in the castle forever. 그리고 영원히 이 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The beast growled. 그 야수가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습니다. Beauty's father returned home with a heavy heart. 뷰티의 아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A heavy heart. 무거운 하트. 무거운 심장. 아, 무엇일까요? 무거운 하트니까? 아, 무거운 마음이 되겠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뭐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서른 개 하세요. 그러면 하고 말죠. 그런데 딸이 지금 이 성에 가서 계속 살아야 된다니 어떡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대. 이렇게 살짝 의역할 수 있는 센스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겠죠. 연습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Beauty was sad. 뷰티는 막 기쁘지 않잖아요. 이제 아빠랑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막 잡혀가는 느낌이 드니까 뷰티는 슬펐습니다. And a bit scared. 그리고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야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But she tried to make the best of it. 그런데 이 뷰티는 아주 밝았어요.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냐면 make the best of it. 이 상황을 make the best.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최대한 이용하다. 이 상황을 그래도 최대한 이용하다. 혹은 어떻게든 극복하다. 혹은 요거를 살짝 말을 바꾸면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지금 그 성에 가서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아, 좀 좋은 면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 다음 문장을 보면은 아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다 혹은 어떻게든 극복하다라는 의미를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It'll be such an adventure that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아 이건 대단한 여행이 모험이 될 거예요. 지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모험을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make the best of가 아, 어떻게든 극복하다 혹은 좋은 면을 보려고 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She set off at once. 그리고 나서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At once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 adventure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죠? adventure는 모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이때까지 봤던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As punishment, your daughter must come and stay in the castle forever. The beast growled. Beauty's father returned home with a heavy heart. Beauty was sad and a bit scared, but she tried to make the best of it. It will be such an adventure, Dad, she said. She set off at once.
1: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아, 이거 좀 생소한데 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Terrible Terrible Beauty's father was caught in a terrible storm. Punishment Punishment As punishment Your daughter must come and stay in the castle forever, the beast growled. Make the best of. Make the best of. Beauty was sad and a bit scared, but she tried to make the best of it. Adventure. Adventure. It will be such an adventure, Dad, she said. Set off. Set off. She set off at once.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중요한 말은 세게, 덜 중요한 말은 약하게. 오늘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내용어라는 것들은 좀 더 강하게 읽고요. 내용어가 아닌 친구들을 사실은 기능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내용어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입으로, 혀로 이 근육이 가장 잘 습득하는 방법이 바로 따라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또박또박또박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는 내지만 그 읽기 직전에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강하게 읽는구나. 아, 이런 부분은 좀 약하게 읽었네 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할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음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듣고 따라 읽어보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유창하고 유창하게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높낮이 문장의 강세 같은 것들을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녹음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미녀와 야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Beauty and the Beast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과연 이 미녀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 문장 구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어떤 것이 있는지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내용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이 뷰티가 어떤 방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살게 될 방일까요? 뒤에 고양이도 한 마리 있네요. 자, 이렇게 방을 보니까 방이 참 예쁘네요. 자, 그 다음을 보니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앞에 이렇게 좀 fancy라고 하죠. 뭔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집기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수가 왔는데 오! 생각보다 뷰티의 표정이 밝네요. 막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오, 저는 약간 겁내하고 좀 무서워할 줄 알았거든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제 둘이가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고 있네요. 사과나무도 뒤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오,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거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의 주인공이나 혹은 등장인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뷰티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뷰티의 표정과 비스트의 표정 둘 다 좋지 않네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자,

0: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영어가 어렵고 힘들면 단어부터 공부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어도 언어이고 언어는 말 만들기입니다. 단어만 알면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Beauty arrived at the castle. She decided to explore. Beauty 도착하다, arrive 도착하다, castle 성. She 그녀 decide 결정하다, explore 탐험하다. 자 그러면은 성이 뷰티한테 도착할 수는 없잖아요. 뷰티가 성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장 혹은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보면은 문장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조합을 해서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 가능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단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어 공부부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글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n she arrived at the castle, Beauty decided to explore. She saw a door marked Beauty's room. Inside was a lovely soft bed and shelf after shelf of books. Perhaps the castle's owner might not be as cruel as he seemed. That evening, Beauty found a delicious meal waiting for her in the dining room. As she ate the last bite, the beast entered the room. Though she was afraid, Beauty said, "Thank you for her lovely room and the books." The beast looked pleased and told her that everything in the castle was hers to do with as she wished. Many weeks passed. Beauty spent her days reading. Sometimes she walked in the gardens, and the beast would join her. They ate dinner together each night. Beauty enjoyed talking to the beast and looked forward to seeing him. But she still missed her father terribly. One day, Beauty told the beast that she was worried about her father. The beast gave her a magic mirror. The mirror showed Beauty her father. He looked lonely and frail.
0: 자, 오늘은 Beauty and the Beast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she arrived at the castle. 여기서 she는 당연히 Beauty겠죠. Beauty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the castle, 성에 도착했을 때 이 성은 누구의 성이죠? 바로 야수의 성입니다. 야수의 성에 지금 계속 평생 동안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조건을 야수가 걸었었죠. 왜냐하면 뷰티의 아버지가 장미꽃을 한 송이 꺾었잖아요. 뷰티 가져다 주려고. 그래서 Beauty decided to explore. 그런데 또 이왕 왔는 김에 뷰티는 이 성이 안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뷰티는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To explore. Explore이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겠죠. 탐험하다, 조사하다. 성 안을 둘러보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꾸면 훨씬 더 좀 더 와닿겠죠. 이해가 더 잘 되겠죠. 성 안을 한번 둘러보기로 성 안을 탐험하다 조사하다는 뭔가 좀 말이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성을 한번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She saw a door marked Beauty's room. 그런데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a door, 문을 발견했는데요. Marked,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mark. Mark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나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마킹이라는 것을 하죠. 그 시험 칠 때 컴퓨터용 수송 사인펜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일 경우는 혹시 뭐 정서검사라든가 심리검사나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색칠한 이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킹해라 라는 그런 용어를 쓰곤 하죠. 그래서 원래 마크는 표시하다라는 거, 이렇게 뭐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색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표시를 하는 게 마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시가 돼 있었냐 하면은 어떤 그 문에 Beauty's Room, 아, 뷰티의 방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문을 보았습니다. Inside was a lovely soft bed. 근데 그 안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사랑스러운, 예쁜,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었어요. And shelf after shelf of books.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shelf라고 하면은 책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책장, 그 후에 책장. After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뭔가 후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반복될 때, 어떤 사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올 때 이렇게 반복될 때는 after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helf after shelf라고 하면 아 책장이 있고 또 다른 책장도 있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죠. 근데 그 책장에는 뭐가 꽂혀 있었냐면 books,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책이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Perhaps, 아마도 the castle's owner might not be as cruel as he seemed. Cruel이라고 하면은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성의 주인이 might not be, 아닐지도 모르겠다. might이라고 하면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근데 might not be,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 as is 과거에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많은 연습을 했었죠.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잔인하진 않을 수 있겠다. as it seemed. 두 번째 as가 있죠. 그 뒤에 것만큼이나 as cruel as 할 때 as is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he seemed 그가 보이는 것만큼이나 as cruel as 잔인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왜? beast는 야수잖아요. 막 이렇게 좀 친절하거나 혹은 뭔가 포근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야수니까 뭔가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여기는 좀 여기 있는 그림은 약간 좀 귀염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 야수라고 하면은 좀 뭔가 난폭해 보이고 뭔가 좀 무서워 보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Beauty's Room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침대도 예쁘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 보니까 그가 보이는 것만큼은 잔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뷰리 found a delicious meal. 근데 그날 저녁에 뷰리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맛있는 식사를 발견했습니다. Waiting for her in the dining room. 근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식사가 그녀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In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방이 되겠죠. 보통 우리 부엌에 붙어있는 뭐 이렇게 식탁이 놓여있는 그 공간을 dining room이라고 합니다. 집에 따라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따로 이렇게 방이 구성이 된 곳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방 dining room에 이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s she ate the last bite, 그녀가 마지막 한 입을 먹었을 때 the beast entered the room. 아, 그때 마침 누가 들어왔냐면 야수가 그 방으로, 다이닝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어서 영어 문장 기본,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그 기본 원칙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영어 문장을 쓸 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장을 보았을 때 그게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도 파악하기가 쉬워지고 의미 파악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영어 문장 구성의 기본 원칙. 자,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한번 볼까요? Sometimes beauty walked in the gardens. 자, 그냥 어떤 예문입니다. 때때로 뷰티는 walked 이렇게 걸었습니다. 산책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산책했습니다.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주어와 동사, 여기 있는 이런 동사, 동사가 하나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것을 넘어서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러면 흔히 언제 문제가 생기고 언제 어려워지냐 하면 한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 쓰일 때 이때가 문제가 되거나 혹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일한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 walked in the gardens. 동일한 문장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 쓰는 사람 혹은 작가님 혹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근데 나는 여기서 문장을 끝내고 싶지 않고 뭔가 좀 덧붙이고 싶어, 한 문장을 더 쓰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 때는 이렇게 저기 앞에 있는 and라는 접속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써주면은 주어든 동사든 하나씩 더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를 붙이면은 또 다른 문장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he beast would join her. 그래서 그 야수는 그녀와 함께하곤 했다. 자, 이런 문장까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를 추가하는 것, 원래는 하나만 가능하지만 하나 이상, 하나를 초과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접속사 이외에도 뭐 관계대명사니 다른 게 있고
있지만, 근데 오늘은 그 접속사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접속사를 하나 더 쓰면은 동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쓸수 있다.

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문으로 보자면 이것도 똑같잖아요. She ate the last bite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다른 문장, The bees entered the room 이라는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려니까 저기 앞에 as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Though she was afraid, 그녀가 두려웠지만, Beauty said thank you for her lovely room and the books. 그런데 좀이 야수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웠지만 뷰티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고, 뭐에 감사하다고 말했냐면 그녀의 사랑스러운 방과 책들 이걸로 감사하다. 이런 걸 챙겨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beast looked pleased.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말을 하니까 이 야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뻤습니다. And 기뻐 보인 것이죠. And told her.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뷰티에게 말했죠. That everything in the castle,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was hers to do with as she wished.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뷰티야, 이제 뭐 아무거나 이성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만나보죠.
1: When she arrived at the castle, Beauty decided to explore. She saw a door marked Beauty's Room. Inside was a lovely soft bed and shelf after shelf of books. Perhaps the castle's owner might not be as cruel as he seemed. That evening, Beauty found a delicious meal waiting for her in the dining room. As she ate the last bite, the beast entered the room. Though she was afraid, Beauty said, "Thank you for her lovely room and the books." The beast looked pleased and told her that everything in the castle was hers to do with as she wished.
0: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weeks passed. 몇 주가 지났습니다. Beauty spent her days reading. 책이 많았으니까 뷰티는 그녀의 나날들 시간들을 독서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Sometimes she walked in the gardens. 그녀는 걸었습니다. 어디를 거닐고 다녔냐면 정원들을 사이로 막 이렇게 정원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산책을 했다라는 의미이겠죠. And the beast would join her. 그리고 야수가 함께 하곤 했습니다. Join 하곤 했습니다. 함께 하곤 했습니다. They ate dinner together. 같이 they ate dinner together each night. 매일 밤에 그들은 야수와 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고요. Beauty enjoyed talking to the beast. 이제 마음에 그 문을 살짝 열었네요. 뷰티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냐면 talking to the beast, 야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And looked forward to seeing him. 그리고 그를 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는 학수고대하다. 예전 강의에서 다뤘었죠? 살짝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look forward to는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수가 와서 왔으면 좋겠는데, 심심한데, 보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But she still missed her father terribly.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혼자 두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뷰티는 여전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정말로 그리워했습니다. 어떡하죠? One day, 어느 날, Beauty told the beast.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뷰티가 야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at she was worried about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계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죠. The beast gave her a magic mirror. 그런데 그 야수가, 참 신기한 것을 가지고 있네요. gave her.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A magic mirror. 마법의 거울을 주었습니다. The mirror showed Beauty, her father. 그런데 그 마법의 거울은 보여주었습니다. 뷰티에게 그녀의 아버지를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뷰티 아버지가 안에서 짠 하고 나타난 것이죠.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그런데 he looked lonely and frail. frail이라고 하면은 노쇠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는 뷰티 아버지가 되겠죠. 뷰티 아버지는 looked lonely, 외롭고 노쇠한, frail, 노쇠한. 노쇠한은 나이가 많으시고 늙고 허약한 쇠약한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혼자 외로워 보이시고 근데 나이는 연세는 많으시고 그러니까 늙고 노쇠해 보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비스트는 보내줄까요? 뷰티를. 궁금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 강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음원을 듣고 오늘 읽은 내용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ny weeks passed. Beauty spent her days reading. Sometimes she walked in the gardens, and the beast would join her. They ate dinner together each night. Beauty enjoyed talking to the beast and looked forward to seeing him. But she still missed her father terribly. One day, Beauty told the beast that she was worried about her father. The beast gave her a magic mirror. The mirror showed Beauty her father. He looked lonely and frai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과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의 단어, 그리고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Explore. Explore. When the princess arrived at the castle, Beauty decided to explore. Mark. Mark. She saw a door marked Beauty's room. Cruel. Cruel. Perhaps the castle's owner might not be as cruel as he seemed. Frail. Frail. Her father looked lonely and frail.
0: 단어부터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어는 우리가 사실 이 언어라는 것은 전부 다 말 만들기이거든요. 말 만들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EBS라는 단어가 있고요. 효린파파가 있고요. 도착하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세 개의 단어들로 만들 수 있는 그 문장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내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EBS가 효린파파에 도착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효린파파가 EBS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 만드는 게 언어예요. 언어는 전부 다 말 만들기이기 때문에 일단 중학생 때 많이 영어를 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단어 공부도 함께 하면서 말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라와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유독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는 큰 음악 소리 이런 것을 참 싫어하거든요. 자, 이렇게 유독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 영어로는 pet peeve라고 하는데 우리 헬렌도 자신만의 pet peeve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만나볼게요.
1: 오늘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버스에서 내 옆에 앉은 남자가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속으로 목소리 좀 낮춰요 하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0: 네, 헬렌의 다이어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참 공감되는 내용이었죠? 버스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통화를 하는 이 남자 때문에 참 짜증이 났었다라는 내용.

0: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같이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버스를 타다 라고 할 때는 동사 tak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ake a bus. take a bus 라고 하시면 버스를 타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학교에 가다 라고 했을 때, 물론 go to school 하셔도 괜찮겠지만, get to school 하셔도 학교에 간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오늘 버스를 탔습니다. Today, I took a bus. Today, I took a bus. 학교에 가기 위해서요. To get to school. To get to school.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1: Today, I took a bus to get to school.
0: 자, 그런데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분이 계속해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라고 할때 영어로는 constantly, constantly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화 통화하다 라고 할 때에는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이라는 표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들어 보자면, 버스에서요, on the bus, on the bus, 제 옆에 앉은 남자분이요, a man next to me, a man next to me,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Constantly talked on the phone. Constantly talked on the phone 해주시면 되겠어요. 버스에서요,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 On the bus, a man next to me constantly talked on the phone.
0: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헬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나를 유독 짜증나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영어로는 pet peeve. pet peeve라고 이미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 헬렌의 pet peeve라고요? 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이렇게 공공장소,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장소를 영어로는요, public place. public plac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one of my pet peeves is, one of my pet peeves is,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people who talk loudly in public places. People who talk loudly in public places.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loudly가 큰 소리로 크게라는 의미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1: One of my pet peeves is people who talk loudly in public places.
0: 자, 그러면서 우리 헬렌이 분노에 차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라고요. 자, 직접 소리내서 말한 건 아니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think to oneself. think to oneself.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원래 낮은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low 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er을 붙이셔서 lower, lower 라고 해주시면 낮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I thought to myself, I thought to myself,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Oh, please lower your voice. Oh, please lower your voic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속으로,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1: I thought to myself, "Oh, please lower your voice."
0: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헬렌의 작은

0: 바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좀 예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절, 뭐 우리말 중에도 매너, 매너라는 표현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니까 예절을 지키다 라고 하시려면 keep good manners. keep good manner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면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I wish, I wish. 사람들이 예의를 좀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People kept good manners. People kept good manners. 공공장소에서 말이에요. In public places. In public plac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1: I wish people kept good manners in public places.
0: 자, 이렇게 해서 공공장소에서 보다 더 사람들이 예절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요.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1: Today, I took a bus to get to school. On the bus, a man next to me constantly talked on the phone. One of my pet peeves is people who talk loudly in public places. I thought to myself, Oh, please lower your voice. I wish people kept good manners in public places.
0: 네, 이제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 우리 잭도 버스에서 꽤나 곤혹을 치른 모양입니다. 자, 우리 잭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2: "오늘 학교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버스에서 내 앞에 앉은 여자가 크게 소리내며 껌을 씹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껌을 질겅질겅 씹는 사람이다. 나는 속으로 그 껌 좀 뱉어요. 하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0: 네, 재미있게 보셨어요? 버스에서 껌을 아주 쫙쫙 소리내서 씹는 그런 여자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제게 다이어리였죠. 자, 우리 첫 문장부터요. 같이 한번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다가 get home 이고, 학교에서부터 from school 이니까, 우리 학교하다, 학교에서 집에 가다 라고 영어로 표현하시려면, get home from school. get home from school.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문장 같이 만들어 보니까요. 오늘 저는요, 버스를 탔어요. Today I took a bus. Today I took a bus. 학교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요. To get home from school. To get home from school.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학교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3: Today I took a bus to get home from school.
0: 자, 그런데 버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잭의 앞자리에 앉은 여자분이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씹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chew, chew라는 표현을 쓰고요. 껌을 씹다였으니까 여기서는 chew her gum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씹었어요? 조용히 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쫙쫙 소리가 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씹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큰 소리

0: 크게로라고 할 때 loudly라는 표현을 앞서서 잠시 소개해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버스에서요. On the bus, 제 앞자리에 앉은 여자분이요. A woman in front of me, 껌을 씹으시더라고요. Chewed her gum. 큰 소리를 내면서요. Loudl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에서 제 앞에 앉은 여자분이요. 큰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었습니다.
1: On the bus, a woman in front of me chewed her gum loudly.
0: 자, 그런데 우리 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질겅질겅 소리를 내서 껌을 씹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소리를 내서 시끄럽게 라고 할 때 영어로는 noisily 라는 표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면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요. My biggest pet peeve is 바로 시끄럽게 껌을 씹는 사람입니다. People who chew gum noisily. 해주시면 되겠고요. chew gum이 껌을 씹다 였던 건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바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서 껌을 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 My biggest pet peeve is people who chew gum noisily.
0: 잭 역시 굉장히 화가 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제발 그 껌 좀 이제 뱉으세요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뱉다 라고 했을 때 spit 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뱉다 하시려면 spit ou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I thought to myself, 제발 그 껌 좀 뱉으세요. Oh, please spit out that gum.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던 think to oneself란 표현이 속으로 혼자 생각하다라는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속으로 제발 그 껌 좀 뱉으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1: I thought to myself, oh, please spit out that gum.
0: 자, 그러면서 우리 잭은 다이어리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공공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타인을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consider others 라는 표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I wish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People considered others. 공공장소에서 말입니다. In public places.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I wish people considered others in public places.
0: 자, 이렇게 해서 껌 씹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잭의 다이어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Today, I took a bus to get home from school. On the bus, a woman in front of me chewed her gum loudly. My biggest pet peeve is people who chew gum noisily. I thought to myself, Oh, please, spit out that gum.

0: I wish people considered others in public places.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my pet peeve,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을 대하면서 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예문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내가 답을 알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자신은 답을 알지 못하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람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럴 때 과거형 동사 쓴다 라고 했으니 know의 과거형 knew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I wish I knew the answer. I wish I knew the answer. 제가 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방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나는 나만의 방이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람을 나타낼 때 우리 과거형 동사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have의 과거형 had를 함께 활용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I wish I had my own room. I wish I had my own room 해주시면 저도 저만의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이고요. 자, 마지막 다이어리 속 문장까지 함께 도전해 볼게요. 그가 예절을 지킨다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발음을 나타내니까 keep의 과거형 kep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I wish he kept good manners. I wish he kept good manners. 해주시면 되겠죠?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useful expression까지 함께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pet peeve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My own diary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펫피브는 무엇인가요? 펫피브에 관한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EBSE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이어리 작성하시면서 우리 웬만한 일은 또 미소로 넘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볼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to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to.
0: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Oh, here are two friends.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네요, 그쵸? I think they're asking each other where their destination is. 어디로 가는지 서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Well, first of all, in the back, there's an ice cream shop and a gym. 아이스크림 가게와 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헬스장 같은 곳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겠죠. 저도 그래요. So they're asking each other where they're going. 자,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나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2: Where are you going?
1: I'm going to the park.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library.
1: Oh, can I join you?
2: Of course.
0: 대화 잘 듣고 왔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봤죠? Where are you going? 이게 바로 어디에 가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자, go라는 단어가 바로 가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ing를 붙여서 going,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where are you ing를 붙이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go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어디에서 먹고 있는 중이야? Where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대답은 집에서, 식당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where are you eating? 연습해 볼까요? Where are you eating? Where are you eating? 잘했어요. 어디에서 머물고 있어요? 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stay가 머물다, 있다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서 펜션에 있을 수도 있고, 캠핑을 할 수도 있고, 호텔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머물고 있어?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Good job. 어디를 방문하고 있어요? Where are you visiting? 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 박물관도 갈수 있고, 워터파크도 갈수 있고, 다양하게 갈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는 거야? Where are you visiti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점심을 어디에서 먹고 있니? 물론 우리가 eat를 쓸 수도 있겠지만, 점심을 먹다를 have lunch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having lunch로 바꿔주면 되겠죠? Where are you having lunch?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ere are you having lunch? Where are you having lunch? Very good. I'm going to the park. 자, 나는 지금 공원에 가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to라는 단어가 나왔죠. to가 바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o는 어디 어디로라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To the park, 공원으로라는 의미인 거죠. Park가 바로 공원이니까요. 자, 이렇게 I'm going to 다음에 어떤 장소를 얘기해주면 나그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야라는 뜻이 되죠. 나는 식당에 가고 있는 중이야. I'm going to the restaurant. 이 경우는 어떤 식당인지 서로 알고 있는 거죠. 특정 식당을 말하는 거예요. The restaurant이니까. I'm going to the restaurant. I'm going to the restaurant. 나 학교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school. 학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이면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는 학교는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굳이 더가 필요 없어요. I'm going to school. 나 학교에 가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나는 카페에 가고 있는 중인데, 바로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cafe. 라고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the cafe. 자, 또. 나는 콘서트에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떤 가수의, 뭐 어떤 뮤지션의 콘서트에 가는지는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콘서트 중에 하나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대신에 어를 넣어서 I'm going to a concert. I'm going to a concert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더 하고 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는 게또 좋겠네요. Where are you going? 자, 이렇게 where are you going이 다시 나왔어요. 일단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지만 내가 어디 가는지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너는 어디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을 강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you를 조금 강조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어디 가고 있나요? I'm going to the library. 그쵸, 여기 to. 여기도 역시 도서관으로의 의미로 to를 사용했습니다. library가 도서관이죠. 자, oh,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봤죠.

0: 그렇죠? Oh는 뭐 놀랐을 때 하는 거고요. Can I join you는 나도 너와 함께 가도 돼라는 의미죠. 아까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도서관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네요. 나도 너랑 같이 가도 돼? Can I join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can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되겠죠. 나도 와도 돼? Can I c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Can I come? 또 제가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Can I eat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Can I eat here? 또,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Can I do it later? Can I do it later?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Can I text you? Text는 문자 혹은 문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text you는 너에게 문자를 하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문자해도 돼? Can I text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간 허락을 구하는 Can I 뭐뭐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Of course, 물론 나랑 도서관에 같이 가도 되지.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ere are you going?
2: I'm going to the park. Where are you going?
1: I'm going to the library.
2: Oh, can I join you?
1: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죠.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 two friends met here on the road. 자,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야 친구야 반갑다. 너 어디 가니?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ere are you headed? 이렇게요. Head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head가 어떤 쪽으로 향해 가다, 뭐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headed? 똑같은 의미예요. 요 표현도 잘 기억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ere are you headed? Good job. 자, gym이라는 표현이 바로 체육관 혹은 뭐 헬스장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을 gym이라고 합니다. I'm going to the gym이라고 하면 나는 헬스장에 가고 있어라는 말이 되겠죠. I'm going to the gym. To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썼던 headed 사용해서 I'm headed to the gym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I'm headed to the gym. 자, 그럼 이제 다른 친구도 물어봐야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You 강조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근데 이것도 Where are you headed? You를 강조해서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딜 가고 있나요? 우리 여자친구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나 봐요.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자, 아이스라는 단어가 모음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the는 the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아이스크림 샵 가는 말또 이렇게도 할수 있죠. I'm headed to the ice cream shop. I'm headed to the ice cream shop. Can I come with you? 아까 Can I join you라는 표현이 있었죠? Join하고 come with가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Can I come with you? 나도 가도 될까? 라는 말이죠. 그럴 때는 Of cours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sure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배웠는데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to the beat.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headed? Where are you headed? Park, park. I'm going to the park. I'm going to the park.

0: Jim, Jim, I'm going to the gym. I'm going to the gym. Ice cream shop. I'm going to the ice cream shop. Yummy. Can I come with you? Of cours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자, 체크했고요. 방향을 나타낼 때 어디로가 바로 to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고 복습 많이 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I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into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into.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 up. 오, 빨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친구가? 보니까 바구니가 있어요. There is a basket. It's filled with clothes. I think they're dirty clothes. 자, 일단 빨래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위아래로 놓는 경우 아래가 세탁기, 위가 건조기더라고요. 자, 아래에는 지금 빨래할 옷들을 넣고 있죠. He's putting in the dirty clothes. 그런데 위에 깨끗한 옷, 건조기에 있는 옷을 꺼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he do? Well, I think mom is telling him to fold the clothes first. 일단 옷을 접어야 되겠죠? And then 저 옷장 안에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옷이 건조기에서 옷장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쓸지 우리가 오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Put your toys into the box.
1: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2: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1: Got it. Don't worry.
2: All right.
0: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Put your toys into the box. Put your toys into the box. 자, into가 나왔죠? 일단 put은 무슨 뜻이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oy 혹은 toys 요거는 장난감, 장난감들이라는 뜻이죠. s를 요렇게 해놓은 건 복수이기 때문에 toy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하나면 여러 개면 toys라고 쓰시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into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네요.

볼게요. 자, into는 어떤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어디 어디로 넣어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into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to를 배웠잖아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자, 근데 to는 어떤 방향성, 어디 어디로였잖아요. 근데 in은, in도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바로 어디 어디 안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연습하면 더 쉬워지겠네요. 일단 box는 box죠. 그래서 into the box는 박스 안으로 라는 말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연습해 볼게요. put 뭐뭐 into 뭐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넣으세요. 그 안으로 넣어라 라는 말을 해볼게요. 일단 apple 사과죠. basket 바구니인데요. 사과를 바구니 안에 넣으세요. 해볼까요? 간단하겠죠?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더가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the apples라고 한 거죠. 자, 왜 더가 붙느냐?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자면 특정 사과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과들을 바로 여기 있는 그 바구니에 넣는 거기 때문에 꼭 더를 써줘야 돼요. 요거는 뭐 굳이 이 규칙을 외운다기보다는 들어가는 문장들을 많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자,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이번에는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볼까요? shoes가 신발이고 closet은 여기서 신발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여기도 역시 더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Good job. 자, key 하면 열쇠라는 뜻이고요. drawer는 서랍장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열쇠를 서랍장 안에 넣어볼까요?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물론 열쇠가 딱 달랑 하나다. 그러면 put the key라고 하면 되겠죠? S 빼고.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자, 그럼 이번에는 book하고 bag. book, 책이죠? 가방 안에 넣어볼게요. Put the books into the bag. 이쯤 하니까 너무 쉽죠? 그쵸? Put the books into the bag. 이번에는 편지를 봉투 안에 넣어볼게요. 편지가 letter, 그리고 봉투는 envelope이라고 합니다.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Put the letter into the envelope. 자, envelope도 모음 소리 시작하니까 더가 the 소리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coin, 동전이고요. 요즘 동전 쓰는 일 거의 없잖아요. 그쵸? jar, 유리병, 조그만한 용기를 뜻하는데 그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Put the coins into the jar. Put the coins into the jar. 자, 이렇게 어디 어디에 넣는다고 할 때 어디 어디 안으로 라고 할 때는 into를 쓴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put the toys into the box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them, 그것들은 the toys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에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now는 지금이라는 의미이고요.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자, great은 뭐 좋아 뭐 이런 뜻이고요. Oh는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이렇게 put this teddy bear, 이 테디베어를, 이 곰인형을 into the box, 박스 안에 넣어. 그런데 어떻게? First!
처음으로라는 뜻이죠.

0: 그래서 우선이라는 의미예요. 테디베어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곰인형인 거 아시죠? 이렇게 스펠링 하고요. 그 다음에 first가 바로 처음으로 혹은 우선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Got it. 알았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Alright. 이거는 알겠어. Got it 하고 alright은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두 개의 표현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을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1: Put your toys into the box.
2: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1: Great. Oh,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2: Got it. Don't worry.
1: All righ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 he's doing laundry. 빨래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일단 laundry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빨래라는 뜻인데 참 재미있는 게 옷을 벗어서 빨랫감이 되는 순간부터 옷이 다뭐 건조기까지 있으면 건조기까지 다 들어갔다가 완전 이제 깨끗한 옷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의 빨랫감, 빨래를 그냥 영어로는 laundry라고 해요. 그래서 문맥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laundry는 빨아야 하는 빨랫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깨끗해져서 나온 옷을 laundry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washing machine은 세탁기라는 뜻이죠. washing machine.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이라고 하면 빨랫감을 세탁기 안에 넣어줘.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하고 있네요. 그쵸?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Good job.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나 지금 세탁기에 이 빨랫감을 넣고 있어요. I'm putting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I'm putting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자, take out은 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dryer가 드라이기예요. 건조기. 자, 그래서 take out, put in이 아니고 take out the laundry from the dryer라고 하면 다된 빨래를 그 건조기에서 꺼내줘라는 말이겠죠. 자,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Take out the laundry from the dryer. Good job. 자, drawer가 서랍장인데 옷장도 뭐 거는 옷장 있고 서랍장 안에 이렇게 넣는 옷장도 있잖아요. 서랍이 있는 건 drawer라고 합니다. Put the clean clothes into the drawer. 이거는 깨끗한 옷을 서랍장 안에 넣으세요라는 말이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Put the clean clothes into the drawer. Very good. Got it. 요거는 알겠어요. 알았어. 요런 말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nto, 안으로라는 느낌의 표현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It's time to chant to the beat. Follow me. Apple, basket. Appl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Shoes, closet. Shoes,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Key, drawer. Key, drawer. Ready?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Put the keys into the drawer. Book, bag. Book, bag. Put the books into the bag. Put the books into the bag. Laundry, washing machine. Laundry, washing machine. Let's go.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Put the laundry into the washing machin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into. in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죠? check. 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표현이었죠. 자, into라는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안으로라는 into를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밖으로라는 out of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out of.
0: Let's start with warm-up.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here. Here's a big box. 박스 안에 물건들이 있네요. What do you see, everyone? Uh-huh, a book. There are some blocks. And a cushion, right? 자, 요 세 가지 물건을 이 박스 밖으로 꺼낸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을 오늘 같이 배워볼 거예요. So what expression are we going to learn? Let's find out through the dialogue first.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1: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2: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1: I'm done.
2: Thank you.
0: 대화 잘 들었죠? 같이 함께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게요.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라는 표현이 뭔지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죠. 자, 일단 take는 가져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out of의 out하고 같이 붙어서 꺼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out of 자체는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 이라는 의미로 어디 어디로 뭐 밖으로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Take 뭐뭐 out of 어디 어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거를 꺼냅시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일단 phone, pocket. phone은 전화기고 pocket은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세요. 하면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실제로 phone은 그 전화기니까 the phone이고요. The pocket은 이 옷에 있는 바로 그 주머니죠. 그래서 the pocket이에요.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Good job. Money, 돈이죠. Wallet, 지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지갑에서 꺼내볼까요?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잘했어요. Milk,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유죠, 그쵸? Milk. Fridge는 냉장고라는 뜻인데 원래는 refrigerator라는 좀긴 단어가 냉장고인데 그냥 생활용어에서는 이걸 줄여서 fridge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세요. 해볼까요?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네, 여기도 더 들어가는 거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Clothes. Clothes는 옷을 뜻합니다. Suitcase는, 자, 요거 우리가 캐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행 가방은 우리가 캐리어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캐리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여행 가방이라는 뜻이 없어요. Suitcase가 맞는 표현이에요. Suitcase.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옷을 캐리어에서 꺼내세요인데 영어로 하면 Take the clothes out of the suitcase. Take the clothes out of the suitcase라고 하면 되겠죠? 자, 쿠키. 띵 하고 쿠키가 다 됐대요. 그럼 오븐에서 꺼내야 되겠죠? Oven. 이 발음이에요. 영어 발음.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oven도 모음 소리로 시작해서 더가 아니라 the로 발음해 줘야 되겠죠? dish,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sink는 우리가 말하는 싱크대입니다. 그냥 영어로는 sink라고 해요. Take the dishes out of the sink. 싱크대에서 그릇을 꺼내세요라는 뜻이죠. Take the dishes out of the sink.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 거를 그 장소로부터 꺼낸다 라고 할때 쓰는 게 바로 out of입니다.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바나나도 꺼낼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take out이 또 나왔죠, 그쵸? 근데 take out of는 안 나왔어요. 어디에서부터 꺼내는 건지는 안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take하고 out만 붙어서 꺼내다의 의미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should I also 뭐뭐는 뭐뭐도 할까요? 라는 상대방에게 좀 공손하게 의견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also가 들어갔으니까요. also는 또한. 제가 이걸 했는데 요것도 할까요?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달릴까요? 또 달릴까요? 뭐 달리기 말고 점프도 했는데 달리기도 할까요? 인 거죠. Should I also run? Should I also run? 제가 John을 초대했는데 Sarah도 초대할까요? Should I also invite Sarah? 라고 하면 돼요. Invite가 바로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Should I also invite Sarah? Should I also invite Sarah? 제가 의자랑 바닥이랑 다 닦았는데 식탁도 청소할까요? Should I also clean the table? 이라고 하면 되겠죠? Should I also clean the table? 제가 침대도 정리했는데 불도 끌까요?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Turn off the lights가 방에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off the lights.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잘했어요.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네, 그것들도 꺼내주세요라는 뜻인데
take out이 또 나왔는데, 요 take out 사이에 them이 있죠?

0: 요 them은 the bananas를 뜻하는 거겠죠. 네, 바나나도 꺼내 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I'm done. 자, I'm done은 정말 많은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done이 끝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 됐어요. 저 끝났어요. 라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I'm done. 숙제 다 했니? I'm done. 다 놀았니? I'm done. 샤워 다 했어? 네, 뭔지 알겠죠? I'm done.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너무 고맙죠. 내가 해달라는 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thank you. 고마워요. 이렇게 마무리 지었네요. 자,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2: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1: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2: I'm done.
1: Thank you.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 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re are some things to take out of the box. 박스에서 빼야 될 것들이 있네요. 일단, what things are in the box?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What things are in the box? 일단, there is a book. 책이 하나 있네요. 그쵸? 한 권이니까 a book 이라고 했어요. There is a book. 블록들은 뭐 여러 개 있으니까 there are blocks. 이렇게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re are blocks. 그리고 쿠션은 한 개 있으니까 there is a cushion. 여기도 역시 어를 써줬네요. There is a cushion. 자, 그럼 일단 왼쪽부터 책을 박스에서 꺼내주세요. Take the book out of the box. Take the book out of the box.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주 간단하죠? Next, 블록들을 박스에서 꺼내주세요. Take the blocks out of the box. Take the blocks out of the box.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쿠션도 빼야 되는데, 그쵸? Take the cushion out of the box. Take the cushion out of the box. 자, 그런데 아까는 왜 there is a cush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take the cushion이에요? 이미 어는 여기에 지금 한 개, 뭐 여러 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미 여기 쿠션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쿠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the cushion, 바로 내가 방금 언급했던 그 쿠션을 꺼내줘이니까 더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많이 많이 연습해야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명이 합심해서 세 가지 물건들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I'm done이 아니고 We are don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끝났어요. We're don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ut of 어디 어디 밖으로 라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배워봤죠? 여러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It's time to chant to the beat. Phone, pocket. Phone, pocket.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One more time.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Good. Money, wallet. Money, wallet.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One more time. Take the money out of the wallet. Uh-huh. Milk, fridge. Milk,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One more tim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Good job. Cookie, oven. Cookie, oven.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One more time. Take the cookies out of the oven. book, box, book, box. Take the books out of the box. Take the books out of the box.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out of 이죠. out of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check! 네, 어떤 장소로부터 어떤 걸 꺼낼 때 밖으로 라는 의미로 out of를 사용했죠. 우리는 take와 함께 써서 take 뭐뭐 out of 어디어디 이 표현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 표현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배우고 있죠. 자, 오늘은 toward라는 표현을 배울 텐데요. 어느 어느 쪽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우리 배워볼 텐데 일단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 toward.
0: Let's start with warm-up. Warm-up부터 해볼게요. Look, I think everyone is moving today. 자, 오늘 이사 오는 날인가 봐요, 그쵸? Outside the window, there's a moving truck. 창문 바깥에 보니까 이사 트럭이 있네요, 그쵸? 자, 각자 한 가지씩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들은 식물 같은 경우는 창가 쪽에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물을 창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엄마는요. What is she moving? A chair. 자, 우리 의자는 문 쪽으로 밀고 있네요. 그쵸? What about dad? Dad is moving a drawer. 서랍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벽 쪽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what is the expression you can use in this situation? 자, 어디 쪽으로 배운다고 했죠?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올게요.
1: Kick the ball toward me.
2: Sure. Here you go.
1: Thanks.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2: Ready? Catch.
1: Nice throw.
2: Nice catch.
0: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화 내용을 좀 볼게요.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했네요. 그쵸? 일단 kick a ball 이라는 기본 표현은 공을 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을 찰 때 우리가 항상 지정해놓고 차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a ball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놀고 있는 그 공이기 때문에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한 거예요. 자,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했는데 바로 toward

0: towards가 어디 어디 쪽으로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toward 미니까 내 쪽으로 공을 차라는 말이겠죠. 자, 큰 소리로 우리 따라 해볼까요? Kick the ball toward me. Kick the ball toward me. 지금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뭐뭐 toward me라고 하면 나 쪽으로, 나의 쪽으로 어떤 행동을 해라는 뜻이겠죠. Kick the ball 대신에 다른 걸 넣어볼까요? Run toward me. 내 쪽으로 달려와 라는 뜻이겠죠. Run toward me.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Run toward me. Very good. Swim toward me. 수영도 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쪽으로. Swim toward me. Swim이 수영하다 라는 뜻이죠. 그냥 내 쪽으로 와 라고 할 때는 come toward me 라고 하면 돼요. 자,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잘했어요. 자, 내 쪽으로 움직여라고 할 때는 move toward me. Move toward me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쪽으로 기대라고 할 때는 lean toward me 라고 하면 돼요. lean이라는 표현이 기대다 라는 뜻이거든요. Lean toward me. Lean toward me. 잘했어요. 그래서 toward가 어떤 방향 쪽으로 라는 뜻인데 그 뒤에 오는 대상 쪽으로 라는 뜻이겠죠? Toward me는 내 쪽으로처럼. Sure. Here you go. 자, 공을 차라고 했잖아요. Sure. 물론이지. Here you go. 자, here you go 라는 표현은요. 어떤 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을 줄 때 보통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공을 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 주는 거죠. 그래서 here you go 이고 우리가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음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또 here you go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네줄 때 혹은 뭐 차 주거나 던져줄 때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here you go 인 거죠. Thanks. 고마워. Now, throw the glove toward me. 자, 글러브도 있나 봐요. 장갑인데 우리 보통 야구할 때 쓰는 그 큰 장갑을 글러브라고 하죠. 근데 뭐 여기서는 어떤 글러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글러브를 나에게 던져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w, 이제 throw the glove toward me. 이제 나에게 글러브를 던져줘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Throw는 던지다죠. 아까 차다는 뭐였죠? Kick, 그쵸? 자, throw가 던지다고, glove가 장갑이라는 뜻이에요. Glove, 근데 우리는 glove라고 하는데 저 V 발음 주의해서 glove라고 해주시면 돼요. Ready, 준비됐어? 라는 뜻이죠. Catch, 자, catch는 잡아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잡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 단어를 외칠 때는 잡아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글러브를 던져줘야 되니까 자, 준비됐지? 던진다라는 의미겠네요. 그죠? 자, ready가 바로 준비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준비됐지? 우리는 뭐 됐지까지 쓰지만 그냥 영어로는 한 단어. ready? 이렇게요. 간단하죠? 자, catch는 잡다이고요. 아까 throw의 반대 의미 표현이겠죠. 자, 근데 아주 잘 던져줬나 봐요. 아주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nice thr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nice가 뭐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했어 라고 할 때도 n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nice throw라고 하면 잘 던졌네 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던졌는데 잘 던졌는데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잘 잡았어. 그럴 때는 nice catch. 잘 잡았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nice throw, nice catch 이런 표현들은 정말 간단하니까 친구들이랑 공놀이 할 때 이 표현들만은 한번 영어로 써보는 게 어떨까요? 재밌겠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1: Kick the ball toward me.
2: Sure, here you go.
1: Thanks. Now,

0: Throw the glove toward me.
1: Ready? Catch.
0: Nice throw.
1: Nice catch.
2: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It's moving day, right? Everyone is moving something.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서 뭔가를 다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사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moving day라고 해요. 물론 아까 move가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움직이는 거, 즉 이사하는 것도 move라고 해요. 그래서 moving day는 이사를 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사하는 날이다 라고 할 때는 It's moving day 라고 하면 돼요. 자, 이거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t's moving day. It's moving day. 자, 그러면 각자 맡은 그러한 물건들을 움직여 볼게요. 일단 엄마 의자를 문 쪽으로 움직이세요. 해볼까요?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그쵸? toward 쓰는 거.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자, 근데 이게 문에 바짝 붙여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쪽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 옆에다가 아마 의자를 놓나 봅니다. Move the chair toward the door. 자, 이번에는 엄마가 나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Sure, I did it.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Sure, 물론이지. I did it. 내가 해냈어. 내가 했어. 라는 뜻이죠. I did it. 자, 이제는 우리 아들 식물을 창가 쪽으로 움직여주세요. Move the plant toward the window 라고 하면 되죠. Plant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Window가 창물이네요. Move the plant toward the window. Good job. 우리 식물이 아주 햇빛을 받고 잘 자라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All right. Done. 알겠어요. 끝.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All right. Done.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움직여야 되는데 서랍장. drawer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벽 쪽으로 옮길 건데 벽은 wall이라고 합니다. 아빠, 서랍장을 벽 쪽으로 밀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Move the drawer toward the wall. Move the drawer toward the wall.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toward가 어디 어디 쪽으로 라는 의미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아빠도 done, 끝났네, 끝, 이렇게 done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아까 nice throw, nice catch, 기억나죠? Nice work 라고 하면 모두 수고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everyone은 모두니까 Nice work, everyone. 이렇게 또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Nice work, everyone. Nice work, everyone.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Nice work. 자, 오늘 배운 toward, 어디 어디 쪽으로 잘 기억해주시고 또 많이 연습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feel the rhythm. And now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Kick. Kick. Kick the ball toward me. Kick the ball toward me. Mm-hmm. Run. Run. Run toward me. Run toward me. Good. Swim. Swim. Swim toward me. Swim toward me. Come. Come.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Move. Move. Move toward me.

0: throw the glove toward me.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toward. toward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 할 수 있죠? check. 어디 어디 쪽으로 라고 할 때는 toward 써주세요. 자, 오늘 배운 것들 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웠죠. 사실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어디 어디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to, into, out of, 그리고 toward 요 네 가지 표현을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0: It's warm-up time!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it's the playground! 놀이터네요. 놀이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쵸? 자, 일단 저 여자아이를 보니까 터널 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난 그쪽으로 갈 거야. I'm going to the tunnel.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To 쓰면 되겠죠. Then what about when you're at the tunnel? 자, 터널에 도착했어요. 들어갈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오, 맞아요. Into the tunnel. 그러면 나올 때는 빠져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꺼낼 때는 we use the expression out of. That's right. Then what about the slide? That looks fun too, right? 그러면 slide, 미끄럼틀 쪽으로 간다고 할 때는 oh, I think you guys all know. Toward, very good. So we can use all those expressions. 자, 그러면 오늘 말하기 주제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ere I'm going using the preposit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0: All right, let's review.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I can say where I'm going using the preposit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자, to, into, out of, toward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말할 수 있다인데요. Prepositions,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전치사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문법 배울 때 배우는 표현이기는 해요. 이런 단어들의 그룹을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표현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Where are you going? 이 표현은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야? 였습니다. 자, 이렇게 where are you? ing라고 하면 어디로 뭐뭐를 하러 가고 있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먹고 있어? Where are you eating? 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Where are you eating? 어디에 머물고 있어? 어디에서 지내고 있어?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점심은 어디서 먹고 있어? Eat 대신에 have lunch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Where are you having lunch? Where are you having lunch? Good job. 자, 어딜 가고 있느냐? I'm going to the park. 자, 여기서 이제 to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 I'm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오면 돼요. park는 공원이었죠. I'm going to school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매일 아침 우리 친구들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cafe. 특정 카페니까 the cafe라고 한다고 했죠. I'm going to the cafe. I'm going to a concert. 이 경우는 어떤 콘서트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어떤 가수의 콘서트인지. 그래서 그냥 a concert이라고 하는 거죠. I'm going to a concert. 자, 영어가 이 어하고 더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많이 연습해 줘야 된다고 했죠. Oh, can I join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라는 표현도 있었죠. 이렇게 can I로 시작하는 문장은 제가 뭘 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약간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I come? 나도 가도 돼? 라는 뜻이죠. Can I come? 근데 우리도 나도 와도 돼? 나도 가도 돼? 둘 다 사용하듯이 영어도 Can I go? Can I come? 둘 다 사용 많이 합니다. Can I eat here? 저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Can I eat here? Can I do it later?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이죠. Can I do it later? Put your toys into the box. 자, 이제 into를 복습해 볼 텐데요. Put your toys into the box라고 했죠. 이렇게 어느 장소에 뭐뭐를 넣으세요. 그쪽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할 때는 into를 쓴다고 했어요. Put 뭐뭐 into 어떤 장소. 한번 연습해 볼게요. Apple, 사과죠. Basket, 바구니. 자, 사과들을 바구니 안에 넣어볼게요.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그쵸? 사과들이니까 apples, s를 붙여줘야 되고 앞에 더는 the로 읽는다고 했어요.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Shoes, closet. 자,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볼까요?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잘했어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장난감을 박스에 지금 넣을 거예요 라는 말이죠. 여기서 them은 장난감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Great! 너무 좋아. Oh, 뭔가가 생각났어요.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라고 얘기를 했죠. 이 teddy bear를 박스 안에 먼저 넣어. First가 우선 먼저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Got it.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었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었죠. 자, all right. 요거는 got it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알겠어요. 라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out of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줘 라는 말이죠. 이렇게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뭔가를 꺼낼 때, 끄집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Take 뭐뭐 out of 장소 한번 해볼까요? Phone, pocket,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보겠습니다. Put the phone out of the pocket. 그쵸? Put the phone, oh, take the phone,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자, take가 이제 가져가다라는 의미인데 out하고 같이 붙어서 꺼내다라는 의미로 take out을 사용한다고도 했었어요. 자, milk, fridge,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볼까요?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그렇죠. 잘했어요.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가방 안에 바나나

0: 생각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바나나들도 꺼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should I also 뭐뭐는 제가 요 행동을 했는데 요 행동도 할까요? 라고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Should I also run? 뛰기도 할까요? 저 달릴까요? Should I also run? 제가 폴을 초대했는데 Sarah도 초대할까요? Should I also invite Sarah? 라고 할 수 있죠. Should I also invite Sarah? 제가 방에 불도 끌까요?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라고 하면 되겠네요.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자, 여기서의 them은 바나나들을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Please take them out too. 네, 꺼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m done! 이라고 하면 저 끝났어요. 라는 의미죠. 그렇죠? I'm done. Done이 끝난 이라는 뜻으로 I'm done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죠. Thank you. 내가 부탁한 거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도 당연히 와야 되겠고요. 자, 이제 toward 복습해 볼게요.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하면 내가 있는 쪽으로 공을 차줘 라는 표현이었죠. toward가 쪽으로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toward me라고 하면 내 쪽으로 그 행동을 해 라는 의미죠. 내 쪽으로 달려와. Run toward me. Run toward me 라고 하면 되고요. 나에게로 수영해서 와. Swim toward me. Swim toward me 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있는 쪽으로 와 라고 할 때는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라고 하면 되고요. Sure, here you go. 물론이지. 여기 있어. 자, 간다. 이런 표현이 바로 here you go 라고 했죠. 보통은 뭔가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던져주거나 이렇게 차주거나 할 때 여기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Here you go. Thanks. 고마워 라고 하면서 now 이제 throw the glove toward me. 자, 이제는 뭘 던져달래요? Glove, 장갑을 던져달라고 하네요. 그렇죠? So throw가 바로 던지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Ready? 준비됐어? 라고 하면서 catch 라고 했죠. 이 catch가 잡아 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잘 던졌을 땐 nice throw 라고 할 수 있겠죠? Nice throw. 그런데 잘 받았어요. 그럴 때는 Nice catc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Nice catch. Very good. 자, 이제 다시 playground 놀이터로 올까요? 저기는 저 여자애가 터널 쪽으로 달려간대요. 그럴 때는 I'm running towards the tunnel. I'm running toward the tunnel. 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to도 쓸 수 있어요. 그로, 뭐 터널로 가는 거니까 I'm running to the tunnel. 그럼 도착해서 들어갈 때는 I'm going into the tunnel. 그쵸? 나올 때는 I'm coming out of the tunne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끄럼틀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I'm going toward the slide. 맞아요. I'm going toward the slide. 맞아요. 이렇게 out of, to, into, toward 다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1: I'm going into the tunnel. Come out of the tunnel. Now, I'm going out of the tunnel. Run toward the slide next. I'm running toward the slide.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to, into, out of, 그리고 toward를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죠? Check!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쭉 복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꼭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랑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발명품들을 만든 발명가들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오세요.
1: Week 31. Teen Inventors. Monday. Louis Braille. I can say what a teen made to help blind people read.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코너인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혹시 점자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여섯 개의 점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점자를 발명한 발명가를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네요. 짜잔! 바로 그의 이름은요. Louis Braille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Louis Braille. 점자를 발명한 아주 멋진 발명가예요. Louis Braille. 이름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쵸? 자, Louis Braille is from. Louis Braille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바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He is from France. Louis Braille is from France. 자, 티셔츠를 봐봐요. 티셔츠에도 France라고 적혀있지요. 그쵸? He is from France. Okay. 오, 자, Braille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자, Louis Braille가 발명가 이름이었죠. 근데 Louis Braille이 만든 발명품이 바로 Braille이에요. 우리는 점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점자를 Braille라고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Louis Braille의 발명품은 Braille. Braille. Okay. 자, 그의 invention. 발명품이란 뜻인데요. Invention. Invention. 자, Louis Braille의 invention은 바로 Braille였죠. His invention is Braille. Louis Braille's invention is Braille. 기억할 수 있겠죠? Invention. Invention. 발명품이란 단어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요. blind라는 단어 나왔어요. blind, blind.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자, 눈이 안 보일 때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는 방법으로 braille을 사용한다는 거죠. Okay. 자, 우리 친구들 그림 잘 봤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He invented Braille.

0: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1: 잘 들어봤어, 얘들아?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쪼정! 자, 첫 번째 문장은 바로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빨간색 단어들 보이죠? 자, 첫 번째로는 be born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was born i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왜 be born이에요? 자, 원래 비동사 플러스 born 하잖아요. 그럼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자, be라고 생뚱맞게 적어 있는 거는 비동사라는 뜻인데 비동사 세 개가 뭐가 있지? am, are, is가 있죠. 뭐뭐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저기 be를 빼고 am, are, is 세 개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근데 보통 내가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거는 과거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was born 나왔죠? 그리고 옆에 in이라고 있잖아요. was born in 하게 되면 뭐뭐에 태어났다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지금 1809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 born, 태어나다 단어 꼭 기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은 France 나왔어요. France, 프랑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 Louis Braille는 프랑스에서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해보자. 시작!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좋아요. 우리는 프랑스라고 하지만 발음을 어떻게 해요? France.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invented Braille. He invented Braille. 아, 선생님이 저번에 invent가 무슨 뜻인지 알려줬었는데. 자, invent의 뜻은 바로 발명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ed가 붙여졌으니까 invented, 발명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발명했어요? 바로 Braille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Braille가 점자라는 뜻이었죠, 그쵸? Louis Braille,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Braille 점자를 만들었다 하죠. 자, he invented Braille. 그는 점자를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엔 읽어볼게요. 시작! He invented Braille. 좋아요. 자, 브라유라고 많이 읽는데요. 한국어로는 읽을 때 브라유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유라고 하면 뭔가 보라유 이러는 것 같아서 자, 우리는 Braille라고 멋지게 발음을 해주세요. 오케이? Braille, Braille.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와, 진짜 대단하다, 그치? 이거 해석해보자. 자, invented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그치, 발명했다라고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자, Louis Braille가 점자를 몇 살 때 발명했다라는 거죠? 15 years old. 15살 때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10대 발명가네요. 대단하지, 그치?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여기 it을 가리키는 것은 it은 바로 braille를 뜻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좋습니다. 자, 15살에 점자를 발명했다니 천재인가 봐, 그쵸? 자,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라고 나왔네요. 자,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우리 한번 해볼게요. Help는 돕다라는 뜻이고요. Blind는 무슨 뜻이었지? 그치, blind는 눈이 안 보이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People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그래서 blind people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겠습니다. 자, read는 얘들아, 읽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하게 되면은

0: 브레일은 브라이은 자 보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것을 help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죠.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시작.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그렇죠.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Braille 있습니다. Okay. 자 그럼 퀴즈 한번 해볼게요. When was Louis Braille born? 우리 be born 하면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네요? 우리 친구들 골라볼 수 있겠어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1809. 1809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었죠. 아주 아주 오래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 number two. Where was Louis Braille born?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 France or England? England는 참고로 영국입니다. 골라보세요. 3, 2, 1. The answer is France였죠. France, France, 프랑스였습니다. 자, okay, number three. What did Louis Braille invent? A. Telephone. B. Braille. 어떤 것을 발명했죠, Louis Braille이?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good job, Braille. 늦었죠? Okay. 자, number four, 마지막. How old was Louis Braille when he made his invention? 자, Louis Braille이 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3, 2, 1. 15 years old. 자, 15살 때 만들었다 그랬죠? 대단합니다. 그쵸? 자, Louis Braille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Louis Braille. Louis Braille was born in 1809 in France. 루이 브레일은 프랑스에서 1809년에 태어났어요. He invented Braille. 그는 브라유, 점자를 발명했어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5 years old. 그는 그것을 15살 때 발명했어요.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점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줘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신나는 체험 타임 가져볼게요. Drop the beat! Who invented Braille? Your turn. Who invented Braille? Good job! Louis Braille invented it. Louis Braille invented it. Good job! He was just 15. Your turn. He was just 15. Good job.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Good job, everyone.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라밤! This is today's picture. Louis Braille가 발명한 것은 바로 Braille였죠. 자, 그림 속의 대화로 한번 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Hi, I'm Louis Braille.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 브라유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네요. Okay. 자, 그 다음에 I am from France. I am from France. 저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라고 말하죠. 오, France 단어 우리 배웠죠? 프랑스. Okay. I invented Braille when I was 15. 브레일가 뭐였지 얘들아? 브레일은 점자였습니다. 자, I invented Braille. 내가 15살 때 점자를 발명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my invention helps blind people read. 우리 여기 두 가지 단어 배웠습니다. invention은 발명품이고요. blind는 점자였죠? 그쵸? 해석해보자. 내 발명품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helps, 도와준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루이 브레일이었고 루이 브레일이 발명한 브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 잠깐!
0: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a teen made to help blind people read. 나는 10대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게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쭉 가겠습니다. 바로 브레일이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즐거운 수업 되길 바라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1: Baby,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이번 주에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기로 했었지요? 자, 오늘은 어떤 발명품과 발명가가 소개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Tuesday Anne Makosinski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special flashlight.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저 여자애가 지금 무엇을 들고 있지, 얘들아? Flashlight, 손전등을 들고 있네요. The girl is holding a flashlight, right? 자, 오늘은요, 손전등, 전기나 배터리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손전등을 발명한 소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명가는 바로 Anne Makosinski인데요. 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ne Makosinski. Anne Makosinski. 자, 이 Anne Makosinski는 캐나다 출신의 사람이라고 해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인데요. 발음으로 할 때는 캐나다라고 하지요. 캐나다 아닙니다. 자, 뭔가를 캐나다 할 때처럼 캐나다라고 발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손전등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Flashlight, okay? 자, Anne Makosinski는 very, very special한 flashlight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Okay? 자, 손전등은 영어로 flashlight. Alright. 자, 그 다음은 body hea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Body heat. Body는 몸이라는 뜻이고 heat는 열입니다. 그래서 body heat 하게 되면 체온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Body heat, body heat. Alright. 자, 그 다음은 electricity 나왔네요. Electricity, 전기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사파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전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상태인가 봐.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flashlight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단어들이었고요. 우리 친구도 한번 영어 지문 들어보고 오세요.
1: Anne Makosinski. Anne Mak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0: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1: 자, read and speak time.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문장은 Anne Makac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일단 was born in 저번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자, 일단 be born in 하게 되면 뭐뭐에 태어나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1997년도에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죠? 아,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be라고 적힌 게 바로 비동사를 뜻합니다. Am, are, is 비동사인데요. 우리는 과거형인 was를 사용한 거예요. Okay. 자, 그 다음은 Canada 나왔어요. Canada, Canada가 아니라 Canada. Okay. 자, 해석해 볼게요. Anne Makacinski는 캐나다에서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ne Makac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자, 우리 친구 선생님이랑 천천히 읽어보자. 시작! Anne Makac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Okay.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일단 invented. 굉장히 많이 학습한 단어죠. invented 하게 하면은 발명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invent가 발명하다라는 거고 ed 붙여서 지금 과거형이 된 거지. 자, invented. 그리고 flashlight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손전등이라는 단어죠. flashlight. Flashlight. Okay. 자, body heat는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Body, 몸, heat는 열. 그래서 체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Body heat, body heat. 자,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그녀는 발명했대요. 무엇을 발명했어? 손전등, a flashlight를 발명했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체온을 사용하는 손전등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Okay. 자, 체온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는 flashlight, 손전등을 발명했다고 하지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자, your turn. Ready?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좋습니다. 자, 체온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는 체온을 가지고 작동하는 손전등이라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오, 자, 몇 살에 발명을 했냐 하면 15살 때 발명을 했다고 하지요. invented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녀는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Alrighty.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조금 길어요. 그쵸?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invention은 무슨 뜻일까요? 발명품입니다. invention. 발명품. help는 뭐였지? help. 돕다입니다. help. okay. 자, 그 다음은 without. without. 단어 나왔어요. without 하게 되면은 뭐뭐 없이라는 뜻입니다. with가 뭐뭐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with는 함께인데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electric city. electric city의 뜻은 바로 전기입니다. electric city. electric city.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녀의 발명품 her invention은 바로 help 도와준대요. 누구를? People without electricity. 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준대요. 오, 전기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그곳에서 빛을 볼 수 있게 flashlight를 발명했다는 뜻이겠죠? Alright. 자, 그럼 우리 한번 quiz time 가져볼게요. When was Anne Magosinski born? 언제 태어났냐? 1997? 1709? 자, 골라볼게요. 3, 2, 1. 골랐어요? 정답은 1997. 바로 1997년도에 태어났다고 하죠. Okay. 자, number two. Where is Anne Magosinski from? Anne Magosinski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Canada or USA? 자, USA는 미국입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3, 2, 1. 어디였지? 캐나다였죠. 캐나다 출신인 앤 매거슨스키라고 했었죠? 오케이. Okay. 자, number three. What does Anne Magosinski's flashlight use? 자, what does it use? 자,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죠? Electricity or body heat? Which one? 3, 2, 1. 정답은 바로 body heat. 체온을 사용한다 그랬죠? Alright. 자, number four. How old was Anne Magosinski when she invented it? 자, 그녀가 그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몇 살이었죠? 15 years old or 10 years old? Okay, 3 seconds. 3, 2, 1. That's right. 15 years old. 바로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다 그랬죠? Okay,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Anne Magosinski. Anne Magosinski was born in 1997 in Canada. Anne Magosinski는 캐나다에서 1997년도에 태어났어요. She invented a flashlight that uses body heat. 자, 그녀는 체온을 사용한 손전등을 invented, 발명했어요. She invented it when she was 15 years old. 그녀는 15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Her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Electricity. Okay. 자, 그녀의 invention, 발명품은 electricity,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help, 도와줘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Drop the beat! Who invented this flashlight? Who invented this flashlight? Good job! Anne Magosinski invented it. Anne Magosinski invented it. She was just 15. She was just 15. Her flashlight is special. Her flashlight is special. It works without electricity.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이번에는 Cartoon Talk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지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이 발명가의 이름은 Anne Magosinski였고요. 자, 이 여자아이가 발명한 flashlight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짜잔! 자, 여자아이가 먼저 말을 하네요. Hi, I'm Anne Magosinski. 안녕하세요. 전 Anne Magosinski예요. 라고 하죠. Okay. 자, I am from Canada. I am from Canada. 얘들아, Canada. 캐나다죠? 저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Okay. I invented the halo flashlight when I was 15. 오, 그녀의 발명품 이름이 나왔어요. The Halo Flashlight라고 하네요. 자, 저는 The Halo Flashlight라는 것을 15살 때 invented, 발명했어요. 그리고 My invention helps people without electricity 라고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자, invention은 발명품이란 뜻이죠. help는 돕다.

없다고요. 그쵸? Electricity는 뭐지? 전기죠. 자, 그럼 해석해보자. 제 발명품은 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줘요. 라 그러지요? 좋습니다, 얘들아. Electricity. 발음이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오늘의 발명가는 Ann Magasinski였고요. 발명품은 The Halo Flashlight 였습니다. Alright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special flashlight. 나는 특별한 손전등을 만든 10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자, 내일은 우리 더 재밌게 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Wednesday Anga Daryani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wer to clean dirty air.
0: 자, Look and Talk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발명품과 발명가가 소개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되게 슬픈 이야기 하나 해줄게. 매년 인도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16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대요. 너무 슬픈 얘기지? 그걸 해결하고자 어떤 한 소년이 거대한 공기정화 타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짜잔!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Anga Daryani. Anga Daryani. 와우, 지금 여기 그림에 봐봐요. 남자아이가 지금 타워 옆에 서 있죠? 어우, 이게 약간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기청정기, 거대한 공기청정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nga Daryani. Alright? 자, Anga는요, 인도 출신이라고 해요. India. India. He is from India. Alright. 자, 그리고 air pollution 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란 뜻인데요. 자, air가 대기란 뜻이고요. pollution은 오염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그림에 봐도, 어우, 저기가 굉장히, 어우, 되게 air pollution problem이 심각해 보여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 보이네요. 그쵸? air pollution. 대기 오염. 단어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tower 나왔네요. tower, tower. 지금 이 Anga, 남자아이가 옆에 tower가 보이죠? 그게 바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라고 해요. 탑이 있죠? 한 6m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tower, tower.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는요. problem이 나왔어요. problem, problem. 문제인데요. 딱 봐도 지금 air pollution problem이 심각해 보여요. 그쵸? 자, 우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한번 질문 들어보고 오세요.
2: Anga Daryani.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0: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고 왔나요?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문장.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자, 한번 해석해보자. 짜잔! 자, be born in. 이번 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be born in 하면은 뭐뭐에 태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in 다음에 태어난 연도를 말해주거나 태어난 나라, 출생지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be born in. 뭐뭐에 태어나다. 자, 저 be가 비동사인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India 나왔습니다. India. India, 인도죠. 자, 우리 그럼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okay?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자, Anga Daryani는요, 인도에서 2004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Four in India. Okay,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Okay, 자, invented 단어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Invented은 바로 발명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Invent가 invented 돼가지고 지금 과거형 된 거지. Invented, alright? Air pollution 나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예요. Air pollution의 뜻은? 맞습니다. 대기오염이지. Air pollution, air pollution. Okay. 자, tower는 탑이죠. Tower, tower.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고.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그는 발명했대.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대기 오염을 cleaning 하는, 자, 청소해주는 탑을 발명했대요. 오, 자,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발명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읽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읽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He invented it when he was 몇 살? 19 years old. 자, invented 뭐예요? 발명했다. 자, 그는 19살 때 그것을 발명했대요.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바로 19살 때 발명했다라는 뜻이겠죠? 짜잔! 다시 읽어볼게요.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Your turn. Ready?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19살 때 발명했대. Okay. 자, 그 다음은요.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이것도 한번 해석해보자. 자, 그의 invention. 자, invention의 뜻은? 발명품이죠. 그의 발명품은 help, 도와준대요. 자, places. place가 장소죠. 근데 places, 복수형으로 돼서 지금 장소들이 된 거죠. 자, air pollution의 뜻은? 그치, 대기오염이죠. 그쵸, problem은 뭐야, 얘들아? 문제들이죠. s가 마찬가지로 붙어서 지금 복수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의 invention, 그의 발명품들은 도와준대요. help 해준대요. 어디를? places. 장소들을 도와주는데 어떠한 장소들이냐면 air pollution problems가 있는 장소들을 도와준대요. 자, air pollution problems는 대기오염 문제들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발명품은 대기오염 문제가 있는 places, 장소들을 도와준대요. 자, 오케이.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잘했습니다. Air pollution problems. Alright. 잘했어요, 얘들아. 자,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en was Angad Daryani born? 언제

0: 태어났네요. Oh, 2004, 2004년, 2014.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얼른 생각해 보세요. I'll give you 3 seconds, right? 3, 2, 2004년에 태어났다 그러죠. 얘들아, 2014년이면은 아직 너무나도 어립니다. 그쵸? 자, 2004년에 태어난 앵가 다리아니 기억하세요. Okay, number 2. Where was Anga Daryani born? 어디서 태어났을까? India or China? 3 seconds, ready? China는 중국입니다. 3, 2, 1. The answer is India.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Alright. 자, question number 3. How old was he when he invented it? 자, 그가 그것을 발명했을 때 how old was he? 몇 살이었나요? 19 years old? 10 years old? Okay,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19 years old. 19살 때 발명을 했다 그랬죠? 19 years old. 기억할게요. Okay, 마지막 문제. What does his invention help? 무엇을 도와주냐요? Okay, A.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B. Places with water problems. Water, 물인데.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뭐지? 정답은? A 되겠죠? Air pollution problems. 대기 오염 문제가 있는 것들을 도와준다 그랬죠? Alright, 좋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Anga Daryani. Anga Daryani was born in 2004 in India. Anga Daryani는 인도에서 2004년에 태어났어요. He invented an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그는 발명했대요.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자, 대기 오염을 청소해주는 타워를 그는 발명했습니다. He invented it when he was 19 years old. 그는 19살 때 그것을 발명했어요. His invention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problems. 그의 발명품은 대기 오염 문제들이 있는 장소들을 도와줍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Drop the beat! Who invented the tower? Your turn. Who invented the tower? Good job! Anga Daryani invented it. Anga Daryani invented it. He was just 19. He was just 19. The tower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Your turn. The tower helps places with air pollution. Good job!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재미있는 Cartoon Talk Time!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은 Anga Daryani가 발명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빠바밤! 자, Anga가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네요.
1: Hi, I'm Anga Daryani. 안녕하세요, 저는 Anga Daryani예요.
0: 자, 그러면서 I am from India 라고 합니다. India는 어떤 나라? 인도지요.
1: 저는 인도 출신이에요.
0: I am from India 라고 하지요. Alright. I invented the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when I was 19.
1: 해석해 보겠습니다.
0: 나는 invented, 발명했대요. 무엇을? Air pollution cleaning tower. 대기 오염을 청소해주는 탑을 내가 19살 때 만들었어요. 라 그러죠. 와, 대단합니다. 자, my invention makes the air cleaner. My invention makes the air cleaner. 라고 합니다.
1: 내 발명품은 대기, 공기를 cleaner, 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라 그러죠. 정말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0: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R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wer to clean dirty air. 자, 나는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탑을 만든 teen, 10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check, check!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 쌤이랑 이번 주에 계속 teen inventors, 10대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어떤 발명가가 소개될지 매우 궁금하지 않나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Thursday. Gitanjali Rao.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ol to test dirty water.
0: 자, 우리 친구들,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얘들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잖아. 근데 어떤 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납성질 때문인데요. 그걸 해결하고자 어린 12살 아이가, 어린 12살 소녀가 물 속의 납성질을 검사해 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 발명가는 바로 짜잔! Gitanjali Rao라고 합니다. 오, 이름이 굉장히 멋있죠? One more time. Gitanjali Rao. Gitanjali Rao.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그쵸? 짜잔! 자, Gitanjali Rao는요. Tool, 도구를 만들었어요. 도구가 영어로 tool, tool. 그냥 툴 이렇게 뱉지 말고요. 다시 해볼게요. Tool, tool.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작! Tool. Tool. Alright. Tool은 도구라는 뜻을 가졌어요. 빠밤. 자, 그 다음에 test가 있습니다. Test. Test. 우리가 test 하면은 보통 시험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수학시험, 영어시험 이렇게. 근데 test가 동사로 쓰이면 검사하다 또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Test. Test.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는 이 여자애가 Tethys라는 기계를 들고서 지금 뭔가 검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Dirty water or clean water, r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clean, dirty를 알아볼게요. clean은 깨끗한이란 뜻이고요. dirty는 더러운이란 뜻이죠. 자, 지금 사파에도 그림에도 보니까는 dirty water가 있고요. clean water가 있습니다. 와우. Wow, 오케이. Okay. 자, dirty, clean, clean, dirty. 기억할 수 있겠죠? Alrighty. 자, 마지막 단어로는요. drink가 있습니다. drink. drink, 마시다란 뜻이에요. 자, 물을 마시다 하면은 drink water라고 우리가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drink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drink가 아니라 drink. 살짝 J 발음을 내줄까요? 처음에 drink, drink. 그러면 발음이 좀 자연스럽죠?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오늘의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Gitanjali Rao.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코너입니다. 선생님이랑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짜잔! 첫 번째 문장입니다.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해석해 볼게요. Gitanjali Rao. 자, was born in 또 나왔네. 자, be born in 하면 뭐뭐에 태어나다라는 거였죠?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여기서 be는 be로 그냥 쓰이지 않고 비동사라는 뜻이었어.

MR is 세개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근데 몸에 태어났다라고 보통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과거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 과거형을 써줘요. is의 과거형인 was가 쓰였습니다. was born in 보이지요? 그 다음에 the USA가 보입니다. the USA. 바로 미국이에요. the USA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the USA. the USA.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Gitan Jelly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기탄젤리 라오는요, USA, 미국에서 2005년에 태어났대요. Okay.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기탄젤리야, 시작. 기탄젤리 라오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오케이, 좋아요. USA가는 바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직역형이에요. Alright, 두 번째는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자, 한번 볼게요. 한 단어씩 보자. 자, invented. 오늘은 알아야 돼. 이거 바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invented의 뜻은? 맞아, 발명했다. 어우, 똑똑해. 우리 친구들 다 기억했죠? 자, invented은 발명했다입니다. 자, 이건 과거형이야. invent의 과거형입니다. invented. Alright. tool은 뭐였지? 그냥 tool이 아니라 tool은 뜻이 바로, 맞아요. 도구였죠? tool. tool.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테스트는 그냥 우리가 아는 시험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검사하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tool, tool, 검사하다. Alright. 자, dirty water 나왔네요. dirty는 더러운이고요. water는 물이니까 dirty water 하면은 더러운 물이 되죠. 자, 우리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she invented a tool. 그녀는 도구를 invented, 발명했대요. 자, 어떤 도구냐? To test dirty water. 자,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tool, 도구를 그녀는 발명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우리 친구들 중에 그냥 dirty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dirty가 아닙니다. dirty, 혓바닥을 뒤로 보내서 dirty, dirty, 좋아요, dirty water, okay. 자, 그러니까 물속에 납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도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Alright, 자,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자, 몇살때 이걸 발명했대? 대단합니다. 자, 그녀는 자, 일단 invented의 뜻은 발명했다죠. 자,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그것을 12살 때 발명했어요 라고 합니다. 얘들아,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얘들아,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어요. 1년 동안 뭔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내년에 한번 뭘 발명을 해보자.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좋습니다. 12살 때 발명했대. 자, 그 다음에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또 해석해 보겠습니다. Invention의 뜻도 오늘은 알아야 해요. Invention은 발명품이죠. Invention, invention. 자, help는 바로 돕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지금 helps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녀의 invention은 바로 단수형이니까 하나니까 그렇죠? 자, helps를 쓰였습니다. Her invention helps. Okay. 자, 그 다음에 drink는 마시다예요. 용똥똥 마시다. 그 다음에 clean water는 깨끗한 물이죠. 더러운 물은 dirty water, 깨끗한 물은 clean water. Okay. 자, 한번 put together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er invention, 그녀의 invention, 발명품은 help, 도와준대요. 누구를? 자, people drink clean water.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drink, 마시도록 도와준대요. 얼마나 중요하니, 그쵸?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쵸? Okay, 좋습니다. 자, quiz time number one. Where was Gitanjali Rao born? 자, Gitanjali Rao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A, USA, B, India. Okay, 3 seconds. 3, 2,

0: 정답은 맞습니다.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직역형인 USA, 미국에서 태어났죠? Alright, number two. What did Rao invent? 자, Rao가 무엇을 발명했지? A tool to test dirty water, a tower, easy peasy, lemon squeezy. 3, 2, 1. 정답은 A죠. A tool to test dirty water. 자, tool 도구였지? Test는 검사하다. 자, 더러운 물인지 검사하는 tool, 도구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Alright, number three. How old was she when she invented it? 자, 그녀가 그것을 발명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A. 12 years old. B. 15 years old. 얘들아, 5학년이라 그랬죠?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12 years old. 12살 때 발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지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Gitanjali Rao. Gitanjali Rao was born in 2005 in the USA. 자, Gitanjali Rao는 미국에서 2005년에 태어났어요. She invented a tool to test dirty water. 그녀는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tool, 도구를 발명했어요. She was 12 years old when she invented it. 그녀는 그것을 발명했을 때 12살이었어요. Her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그녀의 발명품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도와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쏙쏙 됐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얘들아,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Drop the beat!
1: Who invented this tool?
0: Gitanjali Rao invented it. Gitanjali Rao invented it. She was just 12. Your turn. She was just 12. Good job. It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Your turn. It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Good job. Excellent, everyone. Good job. 우리 친구들, 우리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Ba-bum.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오늘의 발명가는 뭐야? 누구였죠? Gitanjali Rao였지요. 자, Gitanjali Rao가 만든 것은 바로 뭐였지? 그치, 물속에 있는 납성분을 검사해주는 기계를 만들었죠? 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Ba-bum. Hi, I'm Gitanjali Rao. 안녕하세요. 전 Gitanjali Rao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I'm from the USA. 전 미국의 출신이에요. 전 미국 출신이에요. 라고 소개하네요. Okay. I invented taffies when I was 12. 라고 합니다. 그 기계가 이름이 taffies래요. 그 여자애가 지금 저기 taffies를 들고 있네요. 그쵸? 자, 저는 taffies를 12살 때 발명했어요. 라고 합니다. Okay.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My invention helps people drink clean water. 내 발명품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12살 소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teen who made a tool to test dirty water. 나는 더러운 물을 검사하는 도구를 만든 10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수업했나요? 재밌게 수업했길 바라고 우리 내일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지? 왜냐면 today is Friday, 금요일이잖아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기분 좋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Friday. Write about amazing inventions by teens. I can write about inventions made by teens.
0: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운 표현들을 모아서 글쓰기 완성하는 날이죠? Alright. 자, 오늘 today's topic 주제는요. Amazing inventions by teens. 입니다. 자, teens가 바로 10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놀라운 발명품들, amazing inventions, 10대가 만드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주제로 한번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다양한 발명품들,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잘 기억해보고 선생님이랑 글쓰기 해보자. Alrighty. 자, look and talk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아이디어를 모아볼게요. Okay?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와, 네 명의 10대 발명가들이 짜자잔짠 보이네요. 그쵸? Let's talk about the 14 inventors. Alright?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발명가는요. 짜잔, Louis Braille입니다. Louis Braille. Louis Braille이 만든 게 바로 Braille죠. Braille이 뭐였지? 바로 점자였죠, 그쵸? Louis Braille invented Braille. 기억나지요? 자, 우리 한번 글쓰기를 해보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짜잔. 빠바밤. Helps blind people. 할 텐데, 빈칸을 우리 한번 채워보자. 자, 첫 번째는 발명품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점자는 영어로. 그렇지, Braille죠. 자, Braille helps blind people.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뭐하게 해주죠? 그쵸, 맞아요. 읽게 도와주죠? Read까지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점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게 도와줘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Alright. 자, 그 다음 발명가는요. 빠밤. Anne Makacinski 나왔습니다. Anne Makacinski, the Hello Flashlight 나왔어요. 자, the Hello Flashlight는 Flashlight가 얘들아 손전등이었잖아, 그쵸? 자, 그녀의 발명품 이름이 the Hello Flashlight였는데, 자,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을 낼 수 있는 전등이었습니다. Right?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빠바바밤 makes light using 빠밤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에는 발명품 이름을 넣어볼게요.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자, 이것은 배터리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해서 빛을 낸다 그랬지? 그죠. 체온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체온은 영어로 body heat였죠. 그래서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자, Hello Flashlight는 body heat, 체온을 사용해서 빛을 내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Alright. 자, 그 다음은 Engar Daryani 나왔습니다. Engar Daryani. 이 친구 기억나요? 친구는요, 오, 19살 때 아주 멋진 발명품을 만들었죠. 아주 거대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공기정화 이런 타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이름이 바로 Pran이래요. 자, Pran이 힌디어로 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숨을 편하게 쉬라고 Pran이라고 이름을 정했나 봐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leans air. 오, 간단해. 자, 첫 번째는 첫 이 빈칸에는 우리 한번 발명품 이름을 넣어볼게요. 뭐라 그랬지? 숨? 힌디어로 프란이라 그랬죠. Pran cleans. 자, 프란은 깨끗하게 해준대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줄까?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겠죠. Dirty air라고 적어볼게요. Pran cleans dirty air라고 하겠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은 Git and Jelly Roll 나왔어요. 이 소녀도 대단했는데요. 12살에 무엇을 발명했죠? Taffies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물 안에 납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주는 도구를 만들었어, 그쵸? Taffies, okay. 자, 해볼게요. test if is clean or dirty.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Tethys라고 넣어줄게요. Tethys. Test if 뭐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려준다 그랬죠? 그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Tethys. Test if water is clean or dirty. Okay, Tethys는요.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test. 검사해준다 그랬어요. 그쵸? Alright,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Amazing inventions by teens. 자, 놀라운 발명품들. 10대의 놀라운 발명품들이 제목이죠. Louis Braille.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자, Braille는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ne McCosensky. Anne McCosensky, the ha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자, the halo flashlight, 손전등은요, 사람의 체온을 사용해서 빛을 냅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Enga Daryani. Pran cleans dirty air. Pran은 더러운 공기를 clean, 청소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Gitanjali Rao. Tethys test if water is dirty or clean. 자, Tethys는요,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test, 검사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들어보고 따라해볼게요.
2: Amazing Inventions by Teens.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Hollow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Pran cleans dirty air. Tethys tests if water is dirty or clean.
3: Hello, world.
4: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or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의 뛰어난 발명가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Who invented certain everyday supplies? 창의적인 발명가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는데요. 세계의 발명가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Are you ready? Here we go. Let's start with the light bulb. 먼저 전구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light bulb? Thomas Edison from the United States invented a light bulb.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에디슨 이전에도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다양한 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전구들은 빛이 오래 가지 않고 가격

0: 또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사들이고 더 좋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200회 넘는 실험을 해서 마침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구를 개발해냈어요. Edison invented the first practical light bulb.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영사기, 축음기 등도 발명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Thomas Edison is described as America's greatest inventor.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불립니다.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robot.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a steam locomotive? George Stephenson from the United Kingdom invented a steam locomotive.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만들고 리차드 트레비식이 최초의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트레비식의 기관차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철도의 시대를 연 사람이 엔지니어였던 조지 스티븐슨입니다. George Stephenson brought a big change to transportation. 증기 기관차의 발전은 일상생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 시간도 빨라지고 여행을 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Stephenson is called the father of the railways. 철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car.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printing press? Johannes Gutenberg from Germany invented the printing press.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활판 인쇄는 종이, 화약, 나침반과 함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불립니다. The printing press is one of the major four inventions of the world. 최초로 실용적인 인쇄술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죠. Thanks to him, more people can get information easily.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1: I'm reading a book.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는 한국의 발명가입니다. Who invented a sundial? 장영실 from Korea invented a sundial. 한국의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요. 조선시대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인 장영실은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발명했어요. He also invented a rain gauge, a water clock, and a celestial globe. 장영실 was called the greatest scientist of 조선.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clock.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발명해준 발명가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some great inventors. 고마운 발명가들 덕분에 우리가 어느 날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참 많네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inventions made by teens. 나는 10대들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적을 수 있다 없다? 속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끝나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기탄절리 라오가 만든 테티스 있죠? 어떤 사람은 테티라고 발음하고, 테티스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수업에 만나요.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여러분의 뉴런 한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한쌤입니다. 우리 지난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요. 일반 동사를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 동사를 사용한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반 동사가 들어간 어떤 독해 지문을 읽어보면서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리딩 시간이에요. 두 개의 글을 읽어볼 것인데요. 제목이 자, 첫 번째 글은 Birthdays Around the World입니다. 전 세계의 생일들. 자, 우리 생일, birthday라는 단어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것도 떠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역국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받고 하는데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일을 축하할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요. Lionel's Long Way to School입니다. 라이오넬의 기나긴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 라이오넬이란 이름은 흔한 이름은 아닌데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도 이 이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라이오넬 메시, 우리 리오넬 메시랑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이 라이오넬이란 친구는요. 학교랑 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그런 방법으로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일반 동사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문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렇게 굵게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일반 동사입니다. 아, 일반 동사가 문장에서는 독해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A, B, C 하고 밑줄 쳐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문에 이제 3번 문제에 보면 A에서 E 중 동사의 형태가 잘못된 것 찾아서 고쳐쓰라는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A, B, C, D, E는 형태가 알맞게 잘 쓰였는지도 확인하면서 독해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People around the world. 자, 여기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라는 것이죠. 전 세계의 사람들은요, celebrate birthdays 나왔습니다. 자, celebrate 하면 무언가를 축하하다 또는 기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In different ways. 자, 여기서 different 하면 다른 이란 뜻이고 w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이란 뜻도 있지만 또는 방법, 방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생일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방법들로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면 In India, 아, 인도에서는요. 자, 가장 먼저 인도 얘기가 나옵니다. Children wear, 아이들은 wear, 입습니다. 무엇을 입냐면 colorful clothes, 아주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데요. To school. On their birthdays. 아, 그들의 생일날에 이제 학교를 갈 때 평소보다 더 휘황찬란한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A번 wear의 형태가 잘 쓰였나 한번 볼까요? 우리 wear라는 이런 일반 동사가 나왔는데 이 일반 동사의 현재형 형태는 무엇에 따라 쓴다? 바로 주어에 따라 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children이라는 이 명사는요. 자, children 하면 아이들이죠. 이거 복수 명사입니다. 자, 우리 아이 한 명 할 때는 a child, 어린이, 아이가 되고요. 아이들 여러 명을 얘기할 때는 children이 되거든요. 아, 복수 주어가 왔으므로 그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서 현재형을 나타내었다. 자, 우리 A번은 형태가 알맞게 잘 쓰였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lso, 또한, they give chocolates. 그들은 초콜릿을 준다고 해요. To their friends. 여기서 to 하면 누구누구에게죠. 그들의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에서는요, 생일인 친구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기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콜릿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give가 잘 쓰였나 볼까요? 우리 앞에 보니까 they가 주어입니다. they 하면 3인칭 복수이죠. 그럴 때도 우리 그냥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형을 나타낸단 말이죠. They give 이렇게 쓴 것도 형태가 잘 쓰였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In China, 중국에서는요. 아, 우리 아까 전에 India, 인도 얘기 나왔고 이번엔 두 번째 나라로 중국 얘기가 나옵니다. In China, 중국에서는 people eat noodles.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다는 거예요? Noodles 하면 국수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국수를 먹어요. On their birthdays, 그들의 생일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국수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eat 형태 잘 쓰였나요? 자, 이 경우에 people이라는 이 명사는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여러 명을 가리켜요. 복수 주어이므로 동사 원형으로 현재형 나타내 주었네요. 우리 C도 알맞게 잘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면 long noodles, 기다란 국수는요, 기다란, 면발이 길잖아요. symbolize a long lif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 symbolize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상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symbolize에서 이 symbol이라는 단어가 상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사로 symbolize 하면 상징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란 국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a long life, 기나긴 삶, 즉 장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기다란 면발을 가진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일날에 국수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간단히 살펴보면 long noodles 이렇게 복수 주어가 왔기 때문에 그 뒤에 symbolize를 원형으로 써주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in Germany, 자, 세 번째 나라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요, parents light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부모님들이 light 지금 이렇게 동사 자리에 쓰였는데요. light는 이제 명사로 불빛, 뭐 빛이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불을 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불을 켠다는 거예요. One candle on the birthday cake. 아, 생일 케이크 위에 초 하나에. 우리 candle 하면 양초죠. 생일 케이크에 이렇게 촛불 하나를 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수만큼 켜지만 여기서는 딱 하나의 양초에만 촛불을 켠대요. In the morning, 아침에요. And keep it lit all 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keep이라는 동사는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양초를 뭐 한 채로 유지하냐면 여기서의 lit이라는 것은 light라는 동사의 어떤 다른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불이 켜진, 켜져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양초를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All day, 하루 종일이요. 특이하네요. 아침에 이렇게 양초 하나를 케이크 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켠 다음에 하루 종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자, they don't blow out the candl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blow 하면 이렇게 후 하고 불다라는 뜻인데요. blow out 하면 이제 불어서 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don't를 써서 부정문으로 만들었죠. They don't blow out the candle 하면 그들은 양초를 불어서 끄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생일이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날을 하루 종일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침에 불을 켜놓고 그걸 불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독일에서의 생일 축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In England, 자, 이번에 네 번째 나라 나왔네요. 영국에서는요. Parents hide a coin. 부모님이 hide 하면 숨기다란 뜻입니다. 무엇을 숨기냐면 a coin, 동전 하나를 숨긴다고 해요. In their child's cake, 그들의 아이들의, 그들의 자녀의 케이크에다가 동전 하나를 숨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hide의 형태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가 parents, 복수 주어이죠?
그러면 우리 동사 원형 써서 현재형 나타내네요. 이것도 형태가 알맞게 잘 쓰였습니다. 아,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동전 하나를 부모님이 숨겨두시고 and the child tries to find it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try 하면은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3인칭 단수형으로 쓴 거예요. 그 아이가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to find it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케이크 아래 동전이 어디 숨겨져 있나 찾는다는 것입니다. The coin means 그 동전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우리 mean 하면 의미하다라는 거죠. A wealthy life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 부유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이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서 케이크에다가 동전을 숨겨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계속 볼게요. What do we does in Korea? 아, 드디어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이런 문장인데 자, 여기서 이 does 형태가 잘 쓰인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쓰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what이 맨 앞에 왔는데 what 하면 무엇이죠?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이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우리가 나중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지만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의문사를 가장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앞에 do라는 의문문 만드는 두 동사를 써주었죠. 자, 그런데 what do we does 이렇게 써도 되나요? 자, 우리 의문문을 만들 때에 그때 두 동사는 조동사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동사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does가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된다? do로 고쳐서 what do we do in Korea?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2번을 고쳐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We eat, 우리는 먹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나 봤더니 미역국, 아 미역국을 먹어요.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같은 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역국을 먹고요. And thank our parents, 우리의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thank 하면 동사로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생일을 축하하는지 기념하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에 관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에 인도에서는 생일날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다. 자,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인도에서 colorful clothes,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2번에요. 인도에서는 생일날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초콜릿을 준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give chocolate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었고요. 자, 다음 3번에요. 독일에서는 생일날 부모님이 아침에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끈다. 자, 이 내용은 맞지 않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침에 이제 촛불을 켠 다음에 그것을 끄지 않는다, 하루 종일 유지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They don't blow out, 불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영국에서는 생일날 부모님이 케이크 안에 동전을 숨겨둔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hide a coin 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5번에 한국에서는 생일날 미역국을 먹고 또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요건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 3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in China 중국에서는, 아 그러면 in China 나온 부분을 여러분이 독해 지문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주셔야죠. 중국에서는 long 무엇, 기다란 무엇이 are the symbol, 상징이다 라는 거예요. of a long 무엇. 자, 이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다란 국수가, 국수 면발이 해서 in China long noodles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long noodles are the symbol of 무엇의 상징이다? 장수의 상징이다 했으니까 a long lif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A에서 E 중에서 동사의 형태가 잘못된 것, 우리 아까 전에 답을 이미 골라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What do we does in Korea? 이렇게 쓸 수 없다.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do,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 E를 이렇게 고쳐주었죠. 그래서 우리 3

3번에 이에 나온 it does 같은 경우는요. do로 고쳐주어야 한다. 라고 정답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읽었던 지문들 중에서 문장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point인데요.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은요. Celebrate birthdays, 생일을 축하한다, 기념한다.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로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 동사의 현재형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일, 그런 일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늘 사실인 것이요. 세계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일을 축하한다는 건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나타낼 때 일반 동사 현재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They don't blow out the candle.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을 만들 때요. 우리 blow 하면 일반 동사란 말이죠. 그럴 때는 동사 원형 앞에 don't 또는 does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 이 경우에 they do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단어 세 개는 꼭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Words and phrases입니다. 자, 우리 celebrate 하면 기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celebrate는 여러분 철자도 주의해 주세요. 자, 지금 나머지는 다 e인데 brate. 자, 이 부분만 a로 써주시면 됩니다. celebrate 이렇게요. People celebrate birthdays. 사람들은 생일을 기념한다.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들로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단어요. symbolize. 자, symbolize 하면 상징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의 symbol이 상징이란 뜻이 있다 했어요. The dove symbolizes peace.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symbolize 단어 알아두시고 자 다음 우리 light가요. 동사로 쓰이면 불을 켜다 라는 뜻 있습니다. We light candles. 우리는 불을 켭니다. 이제 양초불을 켭니다. On a birthday cake. 이제 생일 케이크 위에 양초불을 켭니다 라고 할 때 우리 light를 동사로 쓸 수 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해 보았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Hi, my name is Lionel. 안녕, 내 이름은 라이오넬이야. I live, 나는 어디 어디에 살아. In the high mountains of Argentina.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high mountains 하면 높은 산들이니까 뭐 고산지대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아르헨티나의 고산지대에 살아. 아, 이 라이오넬이란 친구 심지어 아르헨티나에 사는 소년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How do you go to school? 자, how 하면 어떻게죠?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니? 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I ride my hor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탄다라는 거예요? 말을 탄다라는 거예요. to school, 학교 가는 길에요. 나는 말을 타고 학교에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ride는 어떤 것을 타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y younger sister Sophia.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My younger sister, 나의 여동생이죠. 내 여동생 Sophia는요. goes with me. 나랑 같이 간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내 여동생 소피아는요. 주어 형태 확인해 보면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형을 쓸 때 이렇게 ES를 붙여서 goes를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학교 갈 때 여동생 소피아랑 같이 간다 라는 것이고요. My school is 18 kilometers away from home.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요. 18km away 하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km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From home, 집에서부터. 18km면 엄청나게 먼 것이네요. 우리 대략적으로 만약에 1km를 걷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보면 18km 하면 180분. 만약에 걸어가게 되면 약 3시간 정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라이오넬이 말을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군요. 자, 다음 계속 볼게요. Isn't it quite far? 자, 여기서 우리 quite라는 이 단어 꼭 알아둡시다. 자, 이 단어는 꽤 또는 상당히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여러분들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 quiet라는 단어랑 자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quiet 하면 조용한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한, quiet, 우리 be quiet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한이라고 할땐 이렇게 ET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TE로 끝날 때는요, quite이고요. 꽤 상당히 란 뜻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발음이 약간 비슷하게 quite, 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Isn't it quite far? 꽤 멀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far 하면 거리가 먼 이란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My horse is fast. 내 말은 빠르다. But, 그러나, the ride can be dangerou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the ride 이런 식으로 ride가 명사로 사용이 되었는데, 명사로 사용되었을 땐 타기 또는 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타기 같은 거요. 그래서 내 말은 빠르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타는 것이요. Can be dangerous 하면 뭐예요? Dangerous, 위험한이란 거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아 말타기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We are always careful. 우리는 언제나 뭐 합니다? 자,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이란 뜻이죠. 우리는 언제나 조심합니다. 조심해서 말을 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On the way to school. 자, on the way to 하면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way가 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I meet my best friend Carlos. 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Carlos를 만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카를로스라는 축구선수 이름도 있는데 또 심지어 이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은 카를로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면 with my sister and Carlos. 자, 여기서 with이라는 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거죠. 내 여동생과 그리고 카를로스와 함께 I don't feel lonely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lonely라는 건 외로운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feel 하면 무엇을 느끼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I don't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쓰였습니다. I don't feel lonely 하게 되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나는 외롭게 느끼지 않아요. 자, 다음 보면 after school 이제 방과 후에는요. I come back home. 나는 집에 돌아옵니다. And 그리고 해서 지금 이 I 뒤에 동사가 두 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로 이제 동사를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방과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and help my parents. 그리고 내 부모님을 돕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우리는 양들과 염소들을 길러.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리나 봐요. 자, 다음 보면 I love my school. 나는 우리 학교를 사랑해. and I love my family.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도 사랑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love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써서 마지막 문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요. 윗글을 읽고 라이오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사는 곳. 자, 라이오넬이 사는 곳 알 수 있었죠. 바로 High Mountains of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높은 산들, 고산지대라고 나왔습니다. 1번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동그라미 체크해볼게요. 자, 2번에 학교 가는 방법. 학교 가는 방법 나왔죠. 바로 말을 타는 아주 멋진 방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Ride my horse 했으므로 2번은 알 수 있는데요. 자, 3번에요. 여동생 이름. 여동생 이름 my younger sister Sophia.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좋아하는 과목. 자, 우리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나왔나요?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나왔으려면 뭐 favorite subject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이거예요 하면서 뭐 math, 수학, science, 과학 이런 과목 이름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이오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정답 우리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이것도 알 수 있었죠. My best friend Carlos라고 했으므로 우리 4번의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라이오넬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말로 쓰시오. 자, 우리 지문에 어떤 내용 나왔냐면요. 나의 여동생과 그리고 카를로스와 함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 카를로스가 있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밑줄 친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자, 우리 밑줄

우리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우리는 양들과 염소들을 길러. 자, 이걸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한번 영작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는이라고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자, 우리는 하니까 we 주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 주고 그다음에 기르다라는 뜻의 동사 있습니다. 바로 raise 써주면 되겠네요. We raise 우리는 기릅니다라고 할때 이렇게 we라는 것은 복수 주어이죠.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을 써서 현재형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릅니다. 양들과 염소들을이라고 하려면 양들과 sheep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라고 하려면 and 써주면 되겠네요. sheep and goats 이렇게 써주고 문장 맨 마지막에 마침표 찍어서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들과 염소들을 길러. 자, 우리 염소들이라고 할 때는 goats 이렇게 s를 붙여주는데요. 양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sheep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sheep이란 단어는요, 이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양한 마리 할 때도 a sheep가 되고 또 양들 여러 마리 할 때도 sheep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완성된 문장은요, we raise sheep and goats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지문에서 나왔던 grammar poi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요. My younger sister Sophia. 내 여동생 소피아는요. Go set me. 나랑 같이 간다. 라는 이 문장에서 현재 시제 문장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My younger sister Sophia 하면 이거 3인칭 단수 주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서 현재형을 나타낸다. 자, 이 경우에는 go에다가 es 붙여서 goes를 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 같이 가는 친구들 있다면 그 친구 이름을 넣어서 써주면 될것 같아요. 지영, goes with me. 도영, goes with me.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이에요. I don't feel lonely. 자, 이 문장에서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부정문을 만들 때 있잖아요. 우리 feel이라는 이 일반 동사에 부정문 만들 때는요. 동사 원형 앞에 don't나 doesn't를 써서 부정문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 경우엔 주어가 I임으로 알맞은 것은 don't를 써서 I don't feel lonely.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 우리 지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words and phrases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단어 이세 가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요. ride 하면 이건 동사로 무엇무엇을 타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제 명사로 타기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I ride my bike to school every day. 나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타다 ride라는 이 동사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어요. quite입니다. 우리 quite 하면 꽤 상당히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 뭐랑 비교해 주냐면 quiet 조용한과 비교해서 서로 구분해서 알아두자라고 했습니다. My school is quite far from my house 하게 되면 내 학교는 이제 내 집에서 꽤 멀다라는 것이죠. 우리 꽤라고 할때 quite가 되겠고요. 자, 다음 단어요. dangerous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danger 하게 되면 위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dangerous 하게 되면 위험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Some snakes are dangerous. 몇몇 뱀들은 위험하다라고 할때 우리 dangerous 단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단어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리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괄호 안에서요. 우리 1번 같은 경우 long noodles symbolize. 둘 중에 알맞은 형태는 무엇일지 한번 골라보시고, 다음 2번에 with my friends, I don't feel, I doesn't feel. 둘 중에 무엇이 알맞을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답을 쓰실 때 그냥 이 정답 단어만 쓰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한번 남겨주시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문장 완성해서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일반 동사와 관련된 독해 치문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writing 그리고 vocabulary 시간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 오늘 내용도 복습하고 다음 시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친구를 같이 만나볼 건데요. 먼저 전치사, 그리고 이어서 접속사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영어, 부산에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A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 하면은 굉장히 예쁜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때 B가 이어서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나는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겠지만 시간 날 때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때 부산에 라고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 친 말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해서 이따가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6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친구 전치사부터 보겠습니다. 전치사, 우리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는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전치사라고 하는 건요, 앞에 위치한 친구라고 했어요. 어디 앞에 위치했다? 명사 앞에 위치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보면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나와 시간, 장소, 수단 등을 나타내며 명사와 결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구를 이룹니다. 이때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부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는 그 뒤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나 명사 형태의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전치사와 전치사,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 구를 이루고, 이때 문장에서는 부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시간, 장소, 수단 등을 나타낸다. 근데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어떤 전치사들 기억한 다음에 사실 전치사라고 하는 게 많이 확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럴 때마다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계속 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다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말은 생략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라고 얘기를 해본다 봅시다. 나가 좋아하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어색하죠. 그렇죠? 우리는 문법상 내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국어 원어민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의 전치사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전치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의미를 익히 돼 모든 그 의미를 다 정확하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전치사가 다양한 의미를 확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말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on, in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생생 포인트 등장했죠? 별표 쳐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같이 쓰이며 함께 사용되는 명사들을 구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at, on, in, at 뒤에는 시각, 특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좁은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 3pm 이라든지 아니면 정오, noon 이라든지 at that time이나 혹은 at lunch와 같이 어떤 시각이나 특정 시점을 땅 점처럼 찍어서 얘기할 때 우리는 at이라고 하는 친구를 쓴다. on이라고 하는 건요, 요일, 날짜, 특별한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on은 뒤에 공간을,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서도 보게 될 텐데 이 여기서 말하는 on이라고 하는 건 달력을 떠올리시면 돼요. 달력을 폈을 때 물론 몇 월이라고 적혀있지만 아래 날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on이라고 하는 걸 활용한다. 그래서 on Monday 혹은 on March 13과 같이 뭐 월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3월 14일이라든지 이렇게 요일이나 날짜 혹은 특별한 날 앞에 뭘 쓴다? on을 써줄 수가 있다. 그 다음 이는요, 조금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도, 계절, 월 등을 쓸 때 우리 앞에 뭘 쓴다? in을 쓴다. 그래서 2002년에 라고 할 때는 in 2002라고 하고요.

in summer, 여름에 혹은 in May, 5월에 등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기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2002년 여름, 5월처럼 상대적으로 길죠. 그래서 그런 좀큰 범위의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in을 쓴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할 때도 in the morning처럼 in을 써준다. 그 밖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먼저 before와 after인데요. 둘은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before는 전에라는 의미, 그리고 after는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So let's study before lunch. 공부를 하자고 해요. 언제? 점심 식사 전에라고 할때 이렇게 before 써주고요. after는 후에라 그랬죠? 그래서 I'm going to meet him. 나는 그를 만날 예정입니다. after school이니까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난 후에 볼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for와 during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는 from A to B라고 되어 있는데 for는 그 뒤에 숫자가 나오고요. during은 그 뒤에 특정 기간이 나와서 의미는 동일하게 동안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예문을 보면 we stayed in Tokyo for 5 days. 장소를 나타내는 요 전치사가 또 쓰였습니다. in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넓거나 큰 범위를 얘기할 때.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도시 앞에서 in을 써준다. 우리는 도쿄에요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5일 동안.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수치가 나오면 for를 써주는 거야. for 5 days처럼. 그런데 이렇게 we stayed in Tokyo during the holiday. 그 휴일 동안이라고 또 얘기할 때는 for가 아니라 during을 써준다. 이럴 때는 숫자가 아니라 특정 기간이 나온다. So for와 during은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 뒤에 숫자가 나오는지 혹은 특정 기간이 나오는지 따라서 나눠지니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라는 의미예요. The meeting will be from 9 a.m. to 11 a.m. 그 회의는요,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있을 겁니다. A부터 B까지. 요런 의미다. 그 다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t, on, in 또 쓰입니다. 그래서 at, on, in. 시간에서도 본 것처럼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at에서 on으로 갈수록, on에서 in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나 어떤 지점을 딱 가리켜서 얘기할 때 우리는 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서 혹은 at home, 집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등과 같이 비교적 좁은 장소나 어떤 지점 혹은 어떤 행사를 얘기할 때 앞에 at을 써준다. 그리고 on은요, 표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길, 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면이 있으면 그림을 참잘못 그리죠. 맞닿아 있는 느낌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표면에 딱 맞닿아 있는 느낌일 때 우리는 on이라고 쓴다. So on the wall, on the street, on the third floor. wall은 벽이란 뜻이죠. 벽에 뭔가 딱 맞닿아 있는 느낌, 표면에. 그리고 street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또 이렇게 발을 맞대고 있는 느낌. 그리고 on the third floor는 3층이란 뜻이죠. 3층에. 이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바닥인 거니까 거기에 또 발을 맞닿아 있는 느낌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를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은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in을 써줘요. So, in Berlin, in Japan, in the sky, in the library. 이렇게 비교적 넓은 장소나 어떤 도시,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리고 in the library라고 하면 그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So, add on in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시간과 장소 모두 동일하게 at에서 in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뭔가 더 커지는 개념이다. 그 밖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먼저 over. over라고 하는 건 위에, 위에로라는 의미입니다. over the river, 강 위로, 강 위에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 어떤 대상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위를 덮는 느낌이다. 요 위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그 위를 덮 고 지나가는 느낌을 쓸때 우리는 over라는 말을 쓴다. under는 아래에, 아래로라는 의미이고요. in front of, 앞에란 뜻, 반대로 뒤에라는 의미는 behind, next to는 옆에, 그리고 between은 사이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etween the two chairs라고 하면 의자 두개 사이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There are many beautiful palaces. Palaces.

이라는 궁전이란 뜻입니다. 많은 아름다운 궁전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도시이죠.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의 장소를 나타낼 때는 그 앞에 인을 골라준다. 그다음 2번, the yoga class. 그 요가 수업은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한대요. 화요일에요. 그럼 이때는 오후 2시라고 하는 특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at을 골라준다. 그 다음 3번, my mom's office. 나의 엄마의 사무실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이 건물 10층에 있습니다. 층을 나타낼 때는 어떤 전치사를 써준다?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준다. 마지막 4번입니다. press the button. 그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3초 동안 누르세요. 이 장치를 켜기 위해서. 자, 이때 3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for와 during은 전부 다 동안이라는 뜻의 전치사인데요. 이 뒤에 특정 기간, 시간이 나올 때는 뭘 써준다? for를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or를 골라주셔서 for 3 seconds, 3초 동안이라는 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번, 2번은 빈칸에 at, on, in 중 알맞은 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어떤 말들이 오는지를 보면 돼요. 그 빵집은요, 열지 않습니다. 아, 월요일에는 열지 않아요. 요일이 나왔네요. 자, 달력에다가 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다. 월요일 이렇게. 그러면 on을 써주는 겁니다. 다음 2번, the telephone. 전화기는요, it's a great invention. invention은 발명품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전화기가요. 근데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1800년대. 아, 이렇게 또 연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in을 써주면 된다. 다음 3번. 우리는요, 입을 수 있습니다. blue jeans. 청바지, 그리고 shorts work. 여기에 빈칸에 뚫려 있는 거죠. 청바지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at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터, 직장을 콕 집어서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at work,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3번, 그림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어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교 문제, 시험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In front of, 앞에라는 의미였고요. Behind는 뒤에, next는 옆에, 그리고 under는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1번 상자가요. The desk. 책상이라는 의미죠.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들어갈 전치사 표현은 under겠죠. Under the desk. 그다음 2번 the rock. rug는 이렇게 깔개를 얘기해요. 바닥에 깔려있는. 자, 그러면 침대가 기준이네요. 침대 앞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in front of. 그다음 3번 the closet. 옷장입니다. 옷장은 침대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거겠죠? So next to, 그 다음 4번, the lamp. 램프는요, is the clock. 시계 뒤에 있네요. 그러면 남은 behind를 넣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다음 4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전치사와 괄호 안에 어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1번, 그들은 그들의 결혼 후에 새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They moved to a new city. 이사를 했는데요. 결혼 후에. 자, 후에라고 하는 건 after라고 하는 전치사를 활용해주면 된다. After, 그리고 their marriag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때 marriage, 결혼이란 뜻입니다. 2번. 나는 강 위의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았습니다. I saw beautiful fireworks. 강 위의. 자, 이럴 때는 위라는 의미, 우리 뭐 배웠죠? over 배웠죠? 그래서 over the riv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 3번. 그 새로 생긴 서점은 병원과 은행 사이에 있다. 사이에. between이라고 하는 친구를 써주면 된다. The new bookstore is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bank.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사이에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between A and B로 정말 많이 쓰여요. A와 B 사이에 라는 하나의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8쪽으로 가서 남은 친구 접속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접속사의 기본적인 개념. 접속사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연결해 준다라는 요것만, 요 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는 한마디로 연결어다. 뭘 연결해 주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 구나 절이라고 하는 건요,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때 우리는 구 혹은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와 절의 차이는 구라고 하는 건이 덩어리 안에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절은
주어 동사가 명확하게

땅 있다. 그 뒤에서 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를 꼭꼭꼭꼭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서 뭐 등위 접속사인지 그리고 종속 접속사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 그 접속사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어떤 말들을 연결해 주는지를 기억을 하면 돼요. 일단 용어 설명을 보면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의 것들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와 주절과 그것에 종속된 종속절을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가 있다.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대등하다. 문법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속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주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긴 문장이 있을 때 핵심적인 그 절,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되는 절이다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종속절은 쉽게 말해서 이 주절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따 예문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등위 접속사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볼 텐데요. and와 but이 나와 있습니다. and는 사실 영어로는 이미 알고 있죠. 뭐뭐와 혹은 그리고라는 의미를 써요. 서로 대등한 것을 연결하여 정보를 더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I bought a pen.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펜한 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and a notebook. 공책 한 권을 샀다라고 해서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다음, but이 나와 있습니다. but은 하지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지만은 서로 대조되거나 혹은 반대되는 것을 연결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서로 논리적으로 대조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만, but 그렇지만 she doesn't.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좋아하는데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의미상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또 절과 절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보이죠. I like. 그리고 이 뒤에 she. 메인 동사 like가 생략이 됐지만 어쨌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과 절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은 or와 so가 나와 있어요. or는 또는 혹은 이거나라는 의미로 쓰여서 둘 이상의 선택사항을 연결해 준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가는데 on foot or by bus? 이번에 구와 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서 가냐? on foot 혹은 버스를 타고 가니?라고 할때 이렇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죠. 너 학교 가긴 하잖아, 그치? 그런데 걸어서가 아니면 버스 타고 가? 이럴 때 or라고 하는 친구가 on foot과 by bus를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는 거다. 이때 on foot, 걸어서란 의미이고요. 보통은 by 뒤에 교통수단이 나와서 뭐뭐를 타고 뭐뭐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걸어서라고 할 때는 by foot이라고 하지 않고 on foot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so는 그래서란 의미다. 그래서 뭐뭐 한다, 뭐뭐 했다, 결과를 뒤에 나타내 준다. She broke her leg. 그녀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So, 그래서요. She is in hospital. 병원에 있습니다. 자, 이때도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데,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게 원인이겠죠. 그 뒤에 결과로 그녀가 병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특히나 절과 절을 연결해 줄 때, 앞과 뒤에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속사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근데 종속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친구이다. 그래서 먼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친구들을 볼 텐데요. 이때 절이라고 하는 건그 의미에서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는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면 앞에 부사가 붙었으니까 절이 전체 긴 문장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할때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우리 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문장에서 필요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넣어줬을 때 문장의 의미가 더 풍부해진다라고 했죠. 부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n, before, after, while. 이때 before와 after는 전에, 후에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앞에 봤던 친구들이죠. 이렇게 쓰일 때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문 한번 보면, He always sings. 그는요, 노래를 부릅니다. When he takes a shower. 샤워를 할때 항상 노래를 불러요. 이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는 항상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문장이 끝나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다만 그 뒤에 이렇게 샤워를 할 때라고 시간적 배

배경을 밝혀주면서 의미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아, 샤워할 때 실은 아나 보다. 그래서 항상 노래를 부르나 보지? 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So, before, after. 전치사 표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를 얘기해 준다. 그래서 하기 전에는 before, 그리고 한 후에는 after. 그리고 while이라고 하는 건요,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발목을 다쳤습니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그가 축구를 하는 동안에요. 그래서 while이라고 하는 건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진행형과 자주 쓰인다. 그 다음, 이유, 조건, 대조를 나타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때문에라는 의미의 because가 대표적인 접속사예요. I'm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I passed the exam. 내가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요. 역시나 이 뒤에 말은 없어도 되는데, 넣어줌으로써, 아, 내가 지금 왜 행복한지 이유를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듣는 사람은 왜 행복한지 뒤에 내용을 보고 알수 있는 거죠. 다음, if는 조건의 의미로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을 거예요. 뭐 한다면?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만약에 내린다면요. 이렇게 또 조건을 나타낼 수 있고, while은 앞에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반대되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줄 수도 있다. So while I like the city, 나는 그 도시를 좋아하는 반면, 그러니까 도시를 좋아하는 반면에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 like the countryside, 시골을 좋아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좋아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은 시골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뒤에 그 의미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다. 자, 다음,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어려울 것 없습니다. 명사절, 절은 절인데, 긴, 큰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고요. 해석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that he lost the game. 그가 경기에서 졌다는 것이 is surprising. 놀랍다.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이 말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어 역할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at she will forgive you. 그녀가 너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럴 때 목적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왔을 때요 대신 생략이 또 가능하다. 그럼 이제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139쪽으로 가서 5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괄호에서 문맥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보통 접속사 문제들은 이렇게 문맥상 흐름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앞과 뒤의 말을 연결해주고 의미관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맥을 잘 봐야 한다. 1번부터 볼까요? 그는요, is tall. 키가 크고요. And so handsome. 어? 키가 크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and로 연결해줘야겠죠. So, and handsome. 그다음 2번, is she American or but French? So, American은 미국인인지 아니면 프랑스인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는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또는 프랑스인인가요? 저렇게 선택지를 줄때 또는 혹은 이거나 이런 의미를 쓸때 or를 더 써준다라고 했죠. 3번,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 시험을 위해서요. She got a good score.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 앞에는 열심히 공부했고, 뒤에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원인과 결과이구나. 그래서라는 의미의 so가 들어가야 한다. 4번, when, if. when은 시간을 나타낼 때 쓰고, if는 조건을 나타낼 때 쓰죠. So, I was young. I believed in Santa Claus. 나는 믿었습니다. Santa Claus를 믿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가 맞겠죠.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요. 라고 할 때, when을 써준다. 6번입니다. 아침 일과를 나타낸 그림이 나와 있어요. 부지런하죠? 6시 30분에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고 있을 시간인 것 같은데. 7시에 세수하고, 7시 30분에는 뭐 노래 들으면서 밥 먹고 있고요. 그리고 8시에는, 학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면, she washes her face. 세수를 하는데요. 릴리가 줄넘기를 한대요. 그러면 줄넘기를 하고 나서 세수를 하는 거고, 바꿔서 말하면 세수를 하기 전에 줄넘기를 하는 거니까, 전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before가 들어가야 한다. 다음 2번, 릴리는 음악을 듣습니다. She has breakfast.
그녀가 아침을

먹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건 여기 while이라고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의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while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 3번. She finishes breakfast.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집을 떠나는 거겠죠. 학교를 가는 거니까 after 써주시면 된다. After she finishes breakfast, Lily leaves home. 7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1번. 만약 네가 배가 고프다면 부엌에 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 만약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하겠구나. You can eat snacks in the kitchen.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앞에서 봤던 조건의 접속사 if를 넣어주면 된다. If you are hungry. 다음 2번. 이 자료들은요. This data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how 보여줘요. Temperatures 기온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rising globally. Rise에 지금 진행형이 쓰인 겁니다. Rise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 여기 이만큼이 sh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라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뒤에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와 동사, 절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that이 필요하다. that을 넣어주면 된다. 다음 3번. 너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니? 아니면 영화를 보고 싶니? A와 B 선택지를 줬네요. 그러면 or라고 하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do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or watch a movi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8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접속사를 이용하여 같은 뜻을 가진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The baby was sleeping. 그 아기가 자고 있는 중이었대요. So we kept quiet.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유가 되는 거겠죠. 아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했습니다. 조용히 했어요. Because를 앞에 넣어주면 돼요. Because the baby was sleeping, we kept quiet. 2번, 나는 치즈버거를 먹었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치즈버거를 먹고 나서, after 쓰면 되겠죠? So after I ate a cheeseburger. 다음 3번, 마이크는 하이킹하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Jane은요, prefer 하면은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Prefers to stay indoors. 아하, 집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조가 되죠. 이럴 때는 대조의 의미를 밝혀주기 위해서 while을 넣어준다. So while Mike likes to go hiking, 마이크는 하이킹하러 가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제이는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웠던 걸 리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on과 at 간단하게 보면 on은 이렇게 요일, 날짜, 특별한 날 앞에 그리고 at은 구체적인 시각이나 특정 시점. in은 on과 비교해서 비교적 넓은 장소를 얘기할 때 쓴다. 혹은 공간의 내부를 얘기할 때 on은 표면 위를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맞닿아 있는 느낌이다라고 했어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라고 할때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속사의 그 의미와 쓰임을 잘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생생 영어를 보면 자, 부산에 전치사 뭐 쓰면 될까? in을 쓰면 될 거고요.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니까 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There are many beautiful places in Busan. When I have enough time, I'd like to visit Busan. 이럴 때 이렇게 when과 같은 접속사를 쓰거나 in과 같은 전치사를 쓸 수가 있다.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 일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릴리의 아침 일과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요. before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데, 릴리하고 빈칸이 뻥 뚫려 있습니다. 동사도 필요할 거고,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도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문법 개념 마지막 시간으로 의문사 문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성윤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해양 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제목 한번 볼게요. The importance of a sound sleep. 여기서 딱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아마도 sleep일 겁니다. sleep. 우리말로 하면 잠 혹은 잠을 자다란 뜻이죠. 잠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구나. 미리 읽어본 친구들은 꽤나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한번 포인트를 확인해 볼게요. 제목은 방금 읽은 것처럼 The Importance of a Sound Sleep인데 내용은 수면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Importance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등장할 거예요. 형용사로 중요한이라는 의미이고 importance는 명사 형태로 중요성이란 말입니다. 중요성, 무엇의 중요성? 사운드 슬립의 중요성. 사운드는 어떤 의미로 알고 있나요? 명사로는 소리, 그리고 동사로는 어떠한 소리가 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을 겁니다. 혹은 뭐뭐하게 들리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운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슬립과 말이 붙었을 때 깊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 살짝 의역해보면 숙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숙면의 혹은 깊은 잠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은 잘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등장할 바로 접속사 that이에요. 접속사라는 건 이제 익숙하죠? 접속사 when도 배웠고, if도 배웠고,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접속사라는 건 말과 말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 대신요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는 뒤에 등장할 때 설명을 할 겁니다. 18, 18번째 유닛이고 The Importance of a Sound Sleep이라는 제목 아래에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답하면 됩니다. 그대로.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이 대상들인데 뭐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They are, 그 뒤에는 자고 있어요란 말, sleeping, 붙여주면 돼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동사의 ing를 뒤에 써서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았고, 답을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로 be ing를 써준다. 자고 있는 거니까 they are sleeping이라고 쉽게 답할 수 있죠. 분명히 여기서는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교재 77쪽으로 가서 이제 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이게 예비 중학교 친구들을 주로 겨냥한 교재라고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문법도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법을 이해하거나 혹은 문장을 해석할 때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겠죠.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꼭 강의 후에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한다. Sleeping. 잠을 자는 건데요. Well, 잘 자는 것은 is very important. 매우 important 합니다. 우리말로 어떤 의미? 중요한이라는 뜻.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뭐에 중요하다?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의 중요성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영상으로도 나와 있고,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if라는 접속사 쓰였네요. 어떤 의미? 최근에 배웠는데 접속사로서 무엇하면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 여러분들이 stay awake, stay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awake입니다. awake는 형용사로 깨어있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tay awake.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다면요, for one night. 하룻밤 동안 깨어있다면, 잠을 안 잔다라는 거겠죠? You will.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될 거냐면, lose. 잃게 될 겁니다. concentration.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concentration. 명사로 집중 혹은 집중력이란 뜻이에요. concentrate라고 하는 동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oncentration이 명사로 집중이면, concentrate는 무엇일까?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concentrate는 동사로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한다라고 할때 주로 전치사 on과 많이 활용이 돼요. 집중력을 잃게 될 거고요. and 그리고 energy 이전에 등장했던 energy 우리말로도 에너지 혹은 힘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집중력과 에너지, 힘을 잃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경험을 초등학생인 친구들은 해봤을까 싶고, 중학생인 친구들 중에서는 뭐 제법 밤을 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밤에 잠을 잘못 잔다든지, 혹은 하룻밤을 꼬박 샌 친구들 어떤가요? 그 다음날 많이 피곤해하고 집중이 잘안 되고, 이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f라고 하는 접속사 또 등장했네요. 뭐 한다면요? 이번에 don't가 나왔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요. For more than a week. 엄청난 기간입니다. More than 이상이죠. A week. 일주일이 넘도록 그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You cannot. 여러분들은 할수 없습니다. Think well. 생각을 잘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And 그리고 your memory. Memory는 기억, 기억력이란 뜻.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요. Will be bad. 나빠질 겁니다. 하룻밤만 깨어 있어도 집중력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될 건데, 일주일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게 된다면 생각도 잘 못하게 될 거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잠을 안잘수 있을까? Then, 그러면요, you, 여러분들은요, won't be able to, won't. 어떤 말의 축약형인데 혹시 알고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란 말입니다. 풀었으면 will not이에요. 뭐 하지 않게 될 거냐면 be able to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앞에 부정 표현이 나왔으니까 할수 없게 될 겁니다. 할수 없을 거예요. Make good decisions. Decision 우리말로 하면 결정, 판단이란 말이고 decide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Decide는 결정하다, 결심하다란 뜻. So make decisions 어떤 결정을 내리다란 뜻이고 good이 붙었으니까.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잠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한 거죠?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데 이 뒤에는 어떤 얘기? If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씀으로써 잠을 자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왜 잠을 자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 need. 여러분들은 필요합니다. Enough sleep. Enough. 형용사로 충분한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이란 말이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거나 일정 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충분한이란 말을 쓰죠.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의역을 하면 충분히 자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ay. to 다음에 stay라는 동사가 왔어요. to 부정사이구나. in good shape. shape라고 하는 단어 알고 있나요? shape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모양,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stay라는 동사 쓰여서 stay in shape는 건강을 유지하다,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다란 말로 쓰이고 이때는 stay 대신에 keep을 써서 keep in shape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 good shape라는 표현 자체가 몸의 상태가 좋은이란 말입니다.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몸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야 하고요. 또, and work efficiently. 또, 뭐 하기 위해서 efficiently는 효율적으로란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투부정사가 여기도 나왔고, 여기는 투가 생략된 거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면 how many hours 몇 시간 동안 do you need to sleep 잠을 자야 할까요? 그럼 잠을 몇 시간 자야지 충분한 거지? 이 아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몇 시간 동안 주로 잠을 자나요? 아마도 잠이 많은 친구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자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8시간밖에 안 자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 이제 나와요 바로 well it depends on the person depend on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So depend on은 무언가에 의지하다란 말도 있고 여기서는 무언가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려 있습니다. The person, person은 사람이죠. 사람에 따라 달려 있다. 혹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에 따라 다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때 우리가 흔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뭐에 따라서 달라라고 할때 depend on이란 말을 활용해서 it depends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

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o 부정사가 쓰였고요.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At least. 어떤 의미일까? 최소한, 적어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어도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친구들, 4시간이나 5시간, 뭐 책을 읽다가 게임을 하다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늦게 자는 친구들이 있죠. 명심해야 됩니다. 일정 수준,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래요. Newborn babies, new, 새로운이란 말이고, born은 뭐죠? 태어난 거죠. 그러면 newborn은 새롭게 태어난, 그래서 갓 태어난 의미가 돼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신생아라고 할수 있겠죠? need, 필요합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은 sleeping time, 수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신생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동생 중에서도 갓 태어난 뭐 아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는 친구들 있겠죠? 그 아기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쭉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In fact, 사실, they, 그들은요, spent, 시간을 보냅니다. Most of the day, 하루 대부분을 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냐면, sleeping, 자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spend라는 건 시간이나 돈을 쓰는 건데, 시간이란 말이 나오고, 이 뒤에 ing를 쓰면, 동사하느라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을 자느라 보냅니다. 아, 신생아는 거의 잠만 자는구나. 그 다음에 또 if가 나와요. if. 뭐라면, they don't have enough sleep. 그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다면,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지금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이 앞에도 they가 나오고요. 대명사 지난 시간에 했죠.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대명사와 가리키는 명사는 어디에 있다? 문장 근처, 앞에 있다라 그랬어요. 지금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의 앞에 혹은 근처에 있다. 지금 위에 보는 newborn babies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아기들은 don't have enough, 충분한 뭘 갖지 않는 것일까? 중요한 단어들. growth hormones. grow는 동사로 무엇이죠?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th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주면 growth, 성장이란 말이고요. hormones, 호르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충분히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충분히 잠을 자야 아기들도 충분한 성장 호르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다 커버려서, 네, 여러분들도 잘 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이 뒤까지 가볼게요. 근데 이 문장이 좀 길긴 합니다. It is wasteful. waste는 낭비하다 혹은 낭비란 뜻의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풀이 붙으면 낭비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네요. 한데요. 근데 그게 뭐냐면, to spend one fourth of your day sleeping.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얼마를, one fourth는 우리말로 하면 4분의 1인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다. 아, 분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루에 4분의 2를 자느라 보내는 것이 뭐하다?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But, 그렇지만, that'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앞에 내용인 거죠. 하루에 4분의 1을 자느라 보내는 게 낭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이 뒤에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접속사 대신 거고요. 역시나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이긴 하지만 일단 주어 동사를 파악해 보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that이 이끄는 이 절이 say라는 말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내용을 덧붙여 주는 겁니다. 네, 말한다라고 하든지 이 뒤에 나오는 found는 find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인데 무엇이 되었든

찾다, 발견하다란 말이죠. 뭘 발견했는지 혹은 뭘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할 때 주어와 동사가 필요해요. 그때 말을 연결해 주는 게 무엇이다? 바로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것, 뭐뭐하다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낭비라는 것을 말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들의 브레인은요, 뇌라는 의미예요. 뇌는요, doesn't, 하지 않습니다. rest. rest는 동사로 쉬다, 휴식하다란 말로 뇌는 쉬지 않습니다. while you sleep.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 놀랍게도 쉬지 않는데요. 몸은 편안한 이제 수면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뇌는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역시나 내용을 대수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The brain, 뇌가요, is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뭐라고 말합니다. 아하,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say나 fi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생각해 보면 say나 find와 같은 말 뒤에 그 말을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써 주었구나. So when you sleep,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요. 여러분들의 몸은요, is resting. 휴식을 취하고 쉬고 있는 거지만, but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는요, is still working hard.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뭐 해라. Try to sleep comfortably at night. Try to 하려고 노력하래요. 잠을 편안하게 밤에 자려고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역시나 또 등장한 접속사 if.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요. It's best. 그것은 최선입니다. 뭐 하는 게 최선일까? To get professional help. 받는 건데 professional help이에요. 그냥 도움이 아니라 professional. 우리말로 하면 전문적인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뭐 전문적인 도움, 전문가의 도움이라고 할수 있죠. 전문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이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ASAP로 줄여 쓰는 바로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하다면요?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결국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가 중요하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st, newborn, comfortably concentration. Scientist, 앞에 나왔던 과학자이죠. 과학자라는 말, scientist. Science가 과학이란 말이죠. Newborn, 갓 태어난, 그리고 comfortably, 편안하게, 편안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등장했었는데, comfortable, 기억하나요? ly를 이렇게 써서 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편안히. concentration, 우리말로 하면 집중이죠. 집중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concentration, 아니 concentrate이다. 자, 첫 번째, 뭐 하고 있는 거 같나요? 뇌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잘 보면 뭐 하고 있는 걸까?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강의를 하기 앞서 저도 문제를 다 풀어보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고 이제 설명을 준비하는데 딱 보자마자 이게 집중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글입니다. 그럼 여기 1번에 들어갈 말은 concentration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2번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마도 장소가 나와 있진 않지만 실험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약품을 혹은 화학 물질을 막 이렇게 섞는 모습, 누가 주로 하는 거죠? 과학자가 하는 거죠? 과학자를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scientist라고 쓰면 돼요. 다음 3번.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편안하게, 편안히라는 말이 자연스럽겠다.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말은, comfortably라고 해주시면 돼요. 4번은 남아있는 단어, 갓 태어난, newborn을 써주면 돼요. 아기의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 concentration부터 newborn까지 채웠으니, 이제, after read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78쪽에 나와 있는 A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써보는 건데 awake, normal, enough, wasteful 까지 있어요. 1번 뭐하는 거죠? 창문을 보니까 밤이에요.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뭐하고 있나요? 휴대전화를 막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모습이지 않을까. 저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뭐하지 말래요? Do not stay.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Till late at night. 밤 늦게까지 뭐하지 말란 걸까요? 깨어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깨어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awake입니다. 첫 번째 표현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So stay awake 하지 말아라.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뭐해라. 잠을 자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해가 막 떠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고 막 자고 있어요. It is. 그것은 뭐합니다? To sleep. 잠을 자는 건데요. About 11 hours a day. 하루에 놀랍게도 11시간 정도 자는 것은 뭐하다. 낭비이다. 지나치다. 이런 느낌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말은 wasteful이다. 그 다음 3번입니다. You should sleep well. 너는 잠을 잘 자야 한다. 딱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ive a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이겠죠. 그럼 정상적인에 해당하는 normal을 써주면 된다. 지문에도 등장하지만 잠을 잘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곤하고 집중력도 잃게 되고 막 해롱해롱 하게 되는 점. 4번 밤이에요. 그리고 시계가 아마도 왠지 2시쯤인 것 같은데 늦게까지 뭐하고 있나요? 게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뭐하고 있나요?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If you don't have sleep, you will lose energy. 잃게 될 거래요. 힘을, 에너지를 잃게 될 거래요. 뭐 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다면 충분한이라는 의미의 enough를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B로 넘어가도 될까요? B는 각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르게 연결하라고 합니다. 1번과 2번 접속사 왠이 나왔네요. 무엇 할 때, 무엇 하면.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면요. 잠을 잘 잘 때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반대로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다면 잠을 자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연결해 볼게요. Get a bad memory. 나쁜 기억력을 얻게 된다. 기억력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이건 1번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2번과 연결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A부터 읽으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B는 make good decisions.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잠을 잘 자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 1번과 B를 연결한다. C, 효율적으로 일한대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잠을 충분히 잘 잘 때 얘기니까 이렇게 1번과 연결. 네 번째는 lose concentration. 집중력을 잃는 겁니다. 집중력을 잃는 건 안 좋은 상황이죠. 잠을 잘 못 잘 때서 2번과 D를 연결. E입니다. Stay in good shape. 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잠을 잘 자는 경우이니까 이렇게 연결. 자, 마지막. Get enough growth hormones. 얻는 거예요. 충분한 성장 호르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잠을 잘 자는 경우를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사람의 제어가 자연스럽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네요. C로 넘어왔어요. How many hours do people need to sleep?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잠을 자야 할까? It depends on. 무엇에 달려있다? 개인에게 달려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개인에 따라 다르다. 개인이나 사람에 해당하는 perso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필요하대요. 적어도 몇 시간 자라고 했죠? 6시간의 잠을 자야 된다라고 했으니 빈칸에 들어갈 말은 6 hours, 6시간이 필요하다. 6시간 잠을 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But, 그런데 newborn babies, 갓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들은 sleep almost all day long,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자잖아. You are right. 맞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they need to have enough sleep. 그들은 충분한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잠이 필요하대요. Then 그러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걸까? 뭘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성장,
호르몬 얘기했죠. So they have 혹은 they get 동사 써주고요. Enough growth hormones. 충분한 성장 호르몬을 가질 수 혹은 얻게 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oh good. 이어서, is our brain resting while we sleep?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는 쉬고 있나요? 아니라고 했죠. 여전히 뭐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주어 동사 읽고 이 뒤에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 working hard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뒤에요. 그림을 보고 질문하는 아이에게 적절한 제안의 말을 써보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 I can sleep well.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제가요, 잠을 잘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못 자겠어요. What should I do?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 하고 있나요? 우유라고 적혀 있죠. 우유를 마시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는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무엇 하는 게 어때란 표현으로 이 뒤에는 마시다라고 하는 말, drink를 써주고 우유이니까 영어로는 milk.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는 게 어때? 그 다음 제안, it's good. 좋대요. 뭐 하는 게? 양들이죠. 이런 친구들 있나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세 마리, 잠안올때양 세는 친구들. 그 얘기합니다. It's good to sheep. Sheep은 양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셀 때는 영어로 count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count. 마지막 3번입니다. How about? 역시나 제안하는 말이에요. 무엇 하는 게 어때란 말로 동사는 이렇게 ing 형태로 써준다. Taking a, 뭐 하고 있나요?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샤워하다. 영어로는 take a shower라고 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shower이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라고도 하고, 양을 세보기라도 하고, 세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샤워를 해보라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네,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자는 게 우리의 건강에 뭐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경우의 문제와 잠을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는지, 후에 왜 잠이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의 어법은 바로 접속사 대시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똑같이. 근데 이때 대시 이끄는 절은 주로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무엇인 것, 무엇하다는 것, 혹은 무엇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알고 있어요. That he is a math teacher. 그가 수학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 뒤에는 당연히 어떤 사실을,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덧붙여 줘야 되니까 그때 주로 쓰이는 게 무엇이다? 접속사 that이다. 그리고 잘 보면 that이 이끄는 이 절이 know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결국 명사 역할을 한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시나 쭉 풀어서 쓸때 접속사 that을 활용해 주었다. 자, 오늘은 수면,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으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세요. How many hours do you usually sleep?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잠을 자나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수면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예.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라고 해서
1: 제 얘기인가요?
0: 이제,

0: 예.
1: 저번에도 한번
0: 그죠.
1: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0: 네네네.
1: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0: 저는 휴지
1: 보여주셨는데
0: 진짜 많이 안 써요.
1: 아껴 쓰세요?
0: 네. 휴지 저는 딱세 장이요.
1: 아, 세 장.
0: 예.
1: 정확하게 개수가 정해져 있군요.
0: 세 장이 딱 맞아요.
1: 아, 딱 맞군요.
0: 예.
1: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몇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0: 그래요?
1: 네.
0: 오.
1: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0: 네.
1: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0: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하드한데요. 네,
0: 그렇죠.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예.
0: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no,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1: Nearly?
2: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Yeah,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Huh?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2: One
1: One tissue.
2: square?
1: 그렇지.
2: 어.
1: One.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2: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2: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2: It's
1: okay.
2: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e tissue, okay? Try.
0: 네.
1: 오, 쉽지
0: 아니,
1: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1: 네.
0: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1: 그
0: 나옵니다.
1: 일상의 영어인데
0: 네.
1: 이게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예, 뭐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않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아, 몇개안 남은 거예요.
1: Oh, 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돼 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1: 예. 그래서 롤 티슈.
0: 롤
1: 예.
0: 티슈.
1: 티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0: 뭐예요? 아, 토일렛
1: toilet
0: 페이퍼.
1: 페이퍼 땡이었습니다.
0: 아,
1: 토일렛이 뭐였죠?
0: 화장실이요.
1: 그렇죠. 페이퍼는 종이인 거고요.
0: 네.
1: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토일렛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자,
0: 아,
1: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0: 네.
1: 화장실에서 쓰든,
0: 네.
1: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0: 다
1: 많이들,
0: 휴지예요.
1: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0: 예.
1: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0: 화장.
1: 맞아요.
0: 화장.
1: 티슈는
0: 예.
1: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0: 예.
1: 냅킨은 뭐예요?
0: 식사.
1: 그렇죠. So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모양으로
0: 네.
1: 접혀 있는 거. 이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0: 예.
1: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 휴지 줘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0: 그죠.
1: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를 주세요. 잃어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오케이.
0: 네.
1: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0: 네.
1: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0: 네.
1: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아웃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결국 내
0: 맞아요.
1: 힘이 없어졌다.
0: 네.
1: 생각해도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아웃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이 out이 되고 있어요.
0: 네.
1: Okay? 그래서 닳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0: 네.
1: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0: 예.
1: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0: Gas.
1: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0: We.
1: We,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0: We are running
1: We are
0: out
1: running out. 그 다음에
0: of
1: gas가
0: gas.
1: gas.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0: 아.
1: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So we
0: 네.
1: are running out of gas.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뭐,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0: 네.
1: 이제 점점 인내가
0: 바닥에
1: 바닥이 나고
0: 났죠.
1: 있는 거예요. 아, 나
0: 네.
1: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0: 네.
1: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0: Patience.
1: 스예요. Patience. 그러면
0: 네.
1: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0: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이거는
0: 오.
1: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0: 오.
1: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I am running out of
1: 네.
0: patience.
1: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0: Ren.
1: ran이죠?
0: 네.
1: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0: We are running.
1: 과거형으로?
0: We ran out of money.
1: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0: 아.
1: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쓴 겁니다. 오케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0: 네.
1: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0: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0: 그렇죠. 네.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보통 요 톤이죠.
1: 왕초보 형이 너무 좋은 게요. 예. 슬기 씨가.

0: 완벽하게 그걸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0: 최적화돼 있어요.
1: 예, 그럼요. 네.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오.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많이 네.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네.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네.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1: 그쵸.
0: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그래서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1: 네.
0: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들은 여기에 flat So, 리을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1: 아~
0: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네.
0: Told you. 이거는 여러분들 옵션입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Oh, nice.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네.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렇죠?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quiet. You know?
1: 네.
0: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하라고.
1: Be quiet.
0: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 일단 그거.
1: I told you to eat that.
0: Eat that. 뭐 eat it. 이런
1: eat
0: 식으로.
1: It.
0: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내 거야 그거 이러면서.
1: I told you not to eat. Eat.
0: Eat. Eat. 뭐예요? 그거 거기서.
1: 에.
0: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할 때는요. To 앞에
1: not to.
0: 얘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I told you not to.
0: I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1: 네.
0: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고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1: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어허.
0: 한 칸 세요.
1: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0: 한 칸?
1: 칸이 비어져 있네요.
0: 오케이,
1: 빈 칸에 칸이 비어져 있어요.
0: 그러네요.
1: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0: enough는 알 것 같고.
1: 네네. 그렇죠?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되는데.
0: 네.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1: 네.
0: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1: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완전 알아요.
1: 그래요?
0: 왜냐면은 자, 우리가 그 toilet paper 한 칸은 네. 무슨 모양이에요?
1: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square. 예. 잠깐만요.
0: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1: 알아요. square.

0: 맞추면은
1: U죠? 중간에?
0: U예요.
1: Okay.
0: Square.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Square. 네. 대신에 네. 여기 된소리가 좀 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네. Square가 아니라 Square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0: Square. Square.
1: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square씩.
0: 네.
1: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자,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0: 네.
1: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0: 네.
1: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0: Study one chapter.
1: 그죠? 한 번에?
0: At a time.
1: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Mm-hmm.
1: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0: 네.
1: 막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0: Eat one piece at a time.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Eat one piece at a time.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0: 그렇죠.
1: 뭐가 됐든 간에.
0: 예.
1: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0: 네.
1: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Hey, eat one piece at a time.
0: Eat one piece at a time.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0: 뭐라고 하실까요?
1: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0: 오.
1: 아는 거예요.
0: 그렇죠.
1: 괜히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0: 정말
1: 있고.
0: 정말 대참사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너는
1: 뭐요?
0: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1: 않죠.
0: 않다.
1: 네. 뭐를요?
0: 뭐를요? 참사.
1: 아.
0: Do you? 그렇죠. 네. 그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accident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
1: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0: 네.
1: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0: 뒤로 시작하죠.
1: Yeah. I think you know.
0: 좀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Disaster 뭐 이런 건데. 예. 무슨 제가 몰라요.
1: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0: 예, 그냥 막 썼어요.
1: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0: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1: Okay. All right. Okay. Very close.
0: 그래요?
1: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Mm-hmm.
1: Okay. Yes. 그냥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도 칭찬해요. 너무 잘했어요. 자,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 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0: 네.
1: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어느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0: 네.
1: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0: 네.
1: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0: 네.
1: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0: 네. I want to hear music. I want to listen to music.
1: 그치?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0: 네.
1: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0: Move out.
1: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좋아요. She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0: 네.
1: So, just like this. 이 want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명적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0: 네.
1: 과거형도 쓸 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0: 그쵸.
1: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0: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0: Okay.
1: 그러네요.
0: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래요?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로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죠?
0: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1: 네.
0: Right? 너, 재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1: 아.
0: 맞지? 확인해보는 느낌.
1: 네. You don't like Jackie.
0: Do
1: Do you?
0: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뭐, 이런, something like that 얘기를 하면서,
1: 그죠,
0: 확인을
1: 그죠.
0: 하는 느낌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1: 근데
0: 그래서
1: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부가해서 의문하는 거
0: 그렇습니다.
1: 가지고.
0: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문장을 더 많이 써서
1: 맞아요.
0: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저도 이거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0: 근데 좋은
1: 거죠.
0: 포인트예요.
1: 네.
0: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1: 네.
0: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그것만
1: 맞아요.
0: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1: 좀더 편하게 접근하는 네,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use less.
0: 아,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eah. 네,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알아두셔야
1: 네.
0: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Yes.
0: 내가 뭐 하라고 말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1: 네.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1: I told you
0: 덜 쓰라고.
1: to use less.
0: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렇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오케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이게
1: 네.
0: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0: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Okay? 자, 다음 볼게요. 1 뭐뭐 at a time.
1: Yes.
0: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아,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1: Eat one piece.
0: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right. Eat one piece.
1: At a time.
0: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1: 네.
0: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1: 한 칸, one square.
0: 아, 그죠, one square. So,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l right,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l 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at one piece at a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 Yes.
0: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더 추천드려요.
1: 네.
0: 오케이, 좋습니다. 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3: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5: Oh, I told you to use less.
4: Oh.
5: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4: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5: No, no, no. One square at a time.
4: No.
5: Try it. One square.
0: Oh, wow. Great job. 아니, 한 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 있게요.
1: 그러니까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0: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0: 오, 좀 긴 문장이었네요.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아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1: 그렇죠. 몸에 배워야 돼요.
0: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에
1: 도구.
0: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1: 네.
0: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네. that in your hand?
1: 아.
0: 아.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1: 아유,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그러니까요.
1: 돼요.
0: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부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 부심이
1: 경쟁.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1: 아우.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만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Doson. I'll make this coin
1: 네.
2: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2: Watch.
1: 오,
2: Okay.
1: 재밌겠다.
2: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2: It's gone.
1: Gone, right. But,
2: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2: 아, 짜잔, 짜잔, 우후.
1: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2: Yep.
1: I saw. 그래도 박수.
2: I was just testing you.
1: Testing?
2: Good eye, kiddo.
1: 아,
2: I was just
1: 예.
2: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2: kiddo.
1: 봐요. 예. 이제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0: 네,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0: 미국에서
1: 예.
0: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0: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0: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0: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샤.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0: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이거 하는데도
0: 여기서요?
1: 지금
0: 놀랄 것 같아요.
1: 7살에는
0: 아,
1: 너무, 우와!
0: so
1: 이러면서
0: cute.
1: 놀라요.
0: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요. 그 어떤 venue, right?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0: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0: 네.
1: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 해외에서.
0: That's
1: 네,
0: right.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0: 바로 up close하게 가깝게 볼수 있거든요.
1: 네.
0: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간 거예요.
1: 좋습니다.
0: I'll make this coin.
1: 응?
0: 그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아,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제가 알아요. 사라지게, disappear 하게
0: 네.
1: 만든다.
0: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1: 그래요?
0: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1: 끊어야 돼요?
0: disappear.
1: 아.
0: 그다음에 watch. 자, 스펠링

0: DISAPP인가요?
1: 네.
0: PPEAR.
1: PPEAR.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오, very, very nice.
1: 이런 거좀 강해요.
0: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1: 응?
0: Vanish.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오케이, 이거는 예보다는 조금 사용 빈도는 떨어지죠.
1: 네.
0: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이
1: 마술에서.
0: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1: 오.
0: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굉장히
1: 야.
0: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이런
1: 우와.
0: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1: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0: Right.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1: 메이크는 만들다.
0: 만들다.
1: 네.
0: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원형을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1: 예.
0: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사라지게.
0: disappear하게.
1: 네.
0: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lady, 여자분을
1: 네.
0: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1: 네,
0: 있잖아요.
1: 무조건 세트예요.
0: 그래서
1: 네.
0: 마술사가 영어로 뭐죠?
1: Magician?
0: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1: 어색해요.
0: Right. So the
1: 네.
0: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직역을
1: 오,
0: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1: 그쵸.
0: 되겠죠?
1: Make me cry.
0: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그렇죠. Don't가.
1: 아,
0: Make
1: 그러네요.
0: me cry는 나좀 울려봐요. 그렇죠? So
1: 한번
0: don't.
1: 울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할 수
0: 아, 그럴 수도
1: 있겠네요.
0: 있겠네요.
1: 예.
0: So don't make me cry.
1: 그쵸.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0: 한바탕. 네.
1: 예.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Oh, don't make me cry.
1: Don't make me
0: Alright.
1: cry.
0: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1: Watch.
0: Watch.
1: Yes.
0: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1: 에.
0: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아.
0: watch라고 하는 게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어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watch를
1: Watch.
0: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자, 읽어 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손을 이렇게 비비면 사라졌어요.
1: 진짜 마술사다. I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그리고 사라졌다.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I
0: 내 손을 비비다.
1: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And it's gone.
0: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가네요, 창의력이.
1: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1: 비비다? 아, 롭!
0: rub이죠, rub. Alright,
1: <럽! 웃음> 맞네요.
0: rub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1: 네.
0: 막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1: 네.
0: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 네.
0: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술사들 보면 막
1: 맞아요.
0: 이러잖아요,
1: 그거 많이
0: 그죠? 네.
1: 해요.
0: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죠?
1: 네.
0: 이게 뭐야? Like this.
1: 이것처럼.
0: 네, 이것처럼 이렇게.
1: 이렇게.
0: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1: 그럼요.
0: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1: 네.
0: 행동으로 보여주죠.
1: 그렇죠.
0: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예? 양다리예요.
1: 예?
0: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1: 자, move your leg like this. 아?

0: like this.
1: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Okay.
1: So, 뭔가 describe를 할 때 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0: Move your legs like this.
1: Oh, I was walking like this.
0: I was walking like this.
1: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0: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1: 맞아요. 네.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를 가버린, 완전 가버린.
0: Yes.
1: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0: 슬픈 노래.
1: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Alright,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0: 아, 정말.
1: 거기 있어요.
0: 어,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혼자 이게 무드를 깨뜨리는 아, 지금 발언이에요.
1: 분위기 깼어요.
0: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1: 오.
0: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Dropped it.
1: Okay.
0: T.
1: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죠.
1: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0: 그죠.
1: 자, sir, I saw you dropped it 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0: 왜?
1: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0: 네.
1: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0: drop, drop.
1: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0: 네.
1: 있잖아요.
0: 네.
1: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지각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네.
1: 갑자기 표정이 너무
0: 반가워. 너무 알죠.
1: 지각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동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0: 메이크가 사역동사예요.
1: Yes.
0: 아,
1: 어쩐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자, 그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0: Smell.
1: 뭐 느껴지는 거, 네. 이런 것들.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남을 봐요. 남이 예. 보이는 거예요.
0: 예.
1: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0: 와, 이거구나.
1: 그게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0: 와.
1: 이제. 느낌 와요?
0: 네네.
1: Okay, so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0: I saw you cry.
1: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 원형.
0: 네.
1: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0: 네.
1: 너 나 봤어? 웃는 거?
0: Did you see I laugh?
1: 아,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me
0: laugh?
1: 그렇게 써야 돼요.
0: 아.
1: I가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0: 아, 그래요?
1: Right. So, did you see me laugh?
0: Did you see me laugh?
1: Uh-huh.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0: 오케이. 네.
1: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0: 네.
1: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0: 똑같이?
1: 이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0: 아.
1: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 잘 봐.
0: Watch me dance.
1: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0: 아.
1: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0: 조금이나마
1: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0: 사실은. 네,
1: 오케이.
0: 네, 네.
1: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0: Sir, I saw you drop it.
1: 자, 이랬을 때
0: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1: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조건 아니었어.

0: 이러면서 사라지세요.
1: 예,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2: 아니요,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세팅을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네. 수 있죠. I was just you. Could I, kiddo?
0: Alright.
1: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2: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내가
1: I was just,
2: 에이, 몰랐겠니?
1: 시험한 거. Test you.
2: 네. 진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1: 네, 네, 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0: Okay.
1: 이거죠.
0: So I was just test you. Could I, kiddo? 네.
1: 오.
0: Testing you.
1: 아, 테스팅이었구나.
0: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1: 네.
0: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1: 네.
0: 라는 식으로 해서요. I was testing you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1: 오.
0: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I was testing you. 에이,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1: Yes.
0: 시험한 거야.
1: Okay.
0: So I was testing you. Good I kiddo. So 테스트는 시험하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1: 과거 진행형.
0: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내가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0: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오. I was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1: 네.
0: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1: 네.
0: 일단은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1: We were studying.
0: 그렇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1: For exam.
0: For
1: the exam.
0: Yes. 이렇게
1: yes.
0: 과거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 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1: this. For.
0: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1: 네.
0: 뒤에 갑자기 Good I.
1: 저는.
0: Good I. 저는.
1: 저는.
0: 네. 자, Good I.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렇죠?
1: 그렇죠.
0: 눈썰미 좋아. 웃어.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1: 네.
0: 아우,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Good I, Good I. 이런
1: good
0: 식으로
1: I.
0: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1: Kiddo.
0: Kiddo. 근데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1: 네.
0: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Kiddo.
1: Kid.
0: Kid가 들어가
1: 네.
0: 있죠?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kiddo. 꼬마, 아니면 녀석,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1: 오.
0: 그래서 kid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 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부르다
0: 그냥
1: 보니까?
0: 키러예요. 네.
1: 아,
0: 마치 girl 대신에 gal 이라고도 쓰거든요.
1: 아,
0: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1: 아, 네. 우리도 아이고 이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Good eye, kid.
1: 아하.
0: 이렇게 good eye, man 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왕초보 영어하면서 정말 많은 네.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오,
1: 네. 저희 또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언니 오빠들이
0: 많이,
1: 많이 보시니까 근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라 그라이 언니.
2: 근데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어? 갑자기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2: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돼요.
2: 손에 아예 이렇게 예. 써놓고 다니세요.
1: 그라이.
2: 오케이, 그라이.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

0: 들어 주셔야 돼요.
1: Okay.
0: Did I?
1: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1: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0: 와우.
1: 네. 마술사님, 그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0: Sir, oh, I saw you drop it.
1: I saw you drop it.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 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 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0: 어, 그래요?
1: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0: 다시 우리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네, 외쳐볼까요?
1: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0: 네, 좋습니다.
1: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0: 네.
1: 이 행동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0: 음흠.
1: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0: I saw you
1: 우는 거
0: cry.
1: 그냥 동사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0: I saw you drop it.
1: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0: 네. Did you see?
1: 허나. 너 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0: 너 나 봤니?
1: Mm-hmm. Did you?
0: Did you me?
1: Did you see me?
0: Did you see me laugh?
1: 그렇죠.
0: 아.
1: Did you see me laugh?
0: Yes.
1: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아요. Did
0: 그죠.
1: you see 한 다음에 Me laugh. 이건 좀 이상하죠.
0: 아, did you see me laugh? 이렇게.
1: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참고로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ing도 가능해요.
0: 아,
1: I saw you crying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0: 웃는 걸 봤어.
1: 네, 그거는 정말 더욱더 현장감을 살려주죠.
0: 네.
1: 한참 그러고 있는 거 봤어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1: 다음은요. 아,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0: 네.
1: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0: I was washing my face.
1: 그죠? Wash 안 되고 washing my face.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요.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오, 역시 연기 깎아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0: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Alright, 읽어볼게요.
3: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4: 주세요.
5: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6: Sir, I saw you drop it.
5: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Yep.
2: I rub my hands like this, mm-hmm. and it's gone.
0: Oh, sir, I saw you drop it.
2: I was just testing you.
0: Oh.
2: Good eye, kiddo.
0: Yay.
2: Good eye.
0: Good eye. Wow.
1: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1: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0: 네.
1: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0: 네.
1: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에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입영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좋아요.
0: 오늘 좀 특이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구점. 필요한 학용품을 찾아 문구점 산만리 파트 1.
1: 근데 솔직히 문구점 가면요.
0: Yeah.
1: 필요한 게 없는데도 자꾸 사게 돼요.
0: 맞아요.
1: 나는 다이어리를 쓰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0: 이상하게 한 번, 한 줄 정도 몇 줄 쓰다가 안 쓰게 되는데
1: 또 내년에 보고 아, 이거 안 썼네.
0: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0: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필통이라든가
1: 어...
0: 특이한 거 버튼 누르면 막 나오고 이런 필통도 있었었거든요.
1: 감성 있죠.
0: 예전 일이지만
1: 네.
0: 아무튼 그 뭐랄까 그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 뭔가 이게 추억을 이야기하고
0: yes.
1: 나의 어떤 그런 좀 비어있는 감정을 메꾸는
0: 맞아. 감성이 좀 들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오케이.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오,
0: 원하는 공책이 있는
1: 있네.
0: 거예요.
1: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화려한 거 많이 찾는데, 또
1: 맞아요.
0: 살짝 중학교,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좀
1: 네.
0: 뭔가 좀 심플한 거, 이런 거 많이
1: 맞아요.
0: 찾죠. 자, 두
1: 예.
0: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색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1: 그쵸.
0: 그렇죠?
1: 원하는 컬러가 또 있나 보죠.
0: That's right. 자, 영어로
1: 좋습니다.
0: 바꿔볼게요.
1: 예. 문구점에 가서 또 영어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0: All
1: 제가.
0: 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Doggone. Can I help
1: 안녕하세요.
0: you?
1: 혹시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Do you speak English?
1: Ah,
0: Sorry.
1: yeah. Okay.
0: Oh,
1: I am
0: you're
1: finding.
0: trying to find,
1: Yeah,
0: okay.
1: this notebook.
0: Ah, like
1: Yeah,
0: this.
1: yeah, yeah, yeah, yeah.
0: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ah. 잠깐만, 근데.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
0: Sorry?
1: color,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another color.
0: Oh, a different color.
1: Yeah.
0: It comes in blue,
1: Blue?
0: but it's sold out.
1: Ah,
0: Yeah, it's
1: 근데.
0: sold out. It's all gone. Yeah.
1: Yes.
0: I'm sorry.
1: Ah, it's okay.
0: That's the most similar one.
1: 아.
0: 아유, 정말.
1: 네.
0: 이 해외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문구점이라는 게 따로 별로 없거든요.
1: 그냥
0: 찾기가
1: 다
0: 쉽지
1: 같이
0: 않아요.
1: 팔죠.
0: 맞아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약간 우리 같은 추억은 좀 없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오늘 나오는 것에서 굉장히 어휘 같은 것도, 아, 우리 이거를 몰랐다니 하는 게 많을 겁니다.
1: 오,
0: 오케이. 자,
1: 궁금합니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3: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3: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1: 네, I'm looking for a like this.
0: 자, 일단 앞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1: 나는 look for 하고 있어. 에, BING잖아요. 그래서 look for가 찾다예요. 저또 이것도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Look for 이것을 like this. 여기서 끊어도
0: 오케이.
1: 되겠네요. 예,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책.
0: 공책이 필요합니다.
1: 공책이니까 그냥 북이 아니라 notebook이겠네요.
0: 오.
1: Yes. 우리가 이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쓸때 사실
0: Right.
1: 노트북 쓰잖아요.
0: Like laptops, right?
1: 랩탑인데, 그죠? 예.
0: 오케이.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 notebook like this. 정답입니다. 원워드로 해주시고요. 노트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1: 네,
0: 않으니까
1: 맞아요.
0: 노트북 공책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이거 나온 김에 당연히 우리 교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1: 교재요?
0: 그렇죠? 우리가 왕초보 영어도 교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1: 예.
0: 영어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안 떠오르죠.
1: 교재는
0: 별거 아닌데.
1: 한자잖아요. 교재는 한자인데, 교재 그러면은 학습지 뭐 이런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를 필기하는 느낌보다는
1: 예.
0: 그것을 참고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1: 배우는
0: 보고하는 거.
1: 거.
0: 우리 왕초보 영어 교재 같은 그런
1: 교과서
0: 거.
1: 같은 거.
0: Right,
1: 아,
0: right.
1: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북 아니에요? 북?
0: Book.
1: 예.
0: Okay.
1: 북.
0: 자, book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바로
1: 아,
0: textbook. Textbook,
1: 텍스트북이에요?
0: yes.
1: 오.
0: 이것도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구성이 돼 있고요.
1: 아.
0: text가 들어간 book. So, textbook을 보고 사실 뭐 노트북에 이렇게 필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맞겠죠. 자,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슬기 씨가 이거를 암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1: 네.
0: 했었죠. So, 우리 look for something 한다는 거. 이게 바로

0: 뭔가를 찾다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for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얻고자 하는 게 많아요.
1: 네.
0: for 뒤에.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비슷한 표현들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를 얻으려고 나는 look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look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find랑 좀 다르다 그랬었죠.
1: 아, 맞아요.
0: look for 하는 것은 이미 찾아냈나요? 아니면 찾고 있나요?
1: 찾고 있어요.
0: yes. 이거는 예.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I'm
1: 네.
0: looking for something, right?
1: 예.
0: but find는 찾아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so I already found it. 이런 식으로. Okay, so look for something. 아예 덩어리고요. 진행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kay?
1: 네.
0: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 누나 찾고 있는데요.
1: 아.
0: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난 찾고 있다. 나의 누나나 뭐 언니나.
1: I'm looking for my sister.
0: 그쵸. I'm looking for my sister.
1: Yeah.
0: Have you seen her? 막 이러면서. 자,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1: 네.
0: 주어, 비동사 돌리면 됩니다.
1: 그쵸.
0: 바꾸면 돼요. 이거. 너 나 찾고 있니? 너 나 찾고 있는 거야? 계속 두리번거리길래.
1: Yeah. Are you looking for me?
0: 그렇죠. Are you looking for me?
1: Uh-huh.
0: Very nice. Look for. 이것도 사실 몇 번만 써보면요. Find랑 느낌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I am finding my sister.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1: 네,
0: 좀
1: 네.
0: 과정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이러면 읽어볼 텐데 이 정도에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Looking 하고 있는데 뭘 얻으려고? 뒤에 것을.
1: Mm-hmm.
0: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1: I am looking for my sister.
0: Are you looking for me?
1: Are you looking for me?
0: 네. 자, 이제 for 관련해서 제가 좀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1: yes.
0: 표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Ask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Ask for?
0: Right.
1: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0: 자, 그거는 그냥 ask고요. Ask for something은요, 뭔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1: 아.
0: 자, for 뒤에 것을 내가 원한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Okay, so, 뭐, ask for something은 내가 물어봐서 for 뒤에 있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1: 오.
0: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죠?
1: 네네네.
0: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Apply는 뭔가 제공하는 건데요?
0: 아, 그거는 provide고요.
1: 아이고, 많이 못 갔네요.
0: 많이 못 갔어요.
1: 예.
0: Apply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I'm applying for a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아, 찾고 있는 거네.
0: 맞아요.
1: 구직.
0: 이거는 구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1: 네.
0: 신청하는 것을 apply for 한다고
1: 지원하다.
0: 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거죠. For
1: 예,
0: 뒤에.
1: 예, 예.
0: 그러기 위해서 내가 apply를 한다. 그래서
1: 아,
0: for가 항상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요거는 노트북 원하는 거예요.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여기 좀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 이러면서. We might have a one over here. 진짜 이 문구점 사장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0: 네.
1: 거기에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게
0: 심지어 디자인까지
1: 네
0: 오.
1: 지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있을지도 모르겠다. Might have.
0: Might have
1: 비슷한 것 이렇게 끊을까요?
0: 것 오케이.
1: 예, 원이 것이잖아요. Over here 여기에.
0: 여기에
1: 그러면은 여기에 비슷한이 들어가야겠네요.
0: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1: 아, same one은 이상해요.
0: Same one?
1: 예.
0: Okay.
1: 그래서
0: same은 뭐죠?
1: same은 비슷한.
0: 네? 죄송한데 비슷한이 아니라면서요.
1: same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0: 맞아요.
1: 예,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는 제가 왜 아냐면요.
0: S로 시작하죠.
1: 저는 이제 저희 가족끼리
0: yeah.
1: similar look을 입는 걸 좋아해요.
0: 요즘에 약간
1: 예.
0: similar look 이 말이 또 유행이죠.
1: 맞아요. family look, similar look.
0: 똑같으면 오히려 조금 촌스럽다라고 해서
1: 맞아요.
0: 비슷하게 가죠.
1: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예, 스펠링이 관건이죠. C, 밀, 밀, 러.
0: Okay.
1: Yeah, similar.
0: Okay. S-I-M-I-L-A-R.
1: Similar.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So,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Yes.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그, 예전에 무슨 공항 사진 같은 게 뭐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었는데,
1: 네.
0: 예전에는 왜 커플끼리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아우 너무 티를 낸다 막 이래가지고 에이. 약간 같은 계열의 색을 입는다든가 무늬가 비슷하다든가. Am I right?
1: 진짜 yes. 은근히 티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뭐 similar look이다 또 유행을 했었는데 so similar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방금 슬기 씨가 얘기했던

0: 같은이라고 하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1: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쌤쌤이라고 하는
0: 쌤쌤. 쌤인데 얘는 더를 넣는 게 중요해요.
1: 아, 그래요? 네.
0: 왜냐하면 같은 것은 뭐 비슷한 거랑 아예 다르죠. 네. 딱 특정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the same 뭐뭐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더랑 같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보세요. 여기서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장님은
1: 네.
0: 확신이 차이 있나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네.
0: 있을지도 모른다?
1: 확신 많이 떨어지는데요.
0: 어디서 할 수 있어요?
1: Might have.
0: That's right. Might이라고 하는 조동사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뭐 그렇다, 100%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Okay, let's see. 어디 보자. 이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1: 네.
0: Okay? So, 한번 might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녀가 너에게 뭔가를 물어볼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느낌. 자, 그녀가 너에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뭔가를.
1: 그녀가 she might ask
0: you
1: 뭔가
0: something.
1: Yeah.
0: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Mm-hmm.
0: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늦을지도 몰라. 아, 내가 내일 약속이 있을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아무튼 나 늦을지도 몰라.
1: I might late.
0: 이거 실수 잘 안 하는데.
1: 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0: Mm-hmm.
1: I might
0: Be late?
1: Be late. 아, yeah.
0: 왜냐면 late은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1: 네네.
0: 비동사의 원형은 be 되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살짝 헷갈리죠.
1: 그렇죠. Right. 이게 딱 안 떠오르죠.
0: Yes, yes.
1: 네.
0: So, might be의 동사원의 ask, might be의 동사원형, 비동사의 원형 be입니다.
1: 예, 예.
0: Right. 자, 요거 갈 때 확신에 찬 듯이 낭독하면 엄청 어색하죠?
1: 그렇겠네요.
0: 떨어지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might ask you something.
1: She might ask you something.
0: I might be late.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진 않겠으나
1: 네.
0: 항상 이 might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같이 알아야 돼요. 그 might 대신에 may가 나올 수도 있고 mus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 right? 그러면은
1: 네.
0: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1: 오호.
0: So might이 일지도 몰라. 라면은
1: 예.
0: may는 거의 비슷한데요.
1: 오.
0: 살짝 달라요. 약간 뭐뭐 할 수도 있지. 살짝 확신이 올라가요.
1: 예?
0: 그리고 must는 확 올라갑니다.
1: 와.
0: 강한 확신, 추측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랬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1: 그럼 지금 이 문장의 might 대신에 얘네들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0: 가능하지만 이 전달하는 그런 확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1: 예, 예, 예. 오케이? 뜻이 달라지네요.
0: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1: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네, 여기서 참고로 one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지 네.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0: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1: 네.
0: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 다른 컬러가 필요하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약간 white color 좋아했어요.
1: 아, 그래요?
0: 깨끗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문이 막 묻기 시작하죠.
1: 저는 때타가지고. 저는 무조건 블랙이요.
0: 실용적이었구나.
1: 예, 그럼요. Does it come in cover colors? 이게 약간 느낌이?
0: 이게 뭘까요?
1: Come in. 들어오나요?
0: Come in.
1: 이런 것도 취급하나요? 이런 느낌인가?
0: Something like that,
1: 예.
0: I guess.
1: 그러면은 아까 이건 노트북이 될 것 같고, 그 노트북이 커버가 색깔이 다른 거. 여기 달라야 되겠네요. Does it come in another? Another 할까요? 다른
0: okay.
1: 거니까.
0: Alright.
1: 예.
0: Good try.
1: 예, another cover. 또 다른 커버 색깔이 있나요?
0: 오케이. Okay.
1: 예.
0: 뭔가 해석은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Alright. 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another cover colors? 자, 일단은 다른이라고 할 때 another이라고 하는 거 쓴 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답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1: 네.
0: 이게 여기서는 안 돼요.
1: 그래요?
0: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 different이에요.
0: 왜냐하면 another 같은 경우에는 another color 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수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복수로 쓸 거면 other

0: 아,
1: 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0: 그렇구나.
1: 문법적인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0: 그 여기 other는 돼요?
1: Other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Other
0: 오.
1: covered colors 이런 식으로. 오케이.
0: 오.
1: 근데 different 이거 말고 다른, right?
0: 예.
1: 굉장히 심플한
0: 그러네요.
1: 표현으로 썼고요. 이 different 할때 많은 분들이 강세를 잘못 줘서 different 사음절처럼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I의 강세를 꽝 찍고요.
0: 네.
1: 거의 T는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0: 아.
1: 이런 느낌이죠. Different. Different.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T가, 살짝 T가 나지만, 연음으로 읽을 때는 거의 T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0: 오.
1: Alright? So 앞쪽에 강세 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0: 네. different.
1: Okay? One more time.
0: different.
1: Different. 이렇게 돼야지
0: 오.
1: different. 오케이? Okay?
0: 에.
1: 자. 그리고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다른 표지 색으로도 나와요라고 했는데 어떤 색으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때 일단은 나온다 come 쓰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색 앞에다가 in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 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me in 색 쓰면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0: 우와.
1: 예를 들어 come in gold, come in green
0: 예.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come in 이런 색상으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와요라는 해석이 있으니까
1: 네.
0: 저는 뭔가 come out이 돼야 될것 같은 그런
1: Right.
0: 느낌이 드는
1: 그러니까 이게
0: 거예요.
1: 해석된 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0: 네.
1: 문장 흐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자기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 수가 없죠. 좀 한정된 상황에서 해석만
0: 맞아요.
1: 해버리는 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 과 핑크색으로 나온다를 활용을 해서
0: 예.
1: 그건 일단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와요. 이렇게 하면 되죠.
0: It comes.
1: It
0: 예.
1: comes. 그런데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그렇죠. In blue and pink. 자, how about this? 그 드레스는
0: 네.
1: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하면 중간에
0: 오.
1: also를 한번 넣어서 느낌
0: 예.
1: 살려볼게요. 뭐 그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드레스는 빨간색으로도 와요 이래야겠죠?
0: The dress comes in also red.
1: 아, 오케이.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Ah, the
1: 이렇게
0: dress
1: 하면
0: also comes
1: 이건
0: in red.
1: 검정색, 흰색도 있지만요. 사실 빨간색으로도 나옵니다.
0: Yes.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떤 색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셔야 돼요.
0: 네.
1: You know?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comes in blue and pink.
0: It comes in blue and pink.
1: The dress also comes in red.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Alright. 자, 응용 문장, 질문형을 할 텐데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0: 네.
1: 그건 나와요. 그럼 it comes잖아요.
0: 예.
1: 그럼 질문으로, 그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Does it comes?
1: Does it comes?
0: 아, does
1: Does
0: it
1: it come?
0: come?
1: 이렇게. 살짝 헷갈리죠, 그죠?
0: 네.
1: 자, 그러면 그게 나와요. 검정색으로도요. 그래서 뭐뭐뭐 to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0: Does
1: Does
0: it come
1: come
0: in black too?
1: to 그렇죠.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0: Yes.
1: also come in black?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네.
1: 이런 것들은 이런 문구점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옷
0: 오.
1: 사러 갔을 때 특히 그렇지 않나요?
0: 그쵸,
1: 아, 나 이거
0: 그쵸.
1: 사이즈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데 색이 별로네. 이랬을 때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Al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꼭이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0: 왜요?
1: 파란색으로도 나오는데 품절이에요.
0: 아이고,
1: 꼭 없어요.
0: 꼭 내가 원하는 건잘
1: 잘
0: 나가더라고.
1: 나가요.
0: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비싸고.
1: 왜냐면 모두가
0: 그렇죠.
1: 원하거든요.
0: 예.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품절. 이렇게 되겠네요.
1: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배웠으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 품절이니까 다 팔렸다가 이제 저희는 알죠.
1: 오케이.
0: 워낙
1: 이거
0: 이거는
1: 외래어로도 쓰지 않나요, 사실?
0: 너무 많이 그 현수막에
1: 걸어놓죠?
0: 걸어놔요.
1: 그거 보면은 눈물이 딱 나죠? 그죠? 아, 못
0: 맞아요.
1: 썼구나.
0: 이거 주문해서 못 받아요?
1: 아,
0: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예.
1: 콘서트 티켓 같은 거면 5초 만에 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맞아요. 광클 해야 돼요.
1: 광클.
0: 아주 열심히 클릭.
1: 그래도 될까 말까?
0: 네.
1: So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맞습니다.
0: Yes.
1: 자, sold out은 중요한 게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0: 오.
1: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썼죠? So it
0: 그렇구나.
1: is sold out 인 상태예요. sold-out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So sold-out은 품절인, 뭐 매진인 티켓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Correct?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요거 우리 달아놨었죠, 그렇죠?
0: 네.
1: Right? Also 해서 약간 양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또한 뭐뭐 도로 쓸 수 있었던 거. Right? 자, 예를 들어 이 also는요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면서 출발을 해도 돼요.
0: 아.
1: also를 앞에 넣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또한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0: also it's free.
1: That's it. Also it's free.
0: Yes.
1: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어 뒤에 바로 뒤에 넣어서
0: 네.
1: 저는 또한 AA batteries도 필요해요. AA batteries가 우리가 왜 AA 해가지고
0: 아,
1: 좀 굵은 배터리
0: 네네네네.
1: 살짝 굵은, right?
0: 네.
1: 저는 또한 필요해요. 그러면 어때요?
0: I also need
1: AA 배터리들.
0: AA batteries.
1: 오케이. Okay. 그나저나 이거 size 뭐 AA, 뭐 AAA,
0: 예.
1: AAA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Double, triple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lso, it's free.
0: Also, it's free.
1: I also need AA batteries.
0: Oh, I also need AA batteries.
1: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계속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시킬 건데요.
0: 네.
1: Also는 to랑 비슷하고요.
0: 음?
1: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더라고요.
0: 알죠.
1: 그런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0: As?
1: 문장 보통 맨 뒤에 넣어서 as, 이러면은 또한이라는 뜻이 돼요.
0: 그래요?
1: 역시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0: 누가 쓰죠 이렇게? 저는 뵌 적이 없어요.
1: 영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
0: 아.
1: 자, 아우 잘했다 잘.
0: 아, as well 인가요? 어 그래요?
1: 정답
0: 오.
1: 맞습니다. Oh, I like this one as well. 이러면 어, 나 이것도 한번.
0: 이것도 좋아요. 네.
1: 이거는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의 격식의 느낌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 조금 더 성인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아주 좀 점잖은 느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0: 네.
1: As well 같은 경우에 얘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0: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0: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1: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1: 그렇죠. in이 중요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2: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3: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2: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입으로 직접 도전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Look for something.
0: 어허.
1: 아, 뭔가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거였죠.
0: Yes.
1: 입영작 할 때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0: Okay.
1: Alright. 자, 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0: Oh, I'm looking for my sister.
1: There you go. I'm looking for my sister.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이런 공책 찾고 있는데요. 자, 저는 찾고 있어요. 공책을 일단 거기까지 하면은
0: I'm looking for a notebook.
1: 이런
0: Like this.
1: Like this. 자, 세 번째입니다. 너 나 찾고 있는 거니? 너 나 찾고 있어?
0: Oh, are you looking for me?
1: There you go. 진행형으로 또 썼네요.
0: Yeah.
1: 같이 읽어볼게요. I am looking for my sister.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Are you looking for me? Okay, 다음은요. Come in 어떤 색이 나와야 됩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아, 그 드레스 빨간색으로도 나와요. Also를 좀 넣어볼게요. 그 드레스는 또한 빨간색으로 나온다.
0: The dress also comes in red.
1: Yes. 자, 그거 검정색으로도 나와요. To를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0: Yes. Does it come in black too?
1: Yes.
0: Alright,
1: 하나 더 해볼게요. 다른 표지색으로도 나와요? 자, 그거는 나오나요? 일단 어떻게 해요?
0: Does it come in?
1: Okay, does it come in? 자, 다른 커버 색상들?
0: Different cover colors.
1: You got it.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dress also comes in red. Does it come in black too?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ed colors? 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5: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4: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5: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1: 네, 오늘은 진짜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는 전치사 in 넣어서 come in 요거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딜 놀러 갈 때 내가 필요한 색상이 있을 때 그때 딱딱 꺼내서 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Alright,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looking for a notebook like this.
6: We might have a similar one over here.
0: Does it come in different cover colors?
6: It also comes in blue, but it's sold out. Sorry.
0: Only this color?
6: At the moment, y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aw you dance.
1: Alright,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네. look for something or someone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너 너의 핸드폰을 찾고 있어?
0: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Alright. 자, 그날 배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0: 네.
1: 일단 연기하는 게 조금 쑥스럽다라고 한다면 목소리 키워서 낭독해보는 훈련 항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큼 영어가 느는 방법이 또 없는 것 같아요.
1: Of course.
0: 네.
1: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0: 뭐
1: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너 실망이야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1: 의외인데요.
0: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학교 점심시간에 섭섭함 토로하기 되겠습니다. 친구에게 뭔가 섭섭한 내용 대화 들어가 있고요.
1: 그때그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요.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지금 섭섭한 거예요.
2: 그니까
0: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2: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와
0: 생각이 들죠.
2: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0: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2: 그쵸?
0: 같아요.
2: 무슨 일 있나 하면서.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뭔가
2: 그치.
0: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2: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0: 예스. 다 영어로
2: 에이.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0: 그럴 수
2: 있어요.
0: 있거든요.
2: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0: Alright.
2: 슬기롭게
0: 도전!
2: 도전!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3: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2: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Hang?
3: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Play.
3: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2: James.
3: James.
2: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3: What are you saying?
2: You study bug.
3: Study bug?
2: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know? So I can't play with you.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Really?
3: Yeah, you should study with
2: Study with
3: me.
2: me? 오케이, let's study.
3: Okay.
2: 예.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5: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5: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2: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0: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2: Why didn't you
0: 왜
2: sit까지?
0: 너는 sit하지 않았니?
2: 네. 나와 함께.
0: 나와 함께.
2: 그쵸.
0: 언제요?
2: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0: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그래요?
0: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 영어에서 단어 하나만 비워놨는데,
2: 예.
0: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그러면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0: 오케이.
2: 런치 타임?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2: 아,
0: lunch.
2: 애쉬
0: 그죠?
2: 들어가는구나.
0: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쵸?
2: 네.
0: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2: 나인.
0: 이렇게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unch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2: 오.
0: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2: 그쵸.
0: 하면 되겠어요?
2: 그러면 at dinner
0: 그렇죠.
2: 이겠네요.
0: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2: 예.
0: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2: 근데 이게 런치 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게 쓰면 안 돼요?
0: Lunch time도 틀린 건 아닌데,
2: 예.
0: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2: 아,
0: Right?
2: 좀더
0: So we just
2: 짧게?
0: get at lunch,
2: 에,
0: at
2: at lunch.
0: dinner, 이런 식으로, at
2: 더
0: breakfast.
2: 간단하네요.
0: Yeah, of course.
2: 네.
0: 그, 원어민들도 긴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2: 네.
0: 자, 여기 지금 앞에 why가 나왔잖아요.
2: 네.
0: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2: Why didn't you?
0: 자, 그러면 너왜

0: 뭐뭐 안 해가 아니라
1: 뭐뭐 하지 않았어?
2: 그렇죠.
1: 예.
0: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 안 했는지에 그쵸?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So 여기서는 너 왜 과거에
1: 앉지 않았어?
0: 아,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 원형. 그래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따지는 게 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안 깨워서 저 내가 늦은 거예요.
1: 아, 믿고 잤잖아요.
0: 와, 그래서 아, 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안 깨운 거야?
1: 아.
0: 너 왜 나 안 깨웠니?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그렇죠. Wake me up.
1: Yes.
0: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1: 음?
0: 자, 두 번째입니다.
1: 네.
0: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 왜 그 도서관에 안 왔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1: Library.
0: Library. The library.
1: 네.
0: Right? 너 그 도서관에 왜 안 왔어?
1: Why didn't you come
0: to the
1: library?
0: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 네.
0: So,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1: 맞아요. 그렇죠?
0: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1: 예.
0: 왜 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 안 했지?
1: 어허?
0: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 Yes.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음?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1: 네.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아,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1: 아, 뭐 이유가 있네요.
0: 네. 내가 아. 제임스랑만 노니까.
1: 아, 질투쟁이.
0: 아, 질투쟁이.
1: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0: Because you 뭐 이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치고요.
1: 그쵸. 너가 놀았어 제임스랑.
0: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1: 놀았어요.
0: 좋아요.
1: 네. 근데 랑만 놀아야 돼요.
0: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 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1: Always 놀았나 봐요.
0: 어.
1: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0: 오케이.
1: 그쵸? 아,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0: 오케이.
1: 네, always.
0: Alright.
1: Yes.
0: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1: Mm-hmm.
0: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1: 네.
0: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1: 아,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나,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1: 아,
0: only를 썼습니다.
1: 아,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0: 네,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1: 예.
0: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1: 그쵸,
0: 비슷하지만
1: 그쵸.
0: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 예.
0: 자, 일단은 이 hang 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 out의 hang만 잡아 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이게 헝 아닌가요? 헝? 헝, 헝, 헝.
0: 헝, 헝?
1: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0: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예.
0: 정답은 맞습니다. 헝,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아웃 이런 식으로.
1: 아,
0: 이게 행드도 있어요.
1: 행드.
0: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1: 오.
0: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0: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1: 아.
0: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1: 그러면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0: 그렇죠. 뭔가 hang out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hang을 쓰는
1: 네.
0: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1: 음흠.
0: 자, 그래서 out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hang out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1: 놀다.
0: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1: 그럼 요거랑 뭐 play랑은 어떻게 달라요?
0: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1: 아우,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깨뚫었네. 아.
0: 계속, come on.
1: 조금 참을걸.
0: Ask me something. 자, 그러면 hangout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1: 그래서
0: 놀자, 이런 것도 돼요.
1: 놀자.
0: 하자.
1: Let's hang out.
0: 그들과.
1: With them.
0: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1: Mm-hmm.
0: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1: Hung out.
0: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Yes.
0: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네.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0: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네.
0: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1: 오.
0: 플레이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플레이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1: 아.
0: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1: 네.
0: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보통 아이들이죠. 완전 아이들.
1: 에이.
0: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1: 맞아요.
0: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1: 네.
0: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1: 예, 예,
0: 밖에서
1: 예.
0: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0: 맞아요.
1: 에.
0: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죠.
1: 매치가 잘 안 되죠.
0: 맞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행아웃이
1: 행아웃.
0: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예.
0: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1: 그러네.
0: 티격태격 하는 느낌.
1: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0: 그렇죠.
1: 이렇게 해가지고.
0: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1: 그렇죠.
0: 네.
1: Well, you we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0: 네.
1: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0: 오글까지는
1: 꺼끌어도 되겠죠.
0: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1: 그쵸?
0: 이러지 않아요.
1: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0: 네.
1: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0: 뭐가
1: 공부하느라.
0: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1: 공부하느라.
0: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0: 예.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1: 되게 좁네요 여기가
0: 네.
1: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0: 예.
1: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0: 일단은 스터디가
1: 예.
0: 있어야 되긴 하겠죠
1: 일단은
0: 그렇죠?
1: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 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네 커즈
0: 네.
1: because의 줄임말이에요
0: 어떻게든
1: cause study
0: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1: 어 그래요
0: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study
1: 아 뭐예요
0: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1: 왜요
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우와.
0: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1: 예.
0: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예요.
1: 예.
0: 때문에라는
1: 그러니까
0: 거?
1: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okay. 머리를 굴렸는데요.
0: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1: 네.
0: 아,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1: 와.
0: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1: 네.
0: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1: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0: 아 이거요.
1: 예.
0: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뭐라지는 없지만
1: 아니,
0: 항상
1: 근데
0: 있어 왔습니다.
1: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0: 그렇죠. 보통은
1: 예.
0: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1: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0: 틀린 과거는. 건 아니에요. 전혀 네.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1: Yeah.
0: So, for example,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

0: 근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 원래
1: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Do
0: 숙제란다.
1: my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네요.
0: 자, 일단 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근데 무하느라 바쁜데? 그럼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우. 자, how about this? 있잖아, 그녀는
1: Yeah.
0: 항상 바빠.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구나.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이러면서
1: 아.
0: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1: 아.
0: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1: 예.
0: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0: 있어요.
1: 뭐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0: 네.
1: 계속 바빠요.
0: 뭐 그래서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버리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두
1: 네.
0: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1: 와.
0: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0: 네.
1: 나못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0: I'm
1: 있잖아요.
0: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So,
1: 우와.
0: 이러면
1: 와.
0: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실용
0: realize.
1: 영어 완전.
0: Yes, yes.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 a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1: 아.
0: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바쁘다라고 해서. 그래서
1: with로.
0: let me just show you. 자,
1: 미스
0: 나 뭐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doing something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1: 네.
0: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
0: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1: 그러네요.
0: So,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1: 예.
0: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1: 네네네.
0: Right?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1: 아,
0: 할 때.
1: 그쵸,
0: right?
1: 그쵸.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쵸?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 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1: uh-huh.
0: 저쪽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0: Yeah.
1: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 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아,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0: Yeah.
1: 약간 뭐
0: yeah.
1: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0: 그렇죠.
1: 예.
0: 살짝 자존심 부리면서.
1: 그렇죠.
0: 오케이. Right.
1: Yes.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Mm-hmm.
0: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또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1: 떨어지죠.
0: 미지근한 느낌?
1: 예.
0: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렇죠?
1: 네.
0: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예.
0: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1: maybe
0: 그녀가 너를 안다.
1: You
0: 그녀가
1: she knows you.
0: 그죠? Maybe she knows you.
1: Uh-huh.
0: Maybe she knows you.
1: 그쵸?
0: I don't know. 이러면서
1: 예.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1: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it
0: It's
1: fact.
0: True.
1: It's true.
0: Right. It's true. So maybe it's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요?

0: 바뀌는 건가요?
1: 크게 바뀌진 않아요. 아.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네.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좀 이상하죠.
0: 아, 그러네.
1: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0: 그렇게 되는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네.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네.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Yeah.
1: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0: Maybe she knows you.
1: Maybe it's true.
0: Maybe it's true.
1: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0: 네. 어? Maybe.
1: 제가 쓰는 게 아니라.
0: 아, 숙제예요?
1: 여러분들이 아. 써야 돼요.
0: Okay, I'm busy doing 힌트 homework.
1: 힌트 드리면 제 생각에는 yes. 한 80% 막 알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하군요.
1: Should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0: Yes.
1: P로 시작해요.
0: 아, 예. 네,
1: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0: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1: 아, 예? Yeah? Okay.
0: 예, 뭐 노래 제목인지.
1: Perhaps.
0: Perhaps.
1: 맞습니다.
0: Yeah.
1: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0: 오.
1: 그리고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0: 약간 문어체적이군요.
1: 예, 맞아요.
0: 예.
1: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0: 예.
1: 아마 그럴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0: 예.
1: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0: perhaps예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똑같은 걸 쓰진
0: 않아요. 네, 똑같은 걸 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1: 자,
0: maybe보다 세고 P.
1: PR로 시작해요.
0: 와, 아, probably인가요?
1: 발음이 아. 너무 probably 아니에요.
0: probably, probably 이건가?
1: 만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guys,
0: 스펠이 같이
1: 알아두세요.
0: 오, 맞네.
1: 맞습니다.
0: 오.
1: 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probable.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0: 네.
1: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0: 네.
1: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0: Maybe보다는 확실히
1: 네.
0: 네, 좀 더 있네요.
1: 그러니까 물론 이 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0: 네.
1: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0: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3: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0: Yes.
1: 원형, 너 왜 과거에 뭐 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나 안 깨웠어? 너 왜 나 안 깨운 거야?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Mm-hmm.
1: 너 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 왜 안 왔어 그 도서관에?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0: 네.
1: 세 번째.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 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0: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At lunch까지.
0: Yes.
1: All 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0: Yes.
1: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0: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1: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0: I'm busy doing my homework.
1: Doing my homework.
0: Yes.
1: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All 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0: Yes.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너 내 핸드폰 찾고 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1: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0: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0: 오.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네.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요.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승희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1: 응.
0: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나 있어요.
0: 예. 자,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 중요해요.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1: 네.
0: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다 가면 그 행복 말로 못 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0: 아하.
1: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0: 아.
1: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1: 예.
0: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

0: 대신 자리 맡아두기 해서 학생이 아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되거든요.
0: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자,
1: 맞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1: 어허,
0: 자, 이
1: 예.
0: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Stain?
0: What room are
1: room?
0: you staying in? What
1: 아,
0: room number?
1: number?
0: Yes.
1: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1: 아,
0: sorry.
1: 예, 오케이. 310.
0: Ah,
1: Yes,
0: okay. Room
1: my
0: 310.
1: mom will come 2 minutes later.
0: Oh, your mum is coming in 2 minutes.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0: Yeah.
1: Room key? I have?
0: Do you?
1: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0: 아.
1: 엄마가 오시네요.
0: Is that your mum?
1: 예.
0: 아.
1: 그, 저기, here, key, room key,
0: Okay, you
1: and
0: have.
1: my mom call me.
0: 아, okay, great, great, great. Okay.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조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몇 호실에 묵고 있죠?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Right.
1: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0: Okay,
1: Are you
0: alright.
1: staying?
0: Okay,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so what room are you stay in? 정답은요?
1: staying.
0: Because yes,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랑 뭔가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1: 그러네요.
0: 지금 한참 묻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So 무슨
1: 네네.
0: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는 머물다, 묵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이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1: What
0: 뭐라고 할까요?
1: color?
0: What color, right? What color?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1: What
0: What
1: room?
0: roo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 명작이 아닙니다.
1: 그쵸?
0: 가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을이 뭐라고요?
1: 무슨 색은 what
0: What
1: color?
0: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1: Are you?
0: 과거로.
1: Did you choose?
0: That's it. What color did you choose?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1: What room did
0: 과거로
1: you stay
0: in까지 해서
1: in?
0: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아.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1: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1: What room did you stay in?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네,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1: 네. Okay.
0: 자, 미션입니다.
1: 오.
0: 310호실이요.
1: Yes.
0: 그래서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좀 맞는 느낌?
1: 그렇죠. 왜냐하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0: 네.
1: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굉장히 현명한 역할 분담이에요.
0: 달려간 거죠.
1: 네, 맞습니다. 310.
0: Okay.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Mm-hmm. 310호실이다 mm-hmm.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넘버 써볼까요? Number.
0: Okay. Yeah. Number 310.
1: Yes.
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0: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1: 네.
0: 그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1: 오고 있다는 건데.
0: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1: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0: 와요.
1: 와요.
0: 와요.
1: 네.
0: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1: 네.
0: 좀 살려드릴게요.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빠졌습니다.
1: 아?
0: 그렇죠.
1: 아.
0: 이제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 수 있다는
1: 예.
0: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1: 네.
0: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1: 오.
0: 앞에 하나, 나머지 두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호에 300. 따라 달라요.
1: 아.
0: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말했는데
1: 아, 그래요?
0: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1: 없는데
0: 제가 추천하는 것을 하나씩 다 읽거나
1: 예.
0: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 개 읽거나
1: 아.
0: 이런 식으로. Right? So,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So,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right, so room 310 or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2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0: 자, 미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1: 네.
0: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1: 예.
0: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1: 그렇지.
0: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1: 무조건 지켜질
0: 네네네.
1: 수밖에 없는 미래의
0: 맞아요.
1: 일.
0: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1: 네.
0: So, 예를 들면 이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
1: 있다가 버스가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1: 네.
0: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1: Okay?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1: 오,
0: 아니,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인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채우고.
0: 채우고 뭐 그 30분 뒤에?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1: 예.
0: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페리를 타기도 해요.
1: 오?
0: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0: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1: 아.
0: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오, 너무 좋은데요?
0: 거의 주차를 해놓고.
1: 길 막힐 때는 yes. 최고겠네요.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 있나?
1: 네.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Mm-hmm.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1: Okay.
0: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오케이.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1: I can.
0: 나오다가 뭐예요?
1: I can come,
0: 나오다.
1: come out. 네.
0: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1: Mm-hmm.
0: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1: 네.
0: 그러니까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Mm-hmm.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예.
0: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아...
0: 둘 중에 둘 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예, 둘 다 모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1: 아.
0: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1: 아, 이거 알죠?
0: within,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1: 어.
0: So,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1: 아.
0: 그리고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그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1: 못
0: 채웠네요. 이기 때문에 해야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오케이,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4: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네.
0: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 아하.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띡 이렇게 태그해서 들어가고.
0: 맞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1: 있어요.
0: 있는데.
1: 있어요.

0: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0: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1: 그러면은 여기 room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0: 오케이.
1: 예.
0: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오,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1: 오.
0: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오, 키 어디 있어? 키 어디 있어? 하도
1: 그쵸.
0: 하니까. 그죠?
1: 모를 수가 없어요.
0: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이
1: 예.
0: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1: 오.
0: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1: 지금 당장.
0: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는
1: 그러네요.
0: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아.
0: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그게
1: 그렇죠.
0: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될수
0: 당신과
1: 있겠네요.
0: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라는 것을
1: 에.
0: 강조해 줄때쓸 수가 있습니다.
1: 으흠.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1: 아.
0: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아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1: 아, 그쵸,
0: 있으니까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1: Bill.
0: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ceipt.
0: Receipt.
1: Receipt.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1: Sir,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With
0: 이러면
1: you?
0: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1: Oh.
0: 있냐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교환
1: Yes.
0: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1: Mm-hmm.
0: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1: 네.
0: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1: Receipt.
0: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1: Receipt.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1: 네.
0: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오케이.
1: Ah.
0: Okay?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1: Yes.
0: Or, 뭐,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뭔가요?
0: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1: 아,
0: 거예요. 아,
1: 그러네요.
0: 엄마가 오시네요.
1: 나이스 타이밍. 예. 여기요.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0: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느낌인데.
1: 에, 그쵸.
0: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1: 네.
0: or right here. 이런 것도
1: Right here.
0: 괜찮겠죠? 그렇죠?
1: 편한데요?
0: 바로 여기에요. 뭐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아.
0: 많이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1: 진짜
0: 있어요.
1: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죠?
1: 네.
0: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1: 응?
0: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1: She comes here.
0: That's it, right?
1: 예, 맞아요.
0: Oh,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1: 네.
0: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0: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아,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1: here이 먼저 앞으로
0: 네, 원래
1: 빼고.
0: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1: 네.
0: 온다 여기에.
1: 그쵸?
0: 그런데 호 감탄의 느낌?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안 와? 그랬다. 아,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1: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쵸.
0: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1: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0: Yes.
1: 네.
0: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Oh, here he comes.
1: Oh, here he comes.
0: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다 대명사죠, 그렇죠?
1: 그쵸.
0: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쓸 건가?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1: 마유, 슬기,
0: 뭐
1: 뭐,
0: 그런
1: 그죠?
0: 슬기 뭐
1: 예.
0: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1: 네.
0: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1: 아.
0: 예를 들어 고유 명사.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1: 네.
0: 그랬을 때 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here
1: Here
0: comes
1: comes
0: the
1: the bus.
0: bus. 자연스럽지
1: 오.
0: 않아요, 느낌
1: 이거
0: 자체가?
1: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0: Yeah.
1: 버스 노래 나올 때, Oh, here
0: Comes
1: comes
0: the
1: the bus.
0: bus.
1: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Alright.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그렇죠?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3: Uh-huh.
0: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yeah.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엄마가 오시네요. 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3: 오.
0: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3: 네네네. Here she comes.
0: Good.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어, 그들이 와.
3: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come.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어, 그가 온다.
3: 오.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근데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Mayu.
3: 네.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Oh, is that mom. Your mom? Hi.
0: Great job, you guys.
3: Yes.
0: 오,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0: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3: 그렇죠.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3: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자,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아,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3: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3: 그럼요.
0: 영어가.
3: 그리고 또 이게, 어, 완전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에이.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Bye.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힘차게 시작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긍정주문은요. 오늘은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과 격려의 주문입니다. 자, 이 긍정주문은 선생님이 매년 이제 담임반 아이들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요. 이렇게 종이 쪽지 같은 거를 주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를 갖다가 꼭 쓰게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매해 쓰는 말이 잘하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딱 보고는 뭔가 찡 했어요. 뭔가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뭐 성적 오를 거야. 뭐, 대학 갈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하고 있어. 라는 인정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한테도 정답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거겠죠. 잘하고 있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걸 겁니다.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은요. 선생님이 해줘도 좋고, 부모님이 해주셔도 좋지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도 이 긍정 주문을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지금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이라는

어려운 공부를 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으로 오늘은 따뜻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우리 챕터 3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부터 8번까지 만나러 왔는데, 오늘 잘하고 있어란 주문을 잘준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빈칸들이 꽉꽉이 잘 들어가 있는 챕터였어요. 그치? 특히나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돼이 5번 빈칸 문제. 길이도 길이일 뿐더러 읽어가면서 이게 뭔 소리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풀어나가는 과정 잘 비교해 보면서 정답의 근거 표시하면서 따라오셔요.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겁먹지는 맙시다. 첫 번째 문장에 누구 등장합니까? Historians. 역사가들 등장합니다. 오케이. 주인공은 잡았지, 얘들아. 그치? 자, 누구에 관한 글입니까? 역사가들. 자, 근데 역사가들은요, do more than 이 이상의 일을 합니다라고 하지.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땡땡이라고 부연 설명 잡아놓고는 they also 또한 이거 합니다라고 했으니 이 이상으로 얘까지 하는구나 정도의 구조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목적 등장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이첫 번째 문장 굉장히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왜? 일단 주인공들은 누구? 역사가들. 자, 그리고 이 역사가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나오고요. 그것을 왜 하는지의 목적까지. 잘 나타내고 있는 너무 중요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가들은요,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뭐도 하냐면, 증거를 organize,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일도 하는데요. 왜? 목적이 뭡니까? create,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understandable,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they help persuasive, 설득력 있기를 바라는 narrative, 뭐예요? 이야기, 서사죠. 이 서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가 될것 같아요. 동그라미 치기로 다시 한번 핵심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 이상으로 증거를 구조화하기도 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 서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동그라미 많이 쳤죠? 중요한 첫 문장이라서 그러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인공은 역사가들. 자, 역사가들이 뭘 한다고요? 증거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구조화까지 한다고요.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왜 한다고? 왜 한다고?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서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요. 좋습니다. 잘 잡으셨으면 이어지는 내용도 얘를 중심에다가 놓고 이해를 해주시면 쉬워요. 가보도록 할게요. Chronological order, 연대기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연대기적인 순서는요, 일반적으로 무엇의 일부냐면 역사를 plausible,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부 되겠습니다. 특히 언제 변화의 원인이 중심에 있을 때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원인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인과관계가 뚜렷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과관계가 뚜렷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기술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역사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in practice, 실제로는 대부분의 역사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must go back and forth in time. 시간상으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하, 뭐 하기 위해서 pick up, 포착해내는 거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맥락을 포착해내기 위해서 시간상으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얘들아, 역사적인 기술에 있어서 연대적 순서를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상으로 앞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가들이 이러한 일도 하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목적, 결국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지. 역사를 그럴듯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목적이랑 일맥상통하네요. 더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걸 위해서 연대적 순서로 기술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기술하기도 하는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또 넘어가셔서요. 자, 지금 문장이 굉장히 호흡이 깁니다. 그쵸? 그 안에서 핵심 잡는 연습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also, 또한 나와요. 그치? 역사가들이 또뭘 합니까? 역사가들은 또한 make events understandable, 사건들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또 반복이네. 역사가들이 사건을 이해 가능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만든대요. 또 반복이에요, 그치?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by-ing 나와요. 첫 번째로는 casting, 던지는 겁니다. In a particular light, 어떤 특정 조명, 빛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지, 그치? 특정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든지, 자, ing 한 덩어리 더 붙습니다. 아니면 giving their narrative a particular tone, 그 이야기 속에 particular tone, 특정 어조를 부여한다든지,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특정 어조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건을 또 이해 가능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증거를 선택해서 구조화합니다. 왜?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합니까? 특정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어조 같은 것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등장한 것이에요. 괜찮죠? 뒤에 뭐가 나옵니까? For example이라고 해서 예시 등장합니다. 예시. 자, 어떤 예시 나오겠습니까? 이것의 예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지문이 긴 만큼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도 강약 조절, 좀 빠르게 읽어나가는 연습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역사가는요. 강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historical irony, 역사적인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뭔가 모순이 발생한 거잖아. 이런 아이러니를 강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 어떤 방법에서처럼 George W. Bush 대통령이요. 한때 비판을 했었대. 자, nation building이라고 하는 건 국가 재건이란 것인데. 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부연 설명 붙습니다. 자, 국가 재건이 뭐냐면은 미국이 rebuild, 재건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지어 주는 거라고. 어느 나라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구조를 갖다가 다시 지어 주는 건데, 언제? 그 나라의 정부가 무너졌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그 나라의 재건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글쎄 대통령이 한때 국가 재건을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무엇의 결과로, 이라크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의 결과로 뭐 해야만 했어요? 바로 그것을 시도해야만 했어요. 국가 재건을 실제로는 행동에 옮겼어야 했던 것이지. 그럼 말로는 비판해놓고 행동은 실천을 하고 있으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네? 이렇게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지금 아이러니를 강조할 수 있었구나. 역사가 이러한 기술 기법을 사용했다. 얘기해주는 예시였습니다. 그쵸? 예시 빠르게 넘어가시고. 자, 뒤에 또 예시 나옵니다. Historians can also 또한이라고 해서 예시가 또 따라 붙죠. 그쵸? 역사가들은 또한 뭐도 할수 있냐면 로맨티사이즈는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사건을 낭만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글쎄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갖다가 카멜렛, 카멜롯이라고 묘사를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냐면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에 갔다가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때 뮤지컬은 뭐에 관한 뮤지컬인가 봤더니 영웅적인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관한 뮤지컬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영웅적인 뮤지컬을 암시하는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이 사건을 낭만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끄덕끄덕 이해는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임기 그 시절을 갖다가 짧지만 뭔가 영웅적이고 이상적이었던 굉장히 젊고 희망적이었던 그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러한 단어를 선택했다. 사건을 낭만적으로 묘사했다. 얘기를 해주는.

가지로 한 역사가는요, New ASB는 A를 B라고 여기는 거죠. 어떤 사건의 연속을 갖다가 improvement, 진보다, 발전이다 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른 역사가는 그 똑같은 사건의 연속을 갖다가 decline, 뭐라고? 쇠퇴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사건은 똑같아. 똑같은 사건을 갖다가 어떤 역사가는 진보라고 묘사하고 다른 역사가는 쇠퇴다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서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특정 관점과 어조를 선택함으로써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낸 거지, 그치?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빈칸 문장이에요. These are just a few of the ways. 빈칸. 이것은 단지 빈칸하는 몇 가지 방식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치? 증거를 선택해서 구조화함으로써 특정 관점과 어조를 부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서사,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쵸? 이 얘기를 갖다가 빈칸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왔습니다. 역사가들은요, may make narrative sense of history. 역사에 관한 narrative sense, 서사적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어떠합니까? 역사가들이 역사에 대해서 서사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까? 서사적인 의미를 만들어내요. 어허, 서사. 이해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서사,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치? 자, 바로 핵심어 체크해주시고 1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2번 갈게요. 역사적인 연구가 추진되고 전달된다고요. 역사적 연구에 관한 내용 탈락이죠. 그치? 3번 갈게요. 역사적인 접근은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화한다고요? 지금 지식을 풍부하게 한다, 지식을 다양하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그치? 선택지 속어로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4번 갈게요. Historical narratives. 여기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었겠다. 끝까지 읽어주셔야죠. 역사적인 서사는 사용될 수 있어요. Instructive resource. 교육자료거든. 교육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완전히 X지. 그치? 5번 갈게요. 역사가들은 허구를 사용해서 과거 세대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역사가들이 허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과거 세대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그치? 속어로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지문이 어려우면 선택지 그 구성의 난도를 좀 낮춥니다. 지문 자체의 어려움과 선택지의 그 어려움은 함께 가진 않아요.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소거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택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스윙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앞에서 그 주제를 꽉 잡는 데 있어서 뭐에 주목을 했습니까? 일단 주인공 찾았습니다. 역사가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무엇을 왜 했는가에 두 번째 초점을 맞춰 주었는데 특히 왜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In older to 부정사 이하의 목적을 나타냈던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거든. 서사를 만든다, 이야기를 만든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럴듯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의 반복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지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선택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여기까지 잘 잡아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역사가는 서사를 창조하기 위해 증거를 구조화하고 특정한 관점에서 사건을 조명하거나 특정한 어조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역사가가 역사의 서사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방식 중 몇 가지일 뿐이다. 뒤에는 거의 예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우리가 오늘날 잘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중에 역사가가 기술을 해요. 기술을 하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건은 똑같잖아. 근데 어떤 역사가는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굉장히 삶을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진보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역사가는 자,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아니면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약화시킨 쇠퇴에 가까운 물건이다 라고 또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역사가가 나름의 의미를 불어넣은 거지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지요. 그치? 진보인지 쇠퇴인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도와가 보시고요.
자, 여기서 6번 갑니다. 오랜만에 함께.

출근이 주로 났어요. 지금 밑줄 부분에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지금 딱 봤더니 한 문장 전체거든? 그럼 우리 발문을 통해서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냐면, 밑줄이 한 문장 전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 찾으면 끝이구나. 근데 이 문제는 주제 찾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주제를 무조건 찾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Prestige.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막혔으면은 아주 힘들었겠다. 요거는 명망, 명성이란 뜻이에요. 그치? 주석 단어로 안 좋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야 했고, 몰랐더라도 읽어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했을 겁니다. 자, 명망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가 사실 무엇이냐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치? 그게 명망이거든? 응? 한번 기억 정도만 해두시고. 자,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형태의 지위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인식하는 지위라고요. 뭐에 관한 글이다? Prestige, 명망에 관한 글이다. 자,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observe,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있죠? dominance. 이 dominance는 명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 같거든? 여기에선 우세함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우세함의 장점을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being the most powerful or aggressive individual. 가장 강력하거나 공격적인 개체가 되는 거. 그것이 우세함인데, 그것의 장점을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도 중요하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fearsome warriors, 무시무시한 전사는. 무시무시한 전사가 뭐예요? 강력하고 공격적인 우세함을 지닌 존재죠. 그러한 존재는 are celebrated universally. 어디서나, 언제든지 celebrated. 찬양을 받아요. 그치? 인간한테도 통하긴 한답니다. 근데 글쓴이가 찐으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결국 명망이었어요. 우세함이었어요. 명망이었지,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가볍게 넘기시고 그 뒷부분에 바로 뒤집기 나옵니다. Prestige? It's almost the opposite. 아,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dominance가 아니라 prestige, 명망이었구나. 그치? 좋습니다. 다시 명망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명망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 뒷문장의 구체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치? 실제로 요 부분이 우리가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이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추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서 기능을 했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앞서 우세함을 살짝 언급하는 듯 하다가 다시 찐 소재로 뒤집고 그 내용이 구체화가 되는 요 뒷부분. 여기서 단서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에 관한 글? 명망. 자, 볼게요. 명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worthy of learning from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아하, 명망 있는 사람들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They are experts, older people. 그들은 전문가, 즉 연장자들입니다. 전문가이자 연장자들이구나. 아,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has prestige in one field. 한 분야에서 명망을 갖게 된다면, they become high status individuals.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Their influence, 그들의 영향력은요, won't be limited to their field. 그들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we are likely to copy all their decisions. 우리는 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모든 결정을 갖다가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동그라미 친 내용들 다 단서입니다. 다 단서예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명망이라는 찐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치? 자, 명망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영향력이 자신들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문장. 얘가 깔끔하게 내용을 압축 정리해주고 있거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해? 그들의 모든 결정을 모방하고 싶어 해.
모든 결정을 모방하고자 하는구나. 저 명망 있는 사람의 결정이라면 다 좋은 결정일 거야.

아, 다 옳은 결정일 거야. 따라하고 싶다가 되는 거라고.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요. Indeed, 실제로, 사실상. 이 명망이라고 하는 것이 may have evolved,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네요. 뭐로써? A way? 방법입니다. 자, 무엇을 증진시키는 방법? The benefits of culture transmission? 이거 문화 전파잖아요. 문화 전파의 이점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학습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 아, 명망 있는 저 사람의 결정을 따라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밑줄 부분까지 보이거든요. Success in one area of life. 삶의 한 분야에 있어서의 성공은요, afford라고 해서 요거 제공하다, 부여하다라는 뜻으로 해서 가능하죠. 꽤 자주 나오는 어려운 어휘니까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한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the status of general opinion leader. 자, general opinion leader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이니까 여론이지. 즉, 여론을 이끄는. 여론을 선도하는 그 여론 선도자의 지위를 갖다가 제공하고 부여를 한다고요. 한 분야에서 성공했더니 명망을 얻었더니 글쎄 여론까지 이끌 수 있게 된 거야. 그치?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의 결정은 다 옳을 거야, 좋을 거야 하고 따라하고자 하니까요. 그쵸? 좋습니다. 자, we want to learn from successful individuals. 우리는 성공한 개인으로부터 배우길 원합니다. 자, 아니면 심지어 그저 associated 연관되는 거죠. 연관되기를 원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우기를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과 연관이 생기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So that the reputation rubs off on us. 자, 표현 조금 어렵습니다. So that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 the reputation 그들의 평판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rubs off on us라고 해서 rub이 문지르고 비비는 겁니다. 자, 문지르고 비벼가지고 나한테 묻어놨으면 좋겠는 거야. 그 사람의 명망이, 그 사람의 명성이 나한테도 묻어놨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모방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좋아요. That's why. 그래서 a golfing hero, 골프 영웅이 can sell you a watch. 당신에게 시계를 팔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앞선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골프랑 시계 얘기 나가서 띠용 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니? 한 문장 전체의 밑줄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주제나 다름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제는 뭐겠습니까? 명망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국한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모방하고자 해. 이 얘기에 반복 캐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골프 영웅이 여러분에게 시계를 팔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 저 사람이 보여주는 건다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거 따라하고 싶어. 어, 나도 저 시계를 차면은 저 사람의 명성이 조금이라도 묻어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그 내용 찾아서 우리 1번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선택지 길어요. 그쵸? 선택지 분석에도 항상 시간 할애해줘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making big money to gain influence. 영향력을 얻기 위해 큰 돈을 버는 것은 is at the heart of prestige. 명성의 핵심입니다. 지금 큰돈 버는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2번 갈게요. 자, 명성은요. 열어줄 수 있어요. Unexpected career path. 예상치 못한 진로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주된 경력이 끝난 후에 예상치 못한 진로를 열어주는 거지. Prestige. 명망. 명성입니까? 아니죠. 그치? 자, 3번 갈게요. 자, 사람들은요. May purchase things. 어떤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한? Instant gratification은 즉각적인 만족이란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명망을 얻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요? 지금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구매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지. 그쵸? 4번 갈게요. Influence.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often extends 흔히 뻗어나간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넘어서서? It's original field. 원래의 분야, 영역을 넘어서서. 언제? 누군가가 명망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명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원래 분야를 넘어서서 영향력이 뻗어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줬던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치? 4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갈게요. 이 명망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inherited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으신답니다. 뭐 하기보다는 earn through skill or knowledge,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기보다는 명망은 물려받는 거야. 이런 얘기였으니까.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우리 지문은 좀 술술 읽히는 편이었잖아요. 그래도 선택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죠. 변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택지에 prestige라고 하는 명망,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우리 아까 밑줄 부분에서 시계를 파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판매, 구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매력적인 선택지 많이 등장했으나 우리가 찾아야 한 핵심 내용은 4번이었습니다. 그쵸? 4번 잘 골라줬나 확인해 보시고. 자, 스윈트 전개가면 어떻게 갑니까? 자, 일단 함축 의미 추론에서 한 문장 전체에 밑줄이 다 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주면 되는 것이다? 주제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자, 주제 찾기 어떻게 합니까? 반복이죠, 반복.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가? 핵심 잡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내용 정리 갑니다. 인간만이 인식하는 명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높은 지위로 올려서 그의 영향력이 자신의 분야로만 국한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모방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밑줄 부분의 직역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것이 골프 영웅이 여러분에게 시계를 팔수 있는 이유이다. 이것의 함축 의미는요, 명망을 얻으면 영향력은 흔히 원래의 영역을 넘어 extend, 확장된다, 뻗어나간다. extend beyond라고 해서 넘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잘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지. 우리 반에 전교 1등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쓰는 필기고, 어떤 샤프를 쓰고, 어떤 볼펜을 사용해서 필기를 하는가, 괜히 막 따라하고 싶은 기분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친구의 전교 1등 명망이 뭔가 나한테도 옮겨올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러한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그쵸? 괜찮습니다. 잘 하셨고요.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가는데, 이 7번도, 와, 어려웠죠. 그치? 일단 두 개의 대비되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emotions, 감정과 feelings, 느낌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는데, emotions와 feeling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크게 구분해서 쓰는 소재들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emotions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feelings를 뭐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이 해석에 막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꼬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느끼기에 구분되는 소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영어를 그 자체 그대로 가져가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emotions는 그냥 emotions, feelings는 그냥 feelings. 이렇게 가져가는 게더 나을 수는 있거든. 일단 우리는요, 해설지에 나온 해석 기준으로 emotion은 감정, feeling은 느낌으로 해석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친구들은 영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렸어요. 자, 가봅시다.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일컫는데 사용될 수 있냐면, the unconscious neurobiological response, 무의식적이고, neurobiological이라고 하는 건 신경생물학적인이라는 뜻이죠. 신경생물학적인 반응을 일컫는데 쓸 수가 있겠다고. 일단 emotions, 감정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while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소재인 feelings, 느낌 등장합니다. 저희 feelings라고 하는 것은요, are the cognitive assignment we make to those emotions. 갑자기 확 어려워지지. 자, cognitive, 인지적인. 얘 영어 지문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 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좀 멈칫합니다. 인지적인 라는 단어 사전에 나온 뜻은 알겠는데, 조금 더 쉽게 뭐라고 가져가야 하는가는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반면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감정들에 시행하는 인지적 과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오케이.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보자.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신경생물학적인 반응, 즉 무의식적으로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거예요. 그치? 반면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감정에 시행하는 인지적 과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막혔어.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안풀 거예요? 아니죠. 읽어 내려가면서 글쓴이가 분명 쉬운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서
또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설명을 해줄 거라고. 그 쉬운 어휘와 표현을 찾아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쵸? 자, 일단 정리 한번 가봅시다. 감정. 자, 감정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뭐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것이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이와 대비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시행하는 인지적 과제다라고 합니다. 그쵸? 좋아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비되는 소재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훨씬 더 복잡한 역학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 역학이래.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힘, 관계 내에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얘네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요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요. 많은, 매우 자세한 정보가 있답니다. 설명하는, 머리 설명하는 이두 개. 감정과 느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매우 자세한 정보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복잡한 역학이 있고, 이것을 설명해주는 자세한 정보가 있구나. 아,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기시는 겁니다. 그치? 이런 게 강약 조절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However, 그러나.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팍 해줘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치? However, 그러나. The most noteworthy applica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emotion and feeling. 자, 여기에서 끊기죠. 주어 동사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human beings, 우리 인간들이. have some ability,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cognitively assigned, 인지적으로 배정하고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랍니다. 빈칸에 대해서요. 자, 여기에서 일단 엄청 커다란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찍혀버리죠. however로 뒤집으면서 빈칸까지 뚫려있는 문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장인데, 읽으니까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거든? 한 개도 모르겠어요. 지적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감정과 느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적용은 인간이 인지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인지적으로 할당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 이 빈칸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는 핵심 잡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정과 느낌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치? 이걸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대.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능력이 있답니다. 할수 있다라는 것인데 뭘할수 있어요? 인지적으로 할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 아까 인지적 과제를 시행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물음표가 들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치? 그럼 인간이 인지적으로 할당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자면 뭐할수 있는 것이랍니까? 얘만 하나 가져가. 너무 쉽잖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칸에 대해서. 그럼 됐다. 답 나왔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치? 자,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지적 과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우리 아까 무엇에 인지적 과제를 시행한다라고 했죠? 감정. 감정에 시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감정에 인지적 과제를 시행한다. 즉, 감정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니, 우리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결국 이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감정이 뭐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가 빈칸에서 골라주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요. 나 아직 여기에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뒤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예시 나옵니다. 그쵸?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is can be more easily grasped. 이거는 더 쉽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더 구체적인 example는 전형적인 예, 그냥 예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더 구체적인 예시

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예시로 뭐가 등장하냐면 Ancient World Realms, 고대 전쟁북이라는 예시가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대부분은 동의할 거다라고 합니다. 뭐에 동의할 것이냐면 Hearing a beating war drum, 그러니까 둥둥 울리는 이 전쟁 북소리를 듣는 것이, 그러니까 전쟁북을 막 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Pick a side in a given conflict. 어떤 특정 분쟁에서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를 할 거랍니다. 즉, 전쟁북을 둥둥둥 울려요. 팡팡 친다고요. 북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 편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동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봅시다. 지금. Does not lead라고 해서 예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정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 그럼 이건 뭐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긍정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치? 여기서 막간에 문법 갑니다.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 나오면서 목적어가 투 부정사하도록 하다, 이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이 전쟁 북소리, 북이 둥둥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볼게요. 자, 이 울리는 전쟁 북은요, 그저 도와줄 뿐이다라고 합니다. 자,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은, 마르치는 행진하는 거죠. More energetically, 더 에너지기를 가지고 더 힘차게 행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그쵸? 자, whichever side was chosen to begin it. 처음에 선택된 편이 어떤 편이든지 간에 어쨌든 더 힘차게 행진하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요. 자, 그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둥둥 울리는 북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에너지를 가지고 행진하는 데에는 도움을 줬어요. 이게 뭐니? 이것이 북소리가 유발에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둥둥 울리는 전쟁 북소리를 들어요. 그럼 뭔가 근육이 긴장되고 심정이 쾅쾅 뛰고 피가 돌면서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막 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 이것이 무의식적인 몸의 반응,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까지? feeling, 느낌까지 찾아주셔야죠. 그쵸? 자, neurobiological experience, 신경생물학적인 경험입니다. set off는 촉발이 된 거지. 그치? 뭐에 의해 촉발이 되는 그 드럼에 청각적 자극에 의해 촉발된 신경생물학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이 신경생물학적 경험이 뭐였습니까?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지, 그치? 몸속의 에너지 수준이 막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뭘 하게끔 유발했습니까? Feel more energy, feel 나왔다, 그치? 에너지를 느끼는데 중요한 건이 뒷부분인 거예요. Toward the given end. End라고 하는 것에는 목적, 목표 같이 있으니까 특정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느끼게끔 유발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드디어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둥둥 울리는 북소리를 듣고 막 심장이 쾅쾅 뛰면서 에너지가 올라간 것은 감정이야. 무의식적인 신체의 반응이라고. 근데 이제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인지적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지. 아,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반응이지? 이 감정은 무엇을 의미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나의 목표. 내가 지지하는 내 편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라. 나의 사기가 올라가고 용기가 올라가는 그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치? 특정 목표. 내가 지지하는 그 편을 향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더 빠르게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지금 북소리의 예시가 나왔어요. 그치? 전쟁 북소리를 듣고, 에너지 수준이 올라간 거는 신체의 반응, 감정이었습니다. 그치?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지지하는 그 특정
목적,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가 더 올라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이제 느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자,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었을 거랍니다. 이것에 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뭐 했을 때 그가 타이먼이라고 하는 어떤 등장인물이겠죠. 등장인물의 대사를 썼을 때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Follow thy drum이라고 해서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라는 대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아도 답 찾는 데 어려움은 없으나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 이 북소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정해 주지는 않지만 자기 북소리로 인해서 올라간 나의 에너지, 끌어오르는 에너지가 나의 목표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게끔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의 북소리를 따르라라는 대사. 이 대사를 썼을 때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은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분석할 건데요. 일단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빈칸 안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을 겁니다. 선택지의 도움 마찬가지로 받아주셔야 되겠고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 요 정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What a given emotion experience might mean.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다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맞죠, 그치? 답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왜 음악이 한때 심리적 무기로 사용되었는가? 자, 지금 음악?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빈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3번 갈게요. How unconscious reactions shape our instinctive behavior. 무의식적인 반응이 어떻게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을 형성하는가? 무의식적인 반응이 본능적 행동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죠. 그쵸? 4번 갑니다. How rhythm. 리듬에서 바로 탈락이지. 그치? 리듬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냐입니다. 아닙니다. 그쵸? 5번 갈게요. External signals라고 하는 건 외부 신호입니다. 어떤 외부 신호가 감정과 기억을 유발할 수 있는가? 지금 외부 신호가 기억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으니까 답은 1번. 선택지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의 수인트는요. 일단 문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고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안에서 핵심 잡는 연습. 자, 선생님은 지문을 분석함에 있어서 핵심을 잡을 때 동그라미 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친 동그라미를 그대로 옮겨가면서 내가 이 단어들만 잘 잡았으면 되는 것이었겠구나라고 비교를 하셔도 좋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긴 문장의 핵심을 잡아가는 걸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요 표현. 자, cognitive, 인지적인이라는 뜻이고요. cognitively라고 해서 인지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치? 자, cognitive, cognitively 인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쉬운 해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인지적인 과정이구나. 이러한 쉬운 해석까지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할게요. 인간은 감정에 대해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전쟁 북소리가 주는 청각적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경험이 목적에 대한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빨리 걷게 된다. 따라서 감정, emotion은 무의식적인 신경생물학적인 반응이고 느낌, 필링은 그 감정의 의미에 대한 인지적인 해석이다. 자, 감정과 느낌의 구분을 적용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인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특정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를 인지적인 면에서 배당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왜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같은 데 있어서 응원가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 응원가를 들었을 때내 몸이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촥 긴장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것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딱 느꼈을 때 뭔가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내가 응원하는 팀을 더 열렬히 응원해야 되겠구나. 더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해석이 개입되는 것이 느낌, 필링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예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마지막 8번 빈칸으로 정리 가는데요. 얘가 소재 자체는 어렵게 느껴졌겠으나 사실 술술 읽히기는 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많으니까 어휘 같은 거 잘 정리하면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The key, 열쇠, 핵심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농업의 잠재력이네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업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열쇠는 lay in irrigation. 자, lay라고 해서 이것은 lie, 뭐뭐에 있다란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지요. 어디에 있다고요? irrigation, 이 단어 알아야만 됩니다. 관계입니다. 자, 관계가 뭐냐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끌어다가 대는 것이 관계거든요. 요거 중요한 단어니까 나온 김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접 연계까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볼게요.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농업의 잠재력을 드러내는 열쇠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겁니까? 관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 가져가자고. 좋습니다. 초기에 메소포타미아인들, 특히 수메르인들은요. 자, 뭐였습니까? Pioneers, 선구자였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교한 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들이었다고요. 특히 초기의 메소포타미아인들, 이 수메르인들이 관계 기술을 갖다가 개발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쭉 나열이 될 것인데 빠르게 읽어 내려가셔야죠. 그치? 관계 기술을 개발을 했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랬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빠르게 넘어가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새로운 정보로 이어지는 부분, 내용이 뻗어나가는 부분에 주목해서 주제를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자, 가볼게요. 빠르게 갑니다. 어휘 어려우니까 어휘 정리해 주셔요. 자, 그들은 건설했습니다. Canals, 운하입니다. 운하. 자, 운하도 건설했고요. 나이크라고 해서 제방도 건설했고요. 레저바스, 저수지도 건설을 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강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넘어가시라고요. 그치? 자,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다이버트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고 돌리는 거거든요. 건기 동안에는, 즉 비가 잘 안 오는 건조한 기간 동안에는 그들의 경작지로 물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홍수로부터 그들의 정착지는 보호했습니다.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였구나. 노력이에요, 노력. 제 관계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쫙 나와 있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이 뻗어나가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내용의 뻗어나감을 보여주는 동사 자리에 뭐가 쓰였냐면 우리 다른 지문 할 때에도 선생님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예. Required. 요구했다. 필요로 했다. This monumental effort. 이 엄청난 노력은 요구했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의 등장. 자, 여기에서 주제 완성시켜 나갑니다. 자, 무엇을 필요로 했냐면 cooperation organization on a scale previously unseen.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규모니까 엄청난 규모, 대규모의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했다고요. 이렇게 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협력과 조직이 필요했구나.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eading to 또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또다시 내용이 뻗어나가잖아요. 또 중요하다고. 그치?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 나오면 눈 크게 뜨고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the development of complex social structures, 복잡한 사회 구조의 발달과 the rise of powerful city-states, 강력한 도시국가의 등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뭐가 등장했어요? 사회 구조가 등장했어요. 또 뭐가 등장했어요? 강력한 도시 국가가 등장했어요. 그치? 오케이. 체크 갑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의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관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대규모의 협력과 조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복잡한 사회 구조의 발달과
강력한 도시국가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내용이 쭉쭉 뻗어나가는 요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덩어리도 사실 반복입니다. 반복인 거를 어떻게 빨리 알 수 있냐면은, 자, 초기의 관계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다가 뒷내용 살짝 보시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필요로 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required.

이라고 하는 동사까지 보이거든. 앞선 내용 덩어리랑 전개 방식이 똑같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 속에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빈칸 완성하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요. 그쵸? 자, 가봅시다. 자, 초기의 관계는 비교적 소규모였습니다. 이것은 포함했는데, 디깅은 파는 거죠. 그치? 그냥 단순한 채널은 수로니까요. 수로를 파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이버트는 아까 방향을 돌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쵸? 가까운 경작지로 물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수로 파는 거? 그 정도를 포함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일이었습니다. 초기의 관계는 이러했구나. 넘어가지요. 오버타임 시간이 흐르면서.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시스템은요, 더 정교화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복잡한 운하망이 스팬은 뻗어나가는 거거든. 매우 먼 거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시스템이 정교화되었구나. 좋아요. 자, 그리고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se systems. 이러한 시스템의 건설과 유지는 required, 필요로 했습니다. 또다시. 무게를 지니는 단어죠. 내용의 뻗어나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치? 자, 요구했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무엇을요? A significant labor force.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흔히 조직되고 감독되었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Temple Priest는 사원의 사제들이고요. Powerful leaders는 힘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들이니까 뭐 권력자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쉬운 어휘로 다시 한번 잡아가 보자면, 자, 이것은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요. 이것은 힘을 가진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감독되었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치? 아까 뭐라 그랬어? 대규모의 협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치?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의 감독을 받았다고요? 권력자의 감독을 받았다고요. 오케이. 권력자의 감독을 받았구나. 좋습니다. 내용의 뻗어나감 또 하나 잡아주셨어요. 자, decentralized control over water resources. 이 수자원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통제는 수자원에 대한 중앙 집권화된 통제, 대규모의 노동력을 힘을 가진 권력자가 감독하고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제공했습니다. 빈칸에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제공했게? 결국 요 내용 전체예요. 그렇죠? 대규모의 협력과 조직을 필요로 했고, 이것이 또 사회구조의 발달, 도시국가의 등장, 힘을 가진 권력자의 등장으로 이어졌다고, 요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서 또 살핍시다. 자, 1번 왔습니다. A reduction in the need for organized labor groups. 어떤 조직화된 노동 집단의 필요성의 감소? 지금? 조직화된 노동 집단, 필요하죠? 대규모의 노동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감소했다? 지금 반대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A guarantee, 보장입니다. 모두가 물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장했다고? 지금 모두가 물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치? 막 평등한 접근, 같은 이용, 이런 얘기 아니었다고. 3번 갈게요. Solution, 해결책입니다. Eliminating social classes altogether. 사회 계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 지금 사회 계층 제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그치? 뭐예요? 오히려 권력자가 등장하고, 권력자의 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존재하고, 사회 계층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4번 갈게요. A basis, 기반이랍니다. Political power and social hierarchy.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위계의 기반을 제공을 했다고요. 어떠합니까?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위계의 기반. 권력자가 감독을 하고요. 복잡한 사회 구조가 등장하고 도시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위계지요. 그치? 이 내용을 이렇게 또 달리 표현했구나.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5번 갑니다. Arise, 등장입니다. Individual farming independence, 개인 농업 독립이 등장했다고? 농업에서의 독립, 그런 얘기 아니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의 수인트는 뭡니까? 지금 내용에 뻗어나가. 무게를 지닌 단어, 이런 거 잡아내는 연습 계속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등장하고, 우리가 그 소재로부터 주제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결국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는 싸움을 해야 돼요.
새로운 정보 찾기의 싸움을 하는데, 요 힌트를 잘

쓰는 단어가 무엇이다? 오늘 두개 배웠습니다. require,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단어 배웠고요. 거기에 더해서 lead to,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다. 이 내용의 뻗어나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관계 기술 발달과 그 영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정교한 관계 기술의 발전은 복잡한 사회 구조의 발달과 강력한 도시국가의 등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대규모 노동력이 사원의 사제나 권력자들의 조직되고 감독되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뭐 들어갔습니까? 수자원에 대한 이러한 중앙집권화된 통제는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위계에 기반을 제공하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문은 소재가 생소했던 만큼 어려운 어휘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어휘들도 많았으나 결국 간접 연계까지 대비를 해야 하기에 몰랐던 어휘 표현들이 있으면 지금 딱 확실하게 정리하고 외우고 가시면 더 좋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8강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들 함께 공부했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스윈트랑 어휘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남은 3강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오시고 우리 또 3강 마무리하러 다음 시간에 만나러 가야죠. 그치?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0: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2: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1: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마세요. 급성 중증 알레르기는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 알레르기 식품 표시나 약물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원인 물질을 철저히 피해주세요. 대처법을 숙지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천년의 역사가 물길 따라 흐르는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웅장한 지리산 봉우리들이 하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지요.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 신선이 된 고운 최치원. 그런데 왜 신선이라 불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있는 우남 영당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고은 선생 영정입니다. 이 영정에 X선을 쬐자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른쪽의 탁자와 왼쪽의 촛대 받침이 그려진 부분에 두 명의 동자승의 모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애초에 신선도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옛 선비들이 최치원을 단순한 문인이 아닌 신선으로 여겨왔다는 증거라 할 수 있죠. 삼국사기에서는 최치원을 두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며 산림 아래와 강가, 바닷가에 누정을 짓고 솔과 대를 심었으며 책 속에 파묻혀 풍어를 읊었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거닐었던 대표적인 곳, 지리산 쌍계사로 가볼까요?

속세를 떠나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일주문으로 들어섭니다. 신라 성덕왕 때 창건된 쌍계사는 천년 고찰의 위엄을 보여주듯 수많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진성여왕 때 세워진 진감선사 탑비입니다. 진감선사의 높은 도덕과 법력을 기려 세워진

떨어진 것으로 그의 일대기와 업적을 알 수 있죠. 비문은 왕명을 받아 최치원이 직접 짓고 쓴 것으로 사산 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서체의 신묘한 필치로 한자 한자 짜임새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을 아주 특별한 곳에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경내 왼쪽 오솔길로 올라가 볼까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바위 환악대입니다. 진감선사 탑 위에 비문을 지은 장소이기도 하지요. 고은 최치원이 청학동을 찾아다닐 때 학을 불러 타고 날아간 곳입니다.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장쾌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높이 60m의 물줄기에 폭 3m의 커다란 폭포로 절벽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이죠. 2단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입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 속에 와 있는 듯 묘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번엔 최치원의

범왕리 푸조나무입니다. 세속의 번거로움을 버리고 지리산 신흥사로 들어갈 때 꽂아두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자랐다는 나무입니다. 최치원은 이 푸조나무가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나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지요. 그렇다면 지리산에서 그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곳은 어디일까요? 명경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고운 최치원이 지리산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이 너럭바위에서 지팡이를 꽂고 귀를 씻는 것이었죠. 하여 세이암이라 불립니다. 풍진 세상 속에 귀를 씻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싶어집니다. 최치원의 마지막 손길을 간직한 세이암에서 이번 여행을 마칩니다. 신선이 되어 자연과 버릇하며 지리산 어딘가를 거닐고 있을 고운 최치원의 자취를 쫓아 하동 지리산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풀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K-POP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 K-POP을 이끌고 있는 보이그룹도 많고 걸그룹도 꽤 많아요. 그 중에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이게 되게 우연히 제가 지금 또 핑크 옷을 입고 있죠. 아, 근데 이 블랙핑크의 최신 노래 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문장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ove Sick Girls라는 가사에 보면 와, 이 문장 참 의미 있네. 아, 의미가 깊구나. 한번 내가 Grammar Inside에서 다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 were born to be alone. 한번 더. We were born to be alone. 자, 이 가사 과연 어떤 뜻이기에 제가 처음 이 가사를 듣고는 야, 요거 재밌네.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ere born to be alone. 사실 오늘의 문장 자체가 모두 하나의 문법 요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 born to 부정사는 해석을 해보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배운 것이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 란 뜻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쓰임이 그대로 여기에 접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Be born, 비동사와 함께 born이 쓰이면 태어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뭐 하는데 타고났다. 그러니까 어떤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로도 이 표현이 의역될 수 있고요. 뭐뭐 할 운명이다. 이거를 하려고 태어난 거니까 이거를 할 운명인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 표현을 의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She was born to be a leader. 한 번 더. 시작. She was born to be a leader.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she was born. 그녀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녀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투부정사적인 용법으로 그냥 봐주셔도 된다는 거죠.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의역하자면 그녀는 타고난 리더다. 리더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 좋은 리더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의역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장 She was born to be a leader. 그녀는 타고난 리더이다. 왜 이렇게 해석됐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한 번 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왜 태어난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할 운명이다. 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맥락에 따라서는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적성에 잘 맞아요.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로도 의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가 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born to be alone.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To be alone. Alone은 혼자인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혼자이기 위해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 되죠. 이게 의역이 되면요. 우리는 혼자일 운명이에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혼자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먼저 걸그룹의 노래에 가사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의미의 문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노래를 이제 Lovesick Girls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목 자체가 Lovesick 사랑에 빠진 이란 뜻이거든요.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감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와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병이에요. 노래 들으면서도 와 이 문장 재밌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직업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살짝 또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문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이에요. 모두들 그가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고 말해요. 이것도 오늘의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모두들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Everybody says. 모두가 말해요. Everybody says.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다고. 자, 자질을 타고났다고. 요 우리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표현을 활용해 볼게요. 그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He was born. 근데 뭐 하려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be born to 부정사, he was born to be a singer 또는 to become a singer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Everybody says he was born to be a singer. 한 번 더 시작. Everybody says he was born to be a singer. 직역을 하면 모두들 말해요. 그가 가수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가 되겠지만 의역해서 아, 걔는 처음부터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었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말로 의역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말을 보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뭐뭐 해야 해요 라고 하니까 뭔가 have to, must 이런 거 써야만 될 것 같잖아요.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린 태어난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To make the world. To make the world. 자, 이 세상을 근데 어떻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A better place.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 뜻을 의역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게 우리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 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한 번 더.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Be born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어떤 그런 활용과 함께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보시되 아까 이제 우리가 예문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I was born to do this job.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게 내 적성에 맞아요. 이 일을 하는 게 내 운명인가 봐요. 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일을 찾으셨나요?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 남겨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은 이거 꼭 하고 계세요. 스트레칭.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었어요. Stack it right on top.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nk about.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쌓다라는 거예요. Stack. 이것만 얘기하면은 더미를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는 더미인데, stack it, to stack. 이러면은 이렇게 쌓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right on top은 바로 위. 뜻이죠. 바로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꼬리뼈 바로 위에 척추를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Then stacking your head right on top of your spin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척추 바로 위에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기울지 말고 바로 위에 쌓아 올리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1: What did you do last night?
2: I went to the circus.
1: And you didn't take me?
2: What did you see?
1: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What did you do last night?
0: 너 어젯밤 뭐 했어? Last night. 어젯밤이란 뜻이죠. 어제 뭐 했어? 이랬더니 I went to the circus 이랬어요. 나 서커스 보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ent to the circus. 그러니까
1: And you didn't take me?
0: 난안 데려가고 And you didn't take me?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 데려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hat did you see? 뭐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나는 보았대요. 뭘 봤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위에 쌓여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오, 신기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2: What's all these stacks?
3: Those are my favorite books.
2: Favorite?
3: There are hundreds.
2: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0: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What's all these stack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더미들은 도대체 뭐예요? Stack 이거만 쓰면은 이제 명사로 더미라는 뜻이었죠. So what's all these stacks? 물어보니까
2: Those are my favorite books.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favorite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이러니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요?
2: Well, there are hundreds. There are hundreds.
0: 몇백 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됩니까? There are hundreds. 이러니까
2: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0: 여기 오늘 표현 나왔어요. 한 차례씩, 한 책씩 다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저게 됐어요 보다.
2: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0: What is now that? 그 한편으로 지금의 저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stack it right on top.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마무리하러 갈까요?
4: Yes, we did it. We did the forward fold on a seated position, Dundasana, right? Great job. Do it when

you feel tired, okay? Next class, we will be doing the seated spinal twist.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전굴 해봤어요. 다리가 좀 많이 뻐근하고 피곤하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할 거니까요. 꼭 다시 와주시고요.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stack, 쌓다란 뜻이죠. right on top, 바로 위에. 그러니까 자주 써주시고요.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Have the best day ever.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시작해매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best friend, Gina Kim.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티리카카 호수에 대략 몇 개의 섬들이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0: There is Vi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1: Well, did you catch them? Good! 대략 40여 개 정도의 섬들이 있다고 하죠. 괜찮으셨겠죠? Well done.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herishing this time. Cherishing. 이게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예요. 뭘요?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 Inca Civilization 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뜻합니다. E라는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가 아닌 D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역시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Shall we?
2: Today's listening point.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2.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1: 네, 귀에 쏙쏙 캐치 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나는 네 티티카카호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품고 있는 아마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lding을 뭔가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즉 품고 있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우리 이런 소리를 캐치하면서 의미 파악을 하셨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아시죠? 틀린 부분, 놓친 부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take a listen.
0: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0: wa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herishing this time. 체리가 아니라 여러분, 체, 요 발음이요. 쉬운 것 같지만 잘못 발음하면 체리처럼 체, 우리나라 말 어에처럼 체 이렇게 들리거든요. 체, 체, 체, 체, 리, 싱. 뒤에도 쉬 이렇게 하셔야 되죠. So, cherishing, cherishing this time. 다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또박또박 발음하시면서 앞에 cherishing 네, 싱이 아니라 싱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주의하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구글 리스닝 1, cherishing this time. 오케이, 구글 리스닝 2, cherishing this time. 싱이 아니라 싱, got it? 구글 리스닝 3, cherishing this time.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it.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One more time.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Inca civilization. 여러분, 여기 Inca 이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정관사 더는 기능어죠.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The Inca. 그리고 civil lie가 아니라 이때 발음은 강세 앞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요. 뒤에 나온 I 부분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어처럼 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Civilization, civiler, 아셨죠? Google listening 1, the Inca civilization. 제 발음하실 때 여기 울려야 됩니다. Z-zation. Google listening 2, the Inca civilization.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the Inca civilization. 그렇죠. C 앞부분의 강세 확실하게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One more time.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2.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1: 네, there's a big difference to pronounce civilization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은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Cherishing this time,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호수 Titicaca 호수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만타니 섬이 있는데요. 빈칸 이어졌죠? 여기 빈칸에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아만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lright, move along. There are blank 40 islands on Lake Titicaca. 자, 있습니다. 네, 4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어디에? 티리카카 호수의 말이에요. 그런데 빈칸. About, 대략, 뭐 대충, around와 같은 의미죠. Blank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blank one.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of them all. 이게 기능어, 기능어, 내용어입니다. All 이 부분에 강세를 줘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그 섬들 중에 아만타니 섬이요. is a quiet, 조용하고, small, 작고, and blank one이라고 하는데 어떤 섬이래요? 마지막 단어

0: No, isolated. 이게 바로 외딴, 고립된이란 뜻으로 발음하실 때 isolated로 들리지 않고 isolated, isolated one 이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0: 많이 하셨어요. www.ebs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Wall versus barrier. Wall versus barrier. Wall, 그리고 barrier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word first. Wall, okay? 발음은요, 이거는 공 할 때 ball하고 똑같아요. 볼 아닙니다. b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Wall. Wall, okay? 그리고 L 발음은 혀가 윗천장으로 닿아야 되죠? Wall, okay, very good. Okay, what is the difference? Wall 같은 경우는 집이나 방의 공간을 나누는 벽을 주로 wall라고 하죠. So, the thing that divides rooms in a home or a building or any sort of office, that is called a wall. 그리고 장벽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도 다 wall이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The walls have ears. Wall, 담 혹은 벽. W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그 사진을 그 벽에 걸어줄래? 네, 그래서 방이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공간의 벽은 다 wall라고 표현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네, my mom painted. 우리 엄마는 뭐를 칠하셨어? 뭐를 칠한 거예요? 벽을 핑크색으로 칠한 거예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Okay,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이런 말 있거든요.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What does this mean? 네, 직역을 하면 그 벽에도 귀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The walls have ears. 이런 말도 있습니다. Okay, let's read this out loud.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다음은 barrier로 넘어갈게요. 네, barrier 발음은요.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네, R 발음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음절은 barrier. Barrier.

끝까지 R 발음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에 R가 있으면 항상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barrier가 아니고요. barrier. barrier.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barrier. barrier. Very good. Okay. barrier 같은 경우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주로 bar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장벽도 barrier라고 해요. So, we can use the word barrier when we're talking about dividing rooms, but it is a little bit awkward. It's mo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in the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barri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그 경찰은 그 건물 주변에 장벽을 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니까 wall보다 barrier가 적합하겠죠?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so that no one could go 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그 새로운 제트기는 음속 장벽을 깼어. 네, 음속 장벽은 sound barrier라고 합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language barrier. Okay? 나는 영어가 안 되고 저쪽은 영어밖에 못하고 우리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네, 언어의 장벽도 language barrier라고 합니다.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have a language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wall. 이거는 담이나 벽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건물 안에서 뭔가 방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벽을 wall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arrier 같은 경우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주로 barrie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들 배웠죠? sound barrier 그리고 language barrier 이것들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몸 건강에 관련된 연관 주제를 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저희가 해마다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는 목적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들을 미리 좀 발견해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뭔가 조치를 미리 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습니다. 자,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기본 검사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내시경,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검사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상소견 같은 것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CT나 MRI 같은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치과 검사는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너럴하게 건강검진 관련된 단어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가 미리 받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단어들로 좀 풀어보고 영작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건강검진, 아까 제목에 힐끗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검진이란 말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검사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테스트라고 안 하고요. 그죠? 개별 검사가 테스트죠? 검진은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두 개의 단어가 붙었으니까 힘은 앞에다 주고요. 체크업. 그 앞에다가 medical 붙이면 건강검진 가장 무난하게 만들어집니다. medical checkup. 일단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0: okay? medical checkup.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왜 받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우리 몸에 뭔가 위험 징후들, 뭐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그죠?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요 두 가지만 잘 처리되면 문장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warning sign, 별거 없습니다. warning이 뭐예요? 경고하는 이죠? warning sign 하면 경고 신호인데, 즉, 우리 몸의 위험 징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warning sign. 자,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warning sign.
0: 이런 것들을 detect,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영작할 때 그 동사 넣어볼게요. 자, 조기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병이 일단 생기거나 좀 악화되거나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인데, 그 조기에 해당하는 단어, 일찍에 해당하는 단어 early에다가요, 친구가 하나 붙어요. early on. 그냥 early는 약간 일찍의 어감밖에 없고요. on이 붙어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early on. 자, 노란색이 어디 칠해져 있어요? 여기 칠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힘을 걷어줘야 돼요. early on이 아니라 early on. 이렇게요. 조기에 들어보세요.
1: early on.
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갖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험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죠? I get medical checkups every year. 그러면서 뭐, people take medical checkups every year. 이렇게 설명하다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 발견이란 요 단어를 뭐, discover란 단어가 순간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감지하다란 뜻의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detect. 여러분, 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tective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경찰서의 형사를 detective라고 하는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말을 밝혀내는 사람을 detect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etect, 감지하다. 그쵸? 그래서 병의 징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tect라는 단어입니다.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조기에 몸의 이상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혹은 감지해낼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 들어보세요.
1: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0: Medical checkups are very important because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 문장을 입에 붙여주면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붙여볼게요. Medical checkup program.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도 있고, 뭐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Yeah, medical checkup program.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0: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받는다.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주기는 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다를 겁니다. 정기적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딱 하나에 집중합니다. 몇 번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했었던 표현이에요.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발음 좀 어렵죠? Regular. Regular. 해보세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Regular. Regular.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일상에서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으면 하는 단어인데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럼 한 번씩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어로 뒤로 가는데 영어로 할 땐 이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once every 2 years. 요거 every가 들어가면 반복의 의미고요. 구간 반복. Every 2 years. 요게 구간이 돼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어순 잘 보세요.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1: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on a regular basis를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자, US가 들어가는 의미는 일반화시킬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쉬워요. 자, 다시 한번.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강세 살짝 주시면서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0: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사설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사설병원을 영어로 큰 병원을 주로 hospital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다가 privately run. 자, 이거 좀 붙여볼게요. 사설이 뭐냐면 privately run, 즉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때 privately run이라고 합니다. Privately run hospital. 들어보세요.
1: Privately run hospital. Privately run hospital.
0: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서 돈 내고 받는 건강검진 있을 수 있고. 자, 패키지는 그냥 check-up package, medical 생략을 해봤어요. 자,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들어보세요.
1: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0: 자, 마지막으로 다양하다, 폭이 넓다. 이 말은 꼭 건강검진에만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용해서 여러분께 오늘 추천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vary라는 동사입니다. vary, 뭐예요? 다양하다는 뜻이고 widely, wide는 폭이 넓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폭이 넓다. Very widely. 폭이 상당히 다양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건강검진 패키지가 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보면 건강검진 패키지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자, 그러면 주어를 건강검진으로 잡아주고 Very widely.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Ve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일반화시켜서 붙이고, vary widely. 다시 한 번, man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이렇게, 자, 들어볼게요.
1: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단어들과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위험징후란 단어 아까 나왔었어요. 경고란 단어 들어갔었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들어볼게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On a regular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양하다의 의미로 Very widely.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첫 번째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이 정리되면서 끝났고요. 여러분이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는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맥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 조심하세요, 혹은 몸 조심하세요, 혹은 뭐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be careful 하고 나서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서요. 그것에 조심할 것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좀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핵심 문장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럴 때 be careful of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 be careful of 무엇 조심할 것 어떻게 또 패턴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 라고 했을 때 그쵸? 일단 명령문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be 형용사로 얘기를 해요. be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조심해 혹은 조용히 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이라는 명령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이거 넣어주세요. 바로 전치사 of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무엇 해서 그 무엇 자리에 조심할 것들을 넣어주시면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be careful of 무엇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심할 것 자리에 다양한 무엇을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의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건강 바로 health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your healt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건강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건강 조심해 라고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야, 어디 나가서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차는 그쵸? 차들이기 때문에요. Be careful of ca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들 조심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careful of car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cars. 해서 차 조심하세요 라고 be careful of cars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요. stranger 혹은 strange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strangers 혹은 여기처럼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혹은 strangers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단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tep이나 stair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계단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step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eps 라고 해서 계단 조심하십시오 라는 문장 Be careful of the steps 로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조심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e careful,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be careful of 무엇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the steps. Be careful of the step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단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be careful of the steps라고 배워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앞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please는 그쵸? 여러분 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쵸? 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붙이면 공손한 의미로 여러분이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어떤 것을 좀 조심 좀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let's를 쓰죠. 그래서 우리 계단 좀 조심 좀 해요 올라갈 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t's be careful of the steps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조심하도록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할 때는요 let's be careful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한 번만 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be careful of cars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렴.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don't forg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be caref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be careful 가지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Be careful!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Be careful of 무엇으로 그 조심할 것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내일 10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딱 한 문장만으로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step we're going to take is w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필요하다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그렇게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만일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꽤 유용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f necessary. 물론 이거는요. If it is necessary.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면 뭐 중간에 it is는 없어도 문맥이 뜻이 바로 다 통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어 볼지.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시간을 정해. 아니면 뭐 치즈를 더 넣어도 되고 요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 구하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음식 그거 냉동시키면 되잖아. 필요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뒤에 앞에 나왔던 필요하다면을 앞에 딱 쓰고 되고 나머지 거는 뒤에 나오는 것만 연결하시면 되니까. 자,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그러면 시간을 정하단 뭐죠? 시간은 the time,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set the time, 앞에 if necessary. If necessary, set the time. 그 다음에 뒤에 for the meeting, 아니면 for the staff meeting, 아니면 for the premiere, 영화 시사회 시간을 정하라고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잖아, 응용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해 요리를 할 때, 그렇죠? 뭐 파스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간 요리, 라자냐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추가하다 뭐예요? 추가하다 add, add예요. 그래서 if necessary add cheese. 더 많은 치즈라고 쓰고 싶으시면 add more chees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자, 구하다라고 할 때 물론 get이라는 단어 써도 되지만요. 고용하다는 단어가 뭐 있어요? Hire. 그래서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Hire more people. 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냉동시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밥을 미리 해놨을 때 조금 조금씩, 그렇죠? 나눠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면은 먹기 편하듯이요. 그죠? 자, 그래서 if necessary, 뒤에 얼리다는 단어가 뭔가요? Freeze. 이거죠. 그죠? 그래서 freeze the leftovers. 그래서 바로 뒤에 left over, 뒤에 남겨진 것, 보통 s가 붙으면 남은 음식을 leftovers라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머릿속에 남은 음식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볼까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set the time. 자,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하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More 빼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봐.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됐죠?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얼리라고 냉동시켜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자,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freeze the leftove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reeze the leftovers.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살짝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아까 나왔던 if necessary, 그죠? If necessary 됐고요. 다른 회의를 잡아. 잡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개최하다는 뜻의 단어 hold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setup입니다. setup. S-E-T-T고 U-P. 그렇죠? set up another meeting. set up another meeting. 또 다른 회의를 그냥 바로 잡아. 바로가 영어로 뭐죠? as soon as possible. 물론 right away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기니까 ASAP 이렇게 얘기합니다. ASAP. 아시겠죠?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이거 잘못 보고 아싸. 이거 아싸 아니고요. 예. ASAP처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ASAP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그렇게 읽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필요하면 내 라자냐에 치즈를 더 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라자냐라고 한 거 보니까 상대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s making some kind of lasagna, right? His own, with his own recipe.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그렇죠? 예, add more cheese. 더 추가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다가? 그러면 to가 나와야 됩니다. To your lasagna. Lasagna. L-A-S-A-G-N-A에서 발음은요. 라자니아처럼 발음돼요. 이태리, 이탈리안, 그렇죠? 이탈리안 음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탈리안 음식은 층층이 만들어집니다. 치즈, 채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뭐 다른 또 고기, 다시 치즈, 파스타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그게 라자니아예요.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to your lasagna.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간제 근무자들을 더 고용해요. If necessary, hire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어를 한 번 더 가르쳐드리려고 써봤습니다. Recruit 한 단어 써보세요. Recruit more part-timers. 그렇죠? 그래서 part-timers가 시간제 근무자들, 알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Full-timers 하면은 바로 정규 근무자들 이야기하고요. 정규직 근무자들.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 다 부담되시면 이거 두 번만 반복해보세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필요하다면 또 다른 회의를 바로 그냥 잡아버려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B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테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그렇죠?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했더니 알았어, yep 하면서 그죠? If, 그렇죠? Need it 해서 if it is neede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If needed,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co.kr. 친구들하고 나눠서도 보시고요. 가족들과도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책임 놔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6: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5: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6: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은

0: 있을 때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학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학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학 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행자가 해발 몇 미터를 걷고 있다고 하는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지, 곧 숫자 캐치 해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맞대.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네, 캐치캐치 잘하셨어요. 3,800 meters, 해발 3,800m, 거기까지 그런 높이에서 걷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Alright,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현지인들의 말은요, 여행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좀 길죠, 여러분. 자, 과연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서서 들리게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네, 잘 캐치하셨죠? 자, 그럼 뜻 함께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자, 내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 보이셨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때때로 현지인들의 말이요, 여행객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내용 파악이 되셨는데, 자, 이번엔 자막 보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Residents of the island greet travelers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Udos.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맞대.
1: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I can walk just fine, even at 3,800 meters above sea level.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time? All right, let's give it a shot. 첫 번째 listening point입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말할 때 들리는 소리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들리거든요. While이 빨리 발음되는 경우 while 이런 식으로 훅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While I, while 그리고 뭐뭐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

0: 접속사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접속사 인칭 대명사는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예요. 그래서 덩어리 chunk로 연결돼서 소리가 들려집니다. While I look around에서도 look at 크 자음 around의 어 모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Look around 그리고 island 앞에 I 앞에 더는 D로 아시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네. Google listening 2.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Google listening 3.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There you go.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He, 붙여서 발음하시고요. Come, 이 부분에 강세 있어서 he accompanies 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기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기능어 뽑아보세요. 내용어에 힘을 준다라는 준비를 하시고 The words of the local, 로컬 아니고 loca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Can be a big comfort. Come, 이 부분에 강조해 주시고요. 전치사 for는 약하게 comfort for travelers. 강세 주시면서 억양 느끼면서 연습해 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너무 길죠? 그래도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고 계십니다. Google listening 3.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네, 잘하셨어요. 문장에서도 give a shot.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he accompanies me. 2.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At times,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0: 비교 잘 하시면서 들었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Residents of the island, 섬의 거주자들, 사는 사람들이죠. Blank travelers, 자,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greet이라는 동사죠. 반기다, 뭐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행객들을 환영하는데 어떤 여행객들? Who traveled for 3 hours. Blank from 우로 쟀습니다. 빈칸 두 번째 들어갈 말들이 by boat, 배로 라고 말하게 되는데 전치사 by 뒤에 교통,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붙여서 말을 하면 뭐뭐로, 배로, 자동차로, 뭐 버스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Who traveled for 3 hours by boat from 우로's. 우로에서 배로 3시간 여행 온 그 여행객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While I look around the island, 제가 섬을 둘러보는 동안 he blanked me. 앞에서 연습하셨죠? 들어갈 한 단어 accompanies. 강세가 come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를 받지 않은 어가 he와 연결되어져서 he accompanies me. He accompanies me.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의미는요. 동행하다, 동반하다. 섬을 제가 둘러보는 동안 그가 저와 동행을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Blank the words of the local can be a big comfort for travelers 했는데 빈칸에 at times 때때로 말 누구의 말 현지인들의 말이 어떻게 될 수 있대요 can be a big comfort 위안이 될 수 있대요 아주 큰 위안 누구에게 for travelers 여행객들에게요 I can walk just fine 저 잘 걸을 수 있어요 잘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뭐조차에서도 even at 3,800 meter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above sea level 해서 이게 해발을 뜻하죠. 해발 3,800m에서 조차도 저는 잘 괜찮게 걸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Study versus learn. Study versus learn. study 그리고 learn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정확히 뭘까요? Let's find out. 네, study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외래어로도 study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어 발음이 아니에요. 영어 발음은 이음절로 sta 그래서 stu까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study study study. Okay? 그래서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study, study. 공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study는 책을 읽거나 사실 관계를 암기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한 뭔가 과정의 일환을 stud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Okay, so study often means to learn something academically, especially through books or some sort of curriculu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Study가 아니고요. Study. 공부하다. Stud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어. 그래서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What about you? What did you study? I studied linguistics and communications. Okay? 그래서 여기서는 study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학부에서 뭐를 공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교육적인 거는 study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Have to. Have to라고 할 때는 뭔가 해야 해.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를 해야 해. 자,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내일 시험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해.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I have to study for my test tomorrow. Sorry, I can't go out.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Okay, study abroad. 무슨 말이죠? 네, 이거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이겠죠? 너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 있어?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Very goo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다음은 learn으로 넘어갈게요. 네, learn. 여기서는 중간에 R 발음, 그리고 앞에 L 발음도 있죠. 그래서 learn. 그래서 R까지 가실 때는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learn. 아닙니다. Okay? learn. learn. Very good. Okay. learn.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learn라고 합니다. So more than like studying with books, it's about acquiring knowledge, okay? 그리고

공부나 연습을 통해서 얻은 그런 배움의 결과를 또 learn이라고 또 합니다. Okay, so learn is used not just in academics, but in all aspects of life, whenever you are acquiring something new.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Learn, 배우다. Lea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나는 아버지께 수영하는 법을 배웠어.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뭔가 스포츠 아니면 어떤 다른 기술, 꼭 공부 아니라도 이런 거 뭐를 배웠을 때, 습득했을 때 그런 거를 learn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Oh boy, 이런 거는 감탄사처럼. 오, 이런, 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보다는 뭔가 인생 교육이죠. Oh boy,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이 문장은 약간 나때 말이야, 그쵸? 너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거야. 그럴 때 이것도 뭔가 인생 교육. 꼭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learn.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You will learn from experienc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tudy는 공부하다. 그렇죠? 뭔가 느낌이 책이나 교재랑 책상에다 앉아서 이렇게 막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study라고 하고요.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learn은 좀더 자유롭죠? 그래서 물론 공부도 learn 사용해도 돼요. Like, I'm learning English.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앉아서 공부를 하다. 이럴 때는 study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earn 같은 경우는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뭔가 인생 교육 그리고 뭐 지식 그리고 꼭 기술 다양하게 뭔가 learn 할수 있어요. 오케이? Okay? So study 그리고 learn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She studied computer science for undergr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I learned how to swim from my da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검진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어가 볼 텐데요. 건강검진의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기본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갖고 문장 연습을 좀 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검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내시경 쪽으로 가면 이제 사진을 찍는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단어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스캔이란 단어라든가 오늘은 이제 기본 검사 쪽이다 보니까 measured, checked 약간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좀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들 혹은 뭐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혈액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테스트란 단어도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기본 검사 얘기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신체의 어떤 그 신장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뭐 다죠? 자, 그거부터 해 볼게요. 측정이란 단어가 있고 검사란 단어가 있는데 뭐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measure인데 measure 그러면 검사하다란 동사니까 내가 재는 게 아니라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측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get 동사를 넣어서 get one's height measured 그러면 키를 재다가 되겠죠. 그렇죠? 키를 그쪽에서 측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get one's height measured 여기는 물론 소유 기억을 그때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내키면 get my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이 단어를 바꿔서 weight로 바꿔주면 체중이 되겠죠? Get one's weight measured. 이것도 들어볼게요.
1: Get one's weight measured. Get one's weight measured.
0: 자, 그래서 실제 키와 체중은 수치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니까 measured 이렇게 많이 쓰고 시력은 또 쓰는 단어가 measured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약간 수치나 무게 이런 어떤 수치 환산을 할 때 많이 나오고 시력 검사는 che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살짝 다르죠 단어가? measure에서 이건 checked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시력이나 청력은 checked라고 많이 합니다. Get one's eyesight checked. 자, 시력 검사도 받았다 할 때 들어보세요.
1: Get one's eyesight checked. Get one's eyesight checked.
0: 자, 그래서 기본 검사 중에 정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신체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키와 체중 측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요. 내가 내 키와 내 체중, my height and weight을 measured 받았다. I first, 가장 먼저니까 여기죠. I first, 자, 요 자리 위치 보세요. first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어순이.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간단하죠?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I first got my height and weight measured.
0: 오케이. 자, 기본적인 검사에다 이제 추가 기본 검사들.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혈액 샘플 채취. 그렇죠?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요? 혈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blood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겠죠? blood. 혈압이니까 이건 pressure란 말도 같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또 측정하는 거니까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여긴 measured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get one's blood pressure measured 해도 되고 checked 해도 되고요. 자, 혈압을 측정하다 혹은 혈압을 측정받다. 그렇죠? 영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자,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혈압 측정을 받고 혈액 검사는 이제 검사란 단어가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테스트란 단어가 나올 텐데 blood 중간에 뭐가 살짝 들어가요. blood sample test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 샘플이란 건 혈액 표본이죠. 그거를 표본을 이제 받아서 검사라는 거죠.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다시 한 번요.
1: blood sample test. blood sample test.
0: Very good. 그 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하다라는 말도 이제 샘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taken.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배열이나 어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저쪽에서 나의 혈액을 채취해 가다니까 이것도 약간 그런 기능을 하는 동사입니다. I had my blood sample taken.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혈액 검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혈액 샘플을 그쪽에서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I had my blood sample taken. 그렇게 문장이 될 때는 과거 시제로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원형 동사 have로 갈게요. Have a blood sample taken. 들어보세요.
1: Have a blood sample taken. Have a blood sample taken.
0: Very good. 자, 그럼 혈액 쪽의 검사들인데 난 혈압 측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아까 blood pressure measured 혹은 checked 하면 되겠죠? I를 주로 I also 측정도니까 also 넣어주고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measured. 둘 다 가능해요? 자, 들어보세요.
1: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I also got my blood pressure checked.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혈액 검사가 있으면 이제 소변 검사도 있죠. 소변 검사 요 단어는 잘 알아두시면 좋죠. Urine이라고 합니다. Urine. 자, 저 잘 읽어볼게요. 노란색 여기만 칠해져 있죠. Urine. 다시요. Urine sample checked. Urine sample test. 그죠? Urine sample test. 뭔가 내가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할 때 요 테스트 단어. Urine sample test. 들어볼게요.
1: Urine sample test. Urine sample test.
0: 자, 그럼 폐활량은 폐는 lung이고요. capac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의 능력을 검사받는 거죠. lung capacity test. 다시 한번 lung capacity test. 한번 더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청력 검사는 아까 eyesight가 시력이었다면 청력은 그냥 hearing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hearing.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I also got a hearing test. 그렇죠? 이거 띵 울려서 이제 들리는지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자, 들어볼게요.
1: hearing test. hearing test.
0: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소변 검사와 폐활량 검사도 받았어. 자, 검사 받은 거니까 테스트를 이제 받다는 get이에요, 이것도. 테스트 받다 할 때. 그러니까 get의 과거 I got. 도움받았다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하면 되겠죠.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자,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 이게 모음 철자인데 왜 이게 언이 아니고 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 요거는 철자상으로는 U인데 읽을 때 U로 읽죠. Urine. 그래서 U 발음은 모음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절대 언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어예요. 모음이 아니에요. 보이기에는 모음처럼 철자가 보이지만 실제 읽을 땐 U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이에요, 어예요, 엡니다. A urine sample. 이해되셨죠?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관사는 어쨌든 빼먹으면 안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I also got a urine sample test and a lung capacity test.
0: Very nice.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하는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죠. 키나 체중부터 시작해서 혈압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거기다가 이런 검사들까지. 자, 키를 측정하다, measured란 단어. Get one's height measured. 한번 더요. Get one's height measured. 들어볼게요.
1: Get one's height measured. Get one's height measured.
0: 다음에 혈압 측정, 혈압, blood pressure였었죠.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먼저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얘하고 얘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Get one's blood pressure checked.
0: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폐, lung capacity test. 폐활량 검사, lung capacity test. 들어볼게요.
1: Lung capacity test. Lung capacity test.
0: 여기 강세 들어갑니다. Capacity.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검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단어 정리하면서 영작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신체 내부를 사진 찍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언제든지 홈페이지 와서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0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볼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요청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Can you help me? 동사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요청할 때 뭐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죠? 그쵸, 바로 Can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떻게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쵸, 돕다라는 help를 넣어서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뒤에 동사 넣어주세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는 부탁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동사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상을 차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t the tab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테이블 세팅하다 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해서 제가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음 포인트 하나, help me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help m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발음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어우 무거워,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떠한 것을 옮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move라는 동사를 쓰죠. 그리고 가구는 furniture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help me? 하고 나서 그쵸, 바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뭐 소파라든지 침대 얘기를 하든 bed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요청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떤 껍질을 벗기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peel 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요, 과일을 깎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peel 하고 나서 fruit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peel fruit?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과일 깎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0: 도와주실래요? 라는 요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병이 여러분 꽉 껴가지고 막 이렇게 열리지 않을 때 병 따는 거, 병 여는 거라고 해서 그 유리병을 여러분이 ja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우 이게 뚜껑이 꽉 껴갖고 안 열리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해서 어우 병 여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잘 안 될 때, 혹은 제가 뭘 하고 있을 때 그것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요청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Can you help me?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peel fruits?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Can you help me open the ja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문장을 좀 더 길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Can you help me set the table? 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되게 상 차릴 때는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쵸? 그럴 때 야, 엄마가 지금 상 차리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까지는 항상 내가 뭘 행동하는 것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정 다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하고 있잖니? 엄마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요청하고 싶을 때는 Can you help your mother? 하고 나서 set the tabl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거나 혹은 특정 대상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help your mother set the tabl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you help 대상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특정 대상이 동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move the furnit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구 옮기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죠? 그쵸? 바로 Can I help you?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그 뒤에다가 동사를 넣으면은 제가 당신 그거 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I help you? 하고 나서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가구 옮기시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얘기는 그쵸? Can I help you? 동사를 통해서 그거 하는 것 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an I help you move the furni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Can I help you? 동사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어우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뭐 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help me?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네, 바로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딱 한 문장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행복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올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출발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도전이 있어야, 그렇죠, 마음가짐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얼만큼 아는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are you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smash hit,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들은 대부분 속편 제작에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은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후속편을 지금, 그렇죠? 그것으로서 새로운 영화를 그 후속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ing가 나올 테고요. 그거 말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걸 잡으시면 되겠어요. 뭐뭐로서라고 할 때요. 자격이나 어떤, 그렇죠? 무엇인가 성격을 부여해서 이런 상황으로서 이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할 때 쓰는 표현.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as. 자, 그러면 이거의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요. You'll be able to understand more with simple examples.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얘가 제일 짧죠? 으로, 뭐뭐로서 다 해서 후속편으로서, 예비가수로서 이거 다 줄인 거 일부러요. 뒤에 맨 끝에처럼 로서를 쓰셔도 되고요. 친구로서. 자, 알고 계신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as 다음에 대상만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후속편으로, 물론 후속편이란 말이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equel이라는 단어. S-E-Q-U-E-L. sequel. 우리가 sequel 하잖아요. 그게 sequel이 정확한 발음인데 그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구어체선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follow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뭔가 앞에 나오면 걔를 따라서 뒤로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follow up 하면은 앞에 어를 쓰면은요. follow hyphen up. 그러면 그게 후속편, 이어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 a follow-up. 아시겠죠? as a follow-up. 그 다음에 예비 가수로서. 가수가 뭐예요? singer. 그런데 보조 가수, 예비 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옆에서 누가 노래 부를 때, 그렇죠? 뒤에서, 예, back vocal. chorus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바로 여기 나온 backup singer라고 합니다.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자, 한 팀으로서 as a team. 어렵지 않습니다. as a team. 친구로서 as a friend, as a friend.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어떤 문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야, 내가 친구로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As a friend, I'm helping you now.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팀으로서 우리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 We're working as a team. 그러니까 튀지 말란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뭐 backup singer로서 나는 열심히 예, 나의 삶에 만족한다. 이런 거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한번 네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urn time이죠? Okay, ready? 후속편으로 sequel 써도 되고요. Your turn! 맞습니다. As a follow-up. 강조하시려면 as a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As a follow-up. As a follow-up. 됐죠? 두 번째, 예비 가수로 singer, your turn. 맞습니다. As a backup singer. 해서 됐고요. 한 팀으로서 라고 할 때는요. Your turn as a team. 자, 그 다음에 친구로서 두개 쉽죠? 맞습니다. Your turn. 이게 느낌을 잡으셔야지 글자를 F-R-I-E-N-D 이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as a friend, 친구로서 말이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의 뒤에 말이 나올 걸 예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as a friend. 됐죠? 자, 이거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in the next round. Step 2.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어. 옛날에 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만들고 있다니까 making. 감독이니까 the director is making. 어렵지 않죠? The director is 줄여서 the director's making 뭘 만드는 거예요? A new film. 아시겠죠? A new film. 됐죠? 뭐로 써요? As a 뒤에 후속편이니까 follow up. As a follow up. 아니면 as a sequel. S-E-Q-U-E-L. Sequel 하셔도 돼요. 그게 어려운 단어, 이게 구어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So the make, sorry, the director, not the producer,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앨범에 보조 가수로 참여했어요. 자, 이 앨범에 참여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물론 뭐 participat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앨범에 같이 일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work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I worked on, I worked on, 그래서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album, I worked on this projec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뭐로 써요? As a backup singer, as a backup singer. I worked on this album as a backup si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팀으로 등정했어요. 다 올라간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등정하다 어렵지만 올라가는 거 climb이죠, climb. 그래서 we climbed.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을 뭐라 부를까요? Mount Everest라고 부릅니다. We climbed Mount Everest.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I 앞에 MT라고 쓰면은 얘는 마운트, 마운튼을 줄여서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Mount Everest.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제일 높다 해서 ever, est가 붙어서 이름이 된 거죠. Everest.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as a team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Everest Mountain 이렇게 길게 쓰죠.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은 Mount Everes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문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문장이잖아요. 딱 하나.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When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그 감독이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래? 나 그 전 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The director's making a new film as a follow-up. 그쵸? As a follow-up. 그랬더니 Really? I really enjoyed. 할 때 그거죠. I enjoy the previous one. 바로 그 앞에 나왔던 거. 예, 우리가 And the previous one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내가 정말로 즐겼었는데 기대된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ebse.co.kr 여러분 마음도 나눠주시고 주의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요. 제 강의 말고도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 것도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a lot.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도전해 보기에 늦은 때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원하면 언제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이자 환경운동가죠. 제인 폰다 씨가 말한 명언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자, 행복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문장인데 과연 어떤 문법 요소가 쓰였기에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oo late to be happy. Too late to be happy.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아니면 많은 교재에서 한 번쯤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먼저 앞에 too가 들어가요. 이 too는 too죠. 너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too가 쓰이는데 이 too는 그냥 to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 그 t 그리고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역시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요 투부정사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표현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너무 형용사 해서 이 투부정사에서 말하는 동작을 내가 할 수가 없다란 뜻으로서 부정의 의미로서 이 표현이 해석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만큼 우리가 조금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분명히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해서 오늘의 연습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거를 준비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It is too cold to go outside. 참고로 이거를 우리나라 말의 뜻, 지금 제가 적어놓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다. 요거에 꼭 딱 그대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그 영어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It is too cold. 너무 추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무 추워요. To go outside. 밖에 나가기에요. 이 정도로만 해석해 주셔도 사실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못 나가겠다.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읽고 꼭 그 우리말 뜻을 너무 추워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와 같이 해석하실 어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요. 밖에 나가기에요.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참고해서 다음 문장도 우리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런 말 우리가 그냥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한 번 더 시작! I'm too tired to work anymore. 자, 이거를 읽고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딱 맞게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 문장 읽으시면서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요. 뭐 하기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To work anymore. 더 이상 일하기에. 난 너무 피곤해요. 더 일하기에. 정도로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이런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에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초점 맞춰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거 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It's never too late to be happy 라고 적혀 있죠. 자, 먼저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너무 늦은 때라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겁니까? To be happy. 행복해지기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늘부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뭐랄까요?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자고요. 라는 굉장히 문장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안에 사용된 too late to be happy.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해주면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들 같이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아, 이 책은 내 가방에 넣기에 너무 커요. 책을 내가 샀는데 내 가방은 요만한데 책은 이만한 거예요. 너무 커.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주어를 뭘로 가져가야 되지? 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책. 이 책을 주어로 삼아보도록 하자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책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해서 this book is. 이 책은요. 이 책은요. 자, 어떤 거예요?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니까 too 붙여서 too big 이렇게 이어가 주시면 돼요. This book is too big. This book is too big. 이 책은 너무 커요. 그리고 나서 뭐 하기에 큰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서 우리가 영작을 해줘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to 용법을 쉽게 쉽게 문장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oo big 너무 커요. 뭐 하기에 to fit. To fit. 사이즈 맞게 넣기에. 사이즈 맞게 넣기에. To fit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어디에 넣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In my bag. In my bag. 문장이 완성됐죠. 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영어 문장 자체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나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두 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한 번 더. 시작. This book is too big to fit in my bag. 좋아요. 한 문장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성급해요. 이거 좀 뭐랄까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인공들이 편 먹고서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막 이제 막 그거를 잘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제 겪어요. 그리고서는 와 성공한 것 같아. 그럴 때 누군가 한마디가 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 일러. 아직 성급히 판단하기는 일러.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It's too early.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일러요. 뭐 하기에? 판단하기에. 자, 판단하다. 이때 동사 tell 쓸게요. tell이 말하다가 아니라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It's too early to tell. 판단하기에 너무 일러요. 그렇죠? 뭘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계획이 적중했는지 아닌지. 자, 뭐뭐인지 아닌지 if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적중했다. 이런 식으로 our plan has worked. Our plan has worked.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too early to tell if our plan has worked.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의 메시지 정말 그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해지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ghts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아까 배웠던 자세 복습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입니다.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they might as wel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차라리 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혹시 모르셨었죠? 차라리 you might as well. 제가 아까 전에 if you want more twist, you might as well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더 깊은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고 계시 말고 thread the arm through.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뭐뭐 하지 그래. 이렇게 할 때, you might as well.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화문 보시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So eat something.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m so hungry, I can't concentrate.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eat something. 그럼 뭐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No, I'm doing this intermittent fasting thing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 싫어요. 안 돼요. I'm doing this intermittent.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간헐적 단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Intermittent fasting thing까지 붙였습니다. thing.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인가 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뭔가 그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h, well, you might as well just eat.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You might as well just eat. 그냥 차라리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You might as well just eat and work efficiently.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fficiently, 효율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드시고 일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is he getting to Boston from New York?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I agree.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It's so much cheaper.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How is he getting to Boston? 어떻게 보스턴으로 가고 있니요? So how is he getting to Boston? 어디서? From New York.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He's taking the train. Taking the train. 기차를 탄대요, 글쎄. He's taking the train. It's a waste of money. Waste. 낭비라는 뜻이죠. 완전 돈 낭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a waste of money. 이러니까 I agree. 나도 동의를 합니다.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오늘의 표현 나왔죠. He might as well have taken the bus. 차라리 버스를 타지 그랬어요. He might as well. 걔왜 버스를 안 타고? It's so much cheaper. 훨씬 더 저렴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s what I told him. 그게 내가 딱 걔한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That's what I told him. Bus and train both take about 5 hours. 버스나 기차나 둘다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왜 그렇게 비싼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you might as well, he might as well 이런 표현 배워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So we did a spinal twist with our butts on the floor. Seated spinal twist.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a forward fold but with a bent leg. That's also seated. 그래서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리 접어 전굴이라는 자세 할 겁니다. 역시 바닥에서 하는 자세이고요. 영어 표현 you might as well 차라리라는 뜻이었어요. you뿐만이 아니라 he might as well, she might as well, I might as well 이렇게 다 넣어서 쓸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 I will see you so soon. Eat well, okay? Bye.

0: 입니다.
1: 네, popularity, popularity, popularity, 인기예요, 인기.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0: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specifically, which is popularity is overrated.
1: Popularity is overrated.
0: It's overrated.
1: 네.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되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Mm-hmm.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0: 미국에서 살고 있는 조던 씨입니다.
1: That's right.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0: Sounds great. 조던 씨,
1: 나와주세요.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1: Popularity is overrated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문장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 So Jordan sai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1: 네.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mm-hmm. 완전히 솔직히 말하자면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Mm-hmm.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0: Yeah.
1: 여기서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mm-hmm. 잠시 후에 진짜 전체 클립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Hmm. Alright, but for now,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0: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아까 봤고 여기서부터 보자면 like you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고 understand you 이해해 주고 나의 관심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입장 같은 걸 이해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be friends with you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직 별로 없을 때는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조던 씨도 알고 있기 때문에 now when you're in school 이렇게 지금
1: right.
0: 풀어주고 있어요.
1: Yeah. You want a genuine connection with people.
0: Yeah.
1: But is that what popularity is? She says next.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0: 그런데 솔직히 그러니까 앞에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좀 길게 말했었잖아요.
1: Yeah.
0: 이걸 짧게 줄이면 yeah. 그냥 to be honest가 되겠네요. To be hones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채팅이나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에서 그냥 TBH라고 많이 줄여서 하더라고요. TBH 혹시 보이면 아 to be hones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솔직히 that's not what popularity is. 인기는 그런 게 인기가 아닙니다.
1: Yeah.
0: Okay.
1: Right, so what is it? She tells u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0: 네, 그래서 인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1: Right.
0: 그걸 이해한다라고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런데 사실 그건 인기가 아니다. Popularity isn't about 그러니까 인기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1: Right.
0: Having
1: genuine connections. Genuine.
0: Genuine 하면 진짜를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를 가리켜요. It's a genuine work of art.
1: Yeah.
0: Or it's a copy.
1: Oh yeah, copy.
0: Something
1: right.
0: like
1: it could be a copy or genuine or like maybe it's a 명품 like 가방, right?
0: Yeah.
1: This is a genuine blah blah blah bag. Right?
0: Yeah.
1: It's not a fake.
0: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genuine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genuine connections는 정말로 진심 어린 진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1: Right.
0: 관계라는 게 일방적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right.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내가 그를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그 관계, 진짜 관계는 popularity가 아닙니다. 라고
1: yeah.
0: 했네요.
1: So it's not popularity. So what is popularity?
2: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1: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0: Yeah, it makes sense in many cases.
1: Yeah, for sure.
0: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조던 씨가 생각하는 인기라는 건 뭐냐면 it's just 그냥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그런데 slightly.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알긴 아는데 약간만 아는 거예요.
1: Slightly.
0: They might misunderstand you. They might be thinking too well of you.
1: Yeah, they think too highly of you. Maybe yeah. you're the most pretty girl at school.
0: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Right? So it's like, oh, she's the prettiest girl yeah. in school. She likes peanut butter. But that's all you know.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는 게 인기라는 거죠.
1: And so she says,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0: Which isn't great,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and 마지막에 If you think about it, 생각해 본다면, if you think about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지만, if you really think about yeah. it, 이 형태도 많이 쓰이고요.
1: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네. it's just this,
0: yeah.
1: right?
0: Doesn't really mean anything. 아무런 yeah.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next.
2: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1: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0: 네, popular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조던 씨의 얘는 학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Yeah.
0: 학교 다닐 때 이제 저 학생이

0: 정말 인기가 많고 다들 저 학생이랑 친구가 되고 싶고
1: 으흠.
0: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1: Right.
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만 다 지금 교류하고 지내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Connect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You can connect as in you talk with people.
1: Oh, yeah, you talked with people. Oh, we have a connection. I think we talk well. You know, we're good friends.
0: Or you connect as in you understand each other
1: Oh,
0: really
1: yeah.
0: well.
1: You understand. You can connect with what someone said,
0: 네.
1: even.
0: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것도 connect라고 할수 있겠고, 또는 뭐, 알게 되는 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면 잘 통한다라는 것도 connect인데요. 여기서는 교류라고 일반적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교류하는 것도 아니죠.
1: Mm-hmm.
0: 아니고,
1: Right? She says,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0: 그리고 you don't get any value.
1: Value.
0: 네. 물론 인간관계를 다 가치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you don't get any value from 그걸로부터 어떤 가치도 얻지 못해요. Having them be your friend.
1: Yeah.
0: Have someone do something 하면 누군가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함으로써 당신이 얻게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기만 있는 거는.
1: Yeah, it's just the popularity,
0: Yeah.
1: right? Lastly, she says,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네, 지금 forefront를 이야기하시면서 forehead를 만지셨는데,
1: 어, yeah.
0: 네, 이마, 네,
1: Yeah, it's your
0: forefront는
1: forehead.
0: 네, 맨앞
1: Yeah.
0: 선두.
1: Yeah, the forefront, right in front, right? So the thing that you think about most.
0: 그래서 진짜로 for도 앞이란 뜻이고 fron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전선이란 뜻도 있고 한데 여기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or
1: Minds.
0: at the back of somebody's mind 이럴
1: Oh, yeah.
0: 수도 있겠고요.
1: That's
0: 그
1: true.
0: 앞에 있으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1: Right? And if it's the back of your mind, it's something you don't really think about.
0: Yeah. You remember it.
1: But
0: You're
1: it's like,
0: kind of thinking about it. Yeah. 네.
1: it's not at the forefront,
0: 네.
1: right?
0: 앞 뒤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앞에 있는 존재, 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면 안될것 같대요.
1: Yeah.
0: 무엇이? Popularity, 인기가.
1: Popularity, right? Especially in school, find people who you have genuine connections with
0: Yeah,
1: and
0: just
1: build good friendships,
0: three,
1: even if
0: four
1: you guys
0: people.
1: aren't popular.
0: Exactly. You don't need like 200 friends.
1: Exactly.
0: Right? You
1: And
0: can't.
1: it's hard to manage them. You can't
0: Exactly.
1: have connections with them all,
0: Yeah.
1: right?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f I had to be completely honest, popularity is overrated. Now, when you're in school and you don't have any friends, you really value connection and you really want people to know you and like you and understand you and be friends with you. But to be honest, that's not what popularity really is. Popularity isn't about having genuine connections with certain people who really know you as much as you know them. Popularity is just having a bunch of people know you slightly, which isn't great and doesn't really mean anything if you think about it. You're not actually connecting with these people and you don't get any value from having them be your friend. So that's why I believe that popularity should just not be at the forefront of people's minds.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문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is not about 동사 ing 하면은 뭐뭐는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직역하자면은 뭐뭐에 관한 게 아니다 정도가 되겠는데 뭐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a as much as b 하면은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같은 양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패턴인데요. 문장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0: it, mm-hmm. but kindness never is.
1: That's right.
0: 네, 인기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데, but kindness is never overrated. 뒤에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Kindness never is overrated.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절대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다. 친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하다.
1: Kindness is awesome.
2: So Irwin says,
0: when you seek popularity, 인기를 얻고자 하면 mm-hmm. seek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찾는 거, 얻고자 하는
2: you
0: 걸
2: 말해요. You want to get it, right?
0: You might have to ditch. Ditch는 버리다. Mm-hmm. Your authenticity. Mm-hmm. Authenticity 하면 진실임, 진짜임 mm-hmm.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
2: Yeah, yourself. Your authenticity. What you 네. like. Your interests.
0: 그렇죠.
2: Yourself.
0: 네. 인기를 얻고자 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Mm-hmm. 그러니까 be authentic, yeah. 진짜 모습을 유지하세요. Mm-hmm. Popularity is overrated.
2: Yeah.
0: 왜냐하면 인기라는 건 과대평가된 거니까.
2: That's right. Don't lose yourself for popularity.
0: Exactly.
2: Because it's overrated. Just be your authentic self and real friends will come who yeah. like the real you.
0: Nice speech.
2: Thank you. I tried. Okay,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2: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 우리 벌써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샌드위치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make a Monte Cristo sandwich. 네, 오늘은 몬테크리스토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바로 식빵. 반갑습니다.
1: We have bread.
0: 우리 그냥 방만 쓰는 거 말고 우리 오븐에서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서 요리할 거예요. We have breadcrumbs. 방가루. 이거 참 중요해요. We have eggs. We have ham. 오늘의 햄은 돼지 햄이에요. This is ham made from pork. 우리 슬라이스 치즈도 있고요. We have sliced cheese. 딸기 잼, strawberry jam, 그리고 honey mustard. 네, 우리 재료는 이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샌드위치 만들 수 있어요. 네, 우리 여기 돼지 햄 있어요. 솔직히 오리지널 몬테크리스토 이 얇은 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친구들 이런 햄 되게 좋아요. Take the ham. 아, 그리고 칼 조심하세요. We're gonna cut this way. Cut all the way down. Wow, look at that. Let's cut one more slice.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해요. Aha! Two slices of ham. 자, 우리 햄께 햄 구워요? 네, 좋습니다. The pan is hot. Now let's add the ham. One piece. And another piece. Okay,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빨리 뒤집지 말고 기다려봐요. 왜냐면 햄 구웠을 때 그 갈색 생기는 색깔은 아주 맛있어요. Let's turn the ham. Wow. Look at that color. Perfect. Golden brown. Good. 금색 갈 색깔 되게 좋습니다. 아, 오케이. 완성됐습니다. Our ham is ready. 이제 햄 준비됐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 수 있어요. Now we can make the Monte Cristo sandwich. We start off with one slice of bread. We have one slice of bread. And we put honey mustard. 우리 honey mustard은 발라요. 많이 넣으래? 아니면 조금만 넣으래? You can have a little or a lot. 세상 이만큼 좋습니다. Now we need our ham. 네, 이제 햄 한 장. After the ham comes the cheese. 치즈 한 장. 그리고 식빵 하나 더 필요해요. One more slice of bread. 이제 머스터드 말고 먼저 딸기 잼 할 거예요. Strawberry jam. 우리 딸기 잼도 발라요. Spread the jam on the bread. And then put the jam on the cheese. 우리 잼 발랐을 때 그 치즈 위에서 둘 거예요. We put the jam on the cheese. 한 번 더 하자. Mustard first. Mustard. 우리 honey mustard은 발라요. Ham. 다음은 바로 cheese. After the ham comes the cheese. One more slice of bread. Strawberry jam. 우리 딸기 잼도 발라요. Spread the jam on the bread. And then put the jam on the cheese. It's a very big sandwich. 하지만 빵 테두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볼 거예요. Let's cut off the crusts. So we cut the crusts here.

0: and we cut the crusts.
1: Here.
2: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 방 테두리.
3: Some people like the bread crust. 크러스트는 테두리요.
0: We cut the crusts. And we cut the crusts.
1: Here.
2: Now we're ready for the special step. This is the most exciting step.
4: 이곳은 되게 되게 재밌어요. 한적, 우리 딸기알 넣을 거예요. 딸기알하고 소금. 한적은 반가로.
3: First we crack two eggs.
4: Ah,
3: crack. C-R-A-C-K. Crack!
0: One egg.
4: Two eggs.
0: 우리 소금 조금 할 거예요.
3: We sprinkle a little salt. And we mix with a fork.
0: You break up the eggs like this. Make sure you break the yolk and mix with the salt.
4: 아주 많이 안 해도 돼. 이제 이족은 방 가로 놓을 거야. 빵빠방빵빵빵빵.
0: 우리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계란 믹스 들어갈 거예요.
3: So take our sandwich and we put it in the egg, top and the bottom, and the sides.
4: Ooh, 조심해. Okay.
3: We put the sandwich in the breadcrumbs.
0: Okay. Top and bottom. And all over the sides.
4: 그 위, 아래, 옆, 옆, 옆, 옆, 옆.
0: 아주 많은 반가루 필요합니다.
3: This is our Monte Cristo sandwich. Now the final step.
4: 우리 에어프라이어 필요해요. 에어프라이 기계 아니면 어븐 소드 돼요.
0: Let's put it in.
4: 180도, 180.
0: 10분. 10 minutes.
3: 10분 다 됐습니다. The 10 minutes are over, so let's take a look.
4: 좀 조심하고.
3: Look! Wow! It looks perfect.
4: 제 생각 진짜 완벽해요.
3: Let's cut it open.
2: 몬테 크리스토. Our Monte Cristo sandwich. 완성됐습니다.

어, 예. Two thumbs up. 진짜 맛있어요. 와우. 달짬, 햄, 치즈, 그리고 머스터드. 너무 좋습니다. I hope you like this as much as I do.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특별한 요리 하겠습니다. I'll make something very special for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by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어벤 효린 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재밌는 논픽션 책이라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픽션과 함께 있거든요. 함께 우리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스텝업, 고업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0: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그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코마, 이렇게 점 하나 있는 거 있죠? 꼬리가 있는 코마와 피리어드는 어떻게 쓸까라는 것을 주제로 이런 구두점이나 기호들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볼까요?
1: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He cries,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2: "Oh, Leo," Laura sighs.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1: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and says,
2: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don't need a big mane."
0: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책을 착착착착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완독하는 그런 순간이 또 오네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아 수고했다 나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한 말씀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픽션으로 시작을 하네요.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Leo는 comes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racing down the sidewalk, 인도죠. 인도를 재빠르게 달리면서 옵니다. jumping over puddles, puddle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물웅덩이, 물웅덩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빠르게 인도를 막 달려서 리오가 오고 있습니다. He cries, he cries. cry라는 것은 이렇게 울다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소리 지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지금 맥락상 지금 리오가 신이 났거든요. 비도 오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만났고 그런데 울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뭔가 맥락을 보니까 뭔가 소리 지르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로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선택해보자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He cries, 그가 소리 지릅니다.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No, what's that? 저거 뭐니? 저... soggy thing, 저 축축한, soggy 하면 바로 흠뻑 젖은, 질척한 이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 흠뻑 젖은 것, 너 머리 위에 있는 저 흠뻑 젖은 것이 뭐야? 지금 여기서 너라는 것은 on your head 할 때 이 your에 해당하는 게 바로 Laura가 되겠죠. 그래, Laura야, 너 머리 위에 저 흠뻑 젖은 저 무언가는 뭐니? 라고 지금 Leo가 물어봅니다. Oh, Leo. Laura sighs. Laura가 에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리오야,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I just wanted to have. 나는 단지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무엇을 가지고 싶었냐면 a beautiful mane like yours. 너의 것과 마찬가지로 네 것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갈기를 가지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로라가 바로 해리 머리카락 전문가한테 가서 이 위그, 가발, 즉 가짜 갈기를 하나 사왔죠.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축축해져서 이제 이 멋도 안 나고 전혀 멋있어지지 않은 것이죠. 멋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실망한 말투로 리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팩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coats, coats라는 것은 털이 됩니다. 털이나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 되는데요. 사자의 털은 are yellow gold, 이 노란 빛깔이 나는 금색입니다. And adult males, 즉 성체, adult라고 하면은 사람에게는 성인인데 근데 지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체라고 하면 되겠죠. 성체 수컷들은 have dark manes. mane이라고 하면 목 주변에 있는 이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혹은 짙은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coats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동물의 털이나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사자들은 have spots,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 같은 무늬들이 있는데요. On their coats, 그들의 털 위에 이런 점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보셨습니까?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yellow gold라는 이런 콤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eriod,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우리 semicolon 혹은 col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음 강의에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구두점이나 기호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콤마와 period는 어떻게 쓸까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지 어떨 때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그 다음에 읽기 좋은 문장으로 변해 가거든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생긴 이 기호 있잖아요. 이걸 comma라고 부릅니다. She likes reading, painting, and cooking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she likes, 그녀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 하니 reading,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painting,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 가지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열할 때 콤마를 쓰곤 합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사이에 콤마가 있고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사이에 콤마가 있죠. 이렇게 나열할 때 콤마를 씁니다. 이렇게 콤마의 기능은 이렇고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경우 또 콤마를 씁니다. She decides.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decide는 결심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mane like Leo's. 이렇게 있는데, 문장이 길죠? 문장 읽고 she decides. 그녀는 결정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생각했냐면 that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이게 문장이 너무 길다는 거죠. 한 덩어리가. 그런데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she decides that 여기까지는 한번 탁 끊기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if부터 이 끝까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상, 문법상 한 호흡을 탁 쉬어가면은 문장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그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그녀가 많은 야채를 먹는다면 이라고 딱 의미상으로도 딱 분리가 되고요. 문법상으로도 딱 분리가 되는 이 지점에 콤마를 딱 찍어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콕 찍어주면은 바로 읽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탁 잠깐 쉬었다가 she can grow mane like Leo's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나열이라기보다는 문장과 문장을 분리를 해줌으로써 문법적으로도 분리가 살짝 되고요.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탁 끊어서 읽음으로써 훨씬 더 독자, 즉글 읽는 사람이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콤마를 적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독자 친화적인, 즉글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 콤마가 엄청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 is known for its rich history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is 앞에 is가 동사인데요. 이 앞에 보니까 주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The city of Rome, the capital of Italy. 자, 실제로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여기서는 콤마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고요. 이게 The city of Rome, 로마라는 도시. 맞죠? 로마.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뭐냐면 The capital of Italy,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라는 도시는 이렇게 콤마 콤마를 탁 넣어줌으로써 부연 설명을 하는 이런 기능도 콤마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The city of Rome, 로마라는 시티, 로마라는 도시, 로마라는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는 is known for 알려져 있다. 뭘로 유명하고 알려져 있냐면 For its rich history, 그것의 풍부한, 아주 오래된 풍부한 역사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콤마가 있어야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도 된다. 그리고 딱 보기에도 쉬워진다라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거 한번 볼까요? I bought a new book. 나는 새로운 책을 샀다. It looks very interesting. 그것은 재밌어 보인다. 이렇게 콤마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I bought a new book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뒤에도 또 다른 문장이 있죠. 이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 역할도 콤마가 할수 있는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단순히 나열을 할 때는 콤마를 쓸수 있지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접속사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를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I bought a new book and it looks very interesting. 이라고 하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 period, 마침표는 문장 제일 끝에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 bought a new book 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콕 찍어주고 It looks very interesting 이라고
추가적인 한 문장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comma와 period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떤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점 콕콕 찍는 거.

0: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He cries,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2: "Oh, Leo," Laura sighs. "I just wanted to have a beautiful mane like yours."
1: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0: 자, 픽션으로 이어지네요. 이게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픽션.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Leo는 puts his paw, 그의 발을, 사람에게는 foot 혹은 feet이지만 동물에게는 paw라고 합니다. 그래서 Leo puts his paw, 그래서 그 발을 어디에 두었냐면 put, 어디에 두었습니다. On Laura's shoulder. Laura의 shoulder이라고 하면 어깨가 되겠죠. 어깨 위에 이렇게 턱 얹히면서 and says, 그리고 말했습니다.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Laura야, don't you know? 몰랐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몰랐니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단지 남자아이들이, 그렇죠, 수컷들이 have big manes, 이런 큰 갈기를 가진다는 거 알지 못했니? 몰랐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즉, 수컷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갈기를 가질 수 있겠니? besides라고 하면은 게다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다가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여기서 리오의 명언이 딱 나오네요. 게다가 you are beautiful. 너는 참 아름다워. just the way you are. 네가 있는 그 the way 방식 혹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너는 you are beautiful. 아름답다. 변하려고 하지 말거라. 너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워. 라고 로라에게 칭찬해 줍니다. 로라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죠. You don't need a big mane. 너는 이런 갈기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로라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고 이 책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적어드린 besides와 beside. beside는 옆에라는 의미고요. 제가 비교해서 beside, s 없이 적어두었죠. 요거는 옆에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besides가 생기게 되면 옆에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복수형이 아니고요. 또 다른 단어가 됩니다. besides라고 하면 게다가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오늘 fun reading tips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Leo puts his paw on Laura's shoulder and says, "Laura, don't you know that only boys have big man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You don't need a big man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 Puddle, puddle. Leo comes racing down the sidewalk, jumping over puddles. Soggy, soggy. What's that soggy thing on your head? Mane, mane. Lion's coats are yellow gold, and adult males have dark manes. Coat, coat. Young lions have spots on their coats. Besides, besides, besides, you are beautiful just the way you a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eside versus besides가 있습니다. beside와 besides는 단지 철자로는 S 하나가 덜 붙고 더 붙고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예문 속에서 단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의 의미까지 예문 마지막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She sat beside her friend. 자, beside, S가 붙지 않은 것은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똑같은 표현을 찾자면 next to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녀는 앉았다. 어디에 앉았냐면 beside her friend. 그녀의 친구 옆에 앉았다. 그래서 beside는 옆에를 의미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beside와 동일한 표현이 있다면 next가 있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She sat next to her friend라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beside는 옆에, 말 그대로 저 옆에가 되겠죠. 자, 그러면 besides는 언제 쓸까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Besides the main course, we also had dessert. 자, besides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 나올 때는 게다가라는 의미였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Besides the main course, 아, 레스토랑에 갔나 봐요. 이 메인 코스, 이 메인으로 나오는 그 요리를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we also had dessert. 우리는 뭐도 먹었냐면 디저트도 먹었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것도 했다라고 할때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 다른 거. I can't stay.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I can't stay. Besides, I have another meeting soon이라는 거. 게다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I can't stay.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즉, 나 가야 돼라는 의미가 되겠죠. Besides,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I have another meeting soon. 나는 또 다른 미팅이 곧 있어. 그래서 besides를 게다가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답니다.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beside는 옆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besides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임과 의미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다가 그 문맥을 보고 아, s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어떤 문맥인지 보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실력을 한번 쑥 올려보도록 할까요? 책을 읽으면 확실히 실력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많은 영어를 접하니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카울릭스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는 non-fiction, 즉 fact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 내용이 좌측 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좀 특이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0: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바로 책을 펼쳐 보겠습니다.
1: Cowlicks, written by Pam Schoeneman, illustrated by Anne Haberstroh.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Mrs. O'Leary is a proud cow.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Cowlicks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wlicks도 지난번 Lion Mane's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좌측편에는 팩트가 나오고요. 논픽션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는 픽션, 창작 동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아주 독특한 책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가 먼저 나오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Young female, 어린 암컷이 되겠죠. 어린 암컷 cattle. cattle이라고 하면 바로 소가 됩니다. 그냥 소가 아니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암컷 소들은 are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heifer, heifers라고 되어 있는데 heifer이라고 하면 어린 암소가 되겠습니다. 어린 암소라는 것은 아직 새끼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어린 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cattle와 cow를 비교해 드릴게요. cow는 암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cattle이라고 하면은 송아지, 암소, 숫소 모두 다 포함하는 집단적인 소입니다. 그래서 cattle은 cattle's라고 하지 않아도 cattle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개의 집단적인 소이기 때문에 are이라고 적는 것이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었죠. 새끼를 아직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그런 어린 암소인데, 그런데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라고 돼 있네요. 뭐 한 후에? Female cattle, 암컷 소들이 have had calves. Calves 라는 것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단수형은 뭐냐면 calf가 됩니다. calf. 근데 송아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calf는 바로 단수인데요. 여기에서 L이 묵음이라는 점입니다. calf라고 읽지 않습니다. calf라고 읽습니다. l이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복수형이 되었을 때도 calves라고 하지 않고 calves라고 합니다. l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컷 소들이 have had calves, 송아지를 낳은 후에 they are called cows. 이제는 암소라고 즉 cow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픽션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Mrs. O'Leary is a proud cow. Mrs. O'Leary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 하면 is a proud cow. 암소긴 암소인데 어떤 소냐 하면 이제는 그냥 소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소냐 하면 바로 자랑스러운 소입니다.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라고 되어 있네요. She is the owner. 그녀는 주인입니다. 무엇의 주인이냐면 Moo Town's. 소가 어떻게 옵니까? 이렇게 울죠. 그래서 Moo Town. 이름이 Moo Town입니다. Moo Town에 하나만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뭐냐 하면 Cool Licks가 되겠죠. 자, 우리 지난 강의에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두점에서 콤마 있었죠. 이 콤마, 우리 기호나 이 구두점 콤마를 찍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샵의 이름을 이 추가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랍니다. 저기 Cool Licks 바로 앞에 콤마가 찍혀있죠. 기억하시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콤마가 우리 지난 시간에 콤마와 period 이 마침표죠. 이것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응용해서 semicolon, 맞죠? 저기 앞에 있는 semicolon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col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semicolon과 colon이 상당히 글에 은근히 많이 나온다.

0: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세미콜론과 콜론은 어떻게 쓸까? 라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 속에서 설명드리면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장을 먼저 적어보았어요. She lov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한다. He prefers tea. 그는 차를 선호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She부터 지금 T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세미콜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미콜론의 의미는 and, 그리고의 and나 혹은 그러나의 but이나 혹은 그래서의 so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떠한 의미, and, but, so,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의미를 독자가 알아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내 보겠습니다. She lov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는 차를 선호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러나를 넣을 것 같아요. She loves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는 차를 선호한다.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세미콜론인데 그러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맞죠? 원래는 우리가 but이나 이런 and 같은 걸 적어주는데 그걸 적지 않고 대신에 세미콜론을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접속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독자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적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아주 밀접한 연관에 했을 때 아,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겠거니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He loves playing soccer. He enjoys watching it too. 자, 이렇게 또 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죠. He loves playing soccer. 그는 여기에 PD님께서 그죠.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He love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미콜론이 있죠. 그다음에 he enjoys watching it too. 그는 즐긴다. 무엇을 즐기냐면 그것을 보는 것 또한 즐긴다.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이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미콜론은 어떤 것? and의 의미를 가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는 he love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라는 의미가 바로 세미콜론이고요. 그다음에 he enjoys watching it too. 그것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d but so 혹은 기타 등등의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두 문장을 아주 밀접한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이런 세미콜론을 한 번씩 써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만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콜론입니다. 콜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요. 무엇이냐면 She loves fruits.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녀는 과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pples, oranges, bananas가 나왔습니다. 아, 예시를 알려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줄 때, 예시를 알려줄 때 이렇게 colon을 찍어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fruits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apples, oranges and bananas를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 또 colon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대표로 많이 쓰는 거두 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He has a goal. 그에게는 목표가 있다. 그는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맞죠? 꿈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목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colon은 즉 다시 말하면 맞죠? 즉 다시 말하면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으로도 되고요. 혹은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세미콜론과 콜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Mrs. O'Leary is a proud cow. She is the owner of Moo Town's only ice cream shop, Cool Licks.
0: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Fact. 이 non-fiction, 비문학 내용이 나오네요.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있습니다. There are 예전에 나왔었죠. 뭐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라고 하지 않고요. 뭐뭐

0: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가 있냐면 many types of cows. 여러 종류의 소가 있다라는 것이요. 라는 것이죠.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혹은 Holstein이라고 해도 됩니다. The most common dairy cow.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가장 흔한 the most common 가장 common 흔한 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이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diary가 아닙니다. 일기 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diary는 이렇게 씁니다. D-I-A-R-Y고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D-A-I-R-Y입니다. dairy라고 있습니다. dairy라는 것은 유제품의, 이 우유와 관련된 낙농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흔한 dairy cow라고 읽어야 됩니다. diary cow 아닙니다. dairy cow라고 하면 우유와 관련된 소이기 때문에 바로 젖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젖소가 뭐냐면 the black and white, 맞죠? black and white, 흑백의 뭐다? Holstein이라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Holstein은 Holstein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Holstein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 음원을 들어보면 Holstein이라고 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Holstein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자, 이제 다시 fiction이 나왔습니다. 창작 이야기입니다.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생각만 해도 좋네요. Calves라고 하면은 바로 송아지가 되겠죠. 어린 암소가 되겠습니다. 어린 암소들과 즉 송아지들과 and cows 그리고 소들, 암소들이 from near and far 가까이 있는 그리고 멀리 사는 송아지들과 소들이 gather이라는 것은 바로 모이다가 되겠죠. 모입니다. here 여기에 모입니다. 언제 모이냐면 each Saturday 매 토요일에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그들의 매주 weekly라고 하면 오늘 제가 fun reading tips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매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주 먹는 매주 일어나는 아이스크림 treat, treat이라는 것은 대접 이렇게 대접해준다 혹은 간식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주 먹는 간식을 위해서 여기에 매주 토요일에 모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간식을 위해서 매주 여기에 여기저기 사는 소가 여기로 다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에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행사가 집에서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dition 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cattle county 라는 이 동네의 이 마을의 전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스크림 간식을 먹고요. 자, 팩트로 다시 넘어갑니다.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라고 되어 있네요. The spots, spots라고 하면 반점이나 무늬가 되겠죠. 반점이라고 할게요. Holstein 소, Holstein 종 소에 있는 그런 반점들은 are unique. unique라는 것은 고유한이라는 의미예요. To each cow. 각각의 소들에게 고유하다라는 것은 이 소들의 반점이나 무늬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 되겠죠. 같은 무늬가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uni라는 것이 숫자 1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유하게 이 숫자 하나에게만 있다. 이 한 소에게만 이런 무늬가 있고 또 다른 소에 가면은 동일한 무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ike snowflakes, 눈송이들처럼. 우리 하늘에서 눈이 내리잖아요. 눈송이들처럼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어떤 두 마리의 소의 markings라고 되어 있죠. marking이라고 하면 바로 무늬, 반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무늬, 반점은 are alike. alike는 바로 서로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소도 두 마리의 소에 있는 marking, 무늬, 반점이 서로 비슷하지. 저기 제랍해보니까 no가 있죠. 비슷하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들은 반점이 다 다르게 생겼겠죠.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지식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휘들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았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어휘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re are many types of cows.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Calves and cows from near and far gather here each Saturday for their weekly ice cream treat.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The spots on Holstein cows are unique to each cow.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0: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 Cattle, cattle. Young female cattle are called heifers. Calf, calf. After female cattle have had calves, they are called cows. Dairy, dairy. The most common dairy cow is the black and white Holstein. Tradition, tradition. It's a cattle county tradition. Alike, alike. Like snowflakes, no two cows' markings are alik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확장해보려고 하냐 하면 ly를 붙이는 것입니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 않는가? 맞아요. 부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어떤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는데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ly를 붙였을 때 주기적인 빈도나 기간, 반복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자면 day가 있죠. 하루입니다. 하루가 있는데 ly를 붙이면 여기 있는 y가 i로 바뀌었지만 daily, 즉 매일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onthly 있죠. month라고 하면 달이죠. 달, 한 달. 한 달. 근데 ly가 붙었으니까 매달이라는 의미. 그리고 year 이런 거 있죠. year. year이라는 것은 365일, 1년이 되죠. 그래서 ly가 붙어서 매년. 그 다음에 hourly라고 하면은 또 훨씬 더 작은 단위.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그 hour, 시간, 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hourly니까 매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y가 붙었을 때 주기적인 빈도로 바뀐다는 점 기억하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글에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 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영어 책을 펼쳐서 영어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볼까요? 영어 실력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카울릭스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하게 좌측 페이지에는 fact, 즉 non-fiction이 나오고요. 우측 페이지에는 fiction, 창작 동화가 나오죠.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온다는 점 참고하고 이 책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현재 완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Dottie,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0: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Dottie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and pulling it or breaking it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1: Cowlicks,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픽션으로 시작을 하네요. 창작 동화이죠. 픽션과 논픽션이 한 번 한 번 이렇게 교차되어서 계속해서 이 책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No matter how many come, no matter how라는 것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리 뒤에 거 하더라도가 되겠죠. 아무리 많은 소가 오더라도, 지금 소 이야기잖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가 오더라도 Mrs. O'Leary, O'Leary 여사님은 knows,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each of them, 그들의 각각을.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소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By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가 많은데 아무리 많은 소가 Mrs. O'Leary한테 오더라도 그 각각의 소를 잘 알고 있으면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다. 즉 각각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ottie,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갑자기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는데요. Betsy,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Dottie, I've got, 나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a fresh batch. Fresh라는 것은 신선한, 맞죠? 아주 신선한 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batch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약간 낯선 그런 어휘일 수가 있습니다. batch라는 것은 한 번 먹을 1회분의 양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회분.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친구들 소프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렇게 기계로 내려서 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번 먹을 양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콘이나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계를 통해서 쭉 내리는 직원분께서 상점의 직원분께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쭉 내려주면 한꺼번에 한 번에 쫙 나오는 그 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배치가 되겠죠.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내리는 양, 이게 한 회분의 양인데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한 국자, 한번 먹을 양이 한 국자의 양이라면은 그게 또 하나의 배치가 될 거예요.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다 다르지만 한번 먹을 한 회분의 양을 배치라고 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신선한 한 회분의 양이 있어. 무엇이 있냐면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너만을 위해서. just for you. 너만을 위해서. 여기 체리 아이스크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Bessie야, your bowl of chocolate, 이 초콜릿 한 그릇, 한 그릇이 is almost ready, 거의 준비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Dottie, Bessie 전부 다 이 소들의 이름을 Mrs. O'Leary가 전부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fact가 나옵니다. 이제 fiction을 또 한 페이지 보았으니까 fact, 이 사실을 보는 거죠. non-fiction, 비문학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Dairy cows. 이거 제가 예전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Diary 아니고요. Dairy라고 했습니다. 유제품의, 낙농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dairy cows라고 하면 바로 젖소들이 되겠죠. 젖소들은 spend, 사용합니다. 보냅니다. Up to, 자, up. up이 뭐죠? up은 위죠. 맞죠? up to, 위까지. 아, 위로까지. 그래서 최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위로까지니까 어떤 많은 양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젖소들은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젖소들은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해요. 얼마까지? 최대 8시간. a day. 매일 8시간을 사용합니다. 뭐 한다고요? eating. 그렇죠. 계속 먹습니다. 24시간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1을 먹는 데 사용한답니다.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들은 마십니다. 무엇을 마시냐면 25에서 50 gallon. 혹시 우리 친구들 gallon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는 liter, liter를 쓰잖아요. liter 단위를 쓰는데 영권 국가의 일부 영

0: 영국권 국가에서는 갤런이라는 걸 쓰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갤런이 좀 다릅니다. 3.8리터 혹은 4.5리터, 약 3.8에서 4.5리터 정도인데요. 이게 나라별로 이 갤런도 약간 단위가 그 용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5에서 50갤런 정도. 그렇죠. 갤런이라고 하면은 액량, 맞죠? 액체의 그양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는 리터가 훨씬 더 익숙한 그런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소들은 25에서 50갤런의 물을 a day, 매일 마신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Dotty,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Bessie, your bowl of chocolate is almost ready.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They drink 25 to 50 gallons of water a day.
0: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픽션이 또 나오네요. Dotty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읽었을 때, 아, 문장이 좀 긴데? 이거 어디서부터 의미 파악을 해야 되지? 라고 모르시겠으면은 중간이나 아, 이렇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가장 앞에서부터, 가장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Dotty, Dotty는 admire, admire이라는 것은 존경하다, 감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존경하다로 한번 볼까요? Dotty는 Mrs. O'Leary를 존경합니다. 얼마나 존경하냐 하면 so much, 아주 많이 존경을 해서 that 그 결과 she likes to stay, Dotty는 she likes to stay. 좋아한답니다. 무엇을 좋아하냐 하면 머무르는 것. 누구와 함께? 여기 딱 적혀있진 않지만 바로 머무른다? 누구와 머무르겠습니까? Mrs. O'Leary를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Mrs. O'Leary와 함께 머무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And have a soda. Soda라는 것은 탄산음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들이 진짜 실제로 탄산음료를 마신다기보다는 지금 픽션이잖아요. 맞죠? 창작 동화잖아요. 그래서 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그리고 탄산음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냐면 언제 탄산음료를 마시냐면 after the others have gone, 다른 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tty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라고 되어 있네요. Dotty가 묻습니다. Mrs. O'Leary한테 묻습니다. Mrs. O'Leary, O'Leary, will you teach me?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As wonderful as yours. 멋진 아이스크림이죠. 맞죠? 근데 어떻게 멋지게 만드는, 멋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as wonderful as yours. 자, 여기 as가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있는 as 뒤에 거, yours, 당신 것만큼. 여기서 당신 것은 바로 Mrs. O'Leary가 만든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Mrs. O'Leary, 당신 것만큼이나 wonderful, 멋진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y 인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네요. 한마디로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물은 것은 아,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것은 만드는 방법도 알고 싶지만 하나 좀 먹고 싶은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것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와 어떻게 다르며 이 현재 완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하면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시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forgot his walle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죠. He forgot his wallet. 아, 지갑을 안 가져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지갑을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과거에, 지금 여기 forgot이라는 과거 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현재는 어떤 거죠? 과거에 지갑을 잊어버렸으면 지금은 가지고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찾았을 수도 있고, 다시 집에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분실했는데 찾았을 수도 있고, 뭐 다시 가방에서 꺼냈을 수도, 아, 여기 있었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전히 없을 수도 있고요. 그게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forgot이라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간 일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걸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he has forgotten his wallet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 혹은 has plus pp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부터 이 행동이나 이 동작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e has forgotten his wallet이라고 하면 그가 지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도 그는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 이미 지나간 예전의 일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혹은 그 동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We cleaned the house라고 하면 우리는 집을 치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집 청소를 했다. 자, 그러면 언제 청소를 했죠? 과거에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집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지럽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단정한 상태로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단서가 없죠. 왜? cleaned라는 단순히 과거 시제만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we have cleaned the house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을 치웠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근데 시제가 어때요? 현재 완료 시제잖아요. 그러면 어떻다? 과거에 어느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에 집을 치웠는데 지금도 집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은요. She went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갔다. 그러면 그녀는 어디 있죠? 유럽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을 보면 She has gone to Europe이라고 하면 그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 유럽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 완료죠. 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갔고 유럽에 갔고 지금도 유럽에 있다. 그녀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안에는 그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혹은 그 동작이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라고 되어 있네요. 소들은 do not have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냐면 top front teeth, 바로 앞 윗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윗니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랫니만 있나 봐요. Cows grab grass.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소들은 grab, 잡습니다. 무엇을 잡냐면 grass, 잔디, 풀을 잡습니다. By 뭘 함으로써? Twisting it, 그것을 twisting, 휘감음으로써 around their tongues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의 혀로 휘감으면서 잔디를 잡는답니다. And pulling it. 그리고 그 잔디를 혀로, 이제 이 팔이나 손이 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입에서 나와서 잔디를 잡는데, 그리고 나서 pulling it. 그 잔디를 당기거나, or breaking it. 그거를 끊어낸답니다.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아, 앞, 아랫니로 그것을 잘라내거나 당긴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여기에 tongue이라는 거 발음 한번 주의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fun reading tips에서 이 발음 관련된 거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Dottie asks, Mrs. O'Leary, will you teach me how to make ice cream as wonderful as yours? Cows do not have top front teeth.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and pulling it or breaking it with their bottom front teeth.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0: No matter how. No matter how. No matter how many come, Mrs. O'Leary knows each of them by name. Batch. Batch. Dottie, I've got a fresh batch of cherry ice cream just for you. Up to. Up to. Dairy cows spend up to 8 hours a day eating. Admire. Admire. Dottie admires Mrs. O'Leary so much that she likes to stay and have a soda after the others have gone. Tongue. Tongue. Cows grab grass by twisting it around their tongu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단어를 학습할 때 발음 연습이 필수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 단어를 고르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보았는데요. 한 개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ngue, Island. Island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습니다. Island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is가 보이니까 Island라고 하고요. 혹은 여기에 psychology라고 되어 있습니다. psycholog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사실은 이 철자 규칙에 벗어나는 예외적인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는 어떤 일률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규칙들도 있지만 예외적인 규칙들이 너무나 많아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들립니다. 자, 예를 한 마지막으로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저 섬을 Island라고 계속해서 읽고 있다면 어떤 음성에서 Island라고 했을 때 Island가 뭔데?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즉, 발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학습할 때 꼭 입을 열고 사전에서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따라 읽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어 실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뭐만 하면요? 책을 읽으면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울릭스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이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도 나름 매력이 있죠. 팩트가 나오고 픽션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구성도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빈도 부사 및 빈도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1: Dottie, I'd love to teach you. I'll need the help to get ready for the Mootown Festival next Saturday, Mrs. O'Leary says. Come behind the counter and put on an apron. Let's start with those peaches. Cows swallow their food whole. It goes into the first of